0: 11곳이라고 해요.
1: 네, 네팔이 사실 그동안 우리가 많은 영향을 기울여서 눈에 뜨이지 않지만 조용한 부흥이 일어난 지역이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0: 네. 주님께서 오늘도 그 땅을 위로하시기를, 그리고 많은 생존자가 거대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아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한 권씩 순서대로 성경을 개관하고 그 중에 한 장은 큐티하고 한 절은 암송하는 대한민국 유일무이한 성경 공부 큐티 프로그램. 오늘도 샬롬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S&P 인터내셔널에서 영국 넘버원 프리미엄 티 테틀리 차 세트를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김 예맛에서 김 부각 세트를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제스파에서 마사지기를 드려요.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로 극동방송 부산 청취하고 계십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부산 채널 잡으실 때는요. 왼쪽 상단에 부산 선택해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요. 목사님,
1: 네.
0: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정규 편성 들어가면서 살짝 바뀐 게 있잖아요.
1: 네, 뭐가 바뀌었을까요?
0: 목사님께서 채통을 내려놓으시고 요즘 연극을 하고 계시느라 짧은 꽁트 하고 계신데
1: 네.
0: 어제 이제 첫 시간이고 반응이 좋으면 하고 반응이 나쁘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방송 가족들께 예고해 드렸거든요.
1: 네.
0: 다행히 어제 좀 반응이 좋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어제는 목사님과 함께 사무엘 상 공부했고요. 네. 오늘은요?
1: 그 다음 편을 또 이어서 공부해야 되겠죠?
0: 사무엘 상은 등장인물이 한 세 사람 정도
1: 그렇습니다.
0: 주인물이 됐어요. 그죠?
1: 그 밖에도 좀 있는데, 그래도 오늘 공부할 이 책에 비하면 이제 덜 나오는 편이죠.
0: 네. 사무엘, 그리고 사울, 다윗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오늘 사무엘 하는, 완전히 이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좀 집중이 됩니다.
1: 네. 다윗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하면은 다윗을 꼽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 네.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성경을 아는 분들이라면 그런 분들이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할 것 같고요. 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윗은 굉장히 호감도가 높은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0: 좋습니다. 다윗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바로 본문이 사무엘 하인데요.
1: 네.
0: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 이야기 집중해 주시면서요. 오늘도 여러분께 제가를 득해서 성경극장 오늘 사무엘 하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할 대목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1: 네.
0: 잠시 후에 성경극장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의 다윗은 어떤 모습일까 들여다보도록 하죠.

0: 성경극장. 왕이 채통도 없이 춤을 춘다고요?
1: 아우, 숨차. 야호,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교회가 우리 다윗성에 들어왔다. 할렐루야. 백성들이여 소리질러, 더 크게 음악을 울려라. 둥가둥가 둥가둥가.
0: 아휴, 세상에 세상에, 저게 정말 한나라의 왕이 맞나? 채통이란 건 싹 다 국에 말아드셨네. 어머머머머, 저 꿀상한 거 좀 봐. 춤을 얼마나 험하게 추는지, 옷이 다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계시다나? 어머, 진짜 눈 뜨고는 못 보겠네.
1: 여보, 당신도 봤지?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뜨겁던지. 진짜 기뻐서 춤이 절로 나오더라고. 당신도 같이 나와서 춤추지 그랬어.
0: 아이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시여, 오늘 정말 영화로우십니다. 그려 신하들의 여종이 보고 있는데 몸을 다 드러내고 춤을 추시다니요. 방탕한 자가 부끄럼도 모르고 몸을 드러내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왕의 채통은 도대체 어디다 팽개치셨어요?
1: 여보, 이건 당신 아버지 사울왕보다 나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요.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게 뭐가 어때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보다 더 낮아지고 당신 눈에 아무리 비천해 보여도 상관없어. 내가 하나님을 높이면 그 여종들에게서도 나는 존경을 받을 것이요.
0: 아유, 그래도 왕인데 옷은 좀 챙겨 입으셨어야죠. 야, 오늘 목사님 다윗의 명장면인데요.
2: 네, 뭐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장면이 사무엘 하에 6장에 나오죠.
0: 네,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나 저는 둥가둥가 이게
2: 네, 많이 망설였어요.
0: 목사님들께서 많이 이게 채통을 내려놓으시고 요즘에 저와 함께 장단을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목사님. 오늘 이렇게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의 퀴즈, 목사님 한번 퀴즈 좀 내주시죠.
2: 네, 오늘 퀴즈는요, 하나님의 궤가 들어올 때 기뻐 춤추는 다윗은 다 아실

0: 거예요. 그런데 창문으로 내려다 보면서 압신여겼던 이 사람,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이었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네, 네. 자, 이 사람의 이름 보기 준비했습니다.
0: 네, 아마 언뜻 안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보기 1번 자갈, 보기 2번 미역국, 보기 3번 미갈.
1: 자, 네. 이 중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메시지로 오늘 이 다윗의 춤추는 장면을 비꼬듯이 바라봤던 다윗의 아내의 이름을 남겨주시면 되겠는데요. 1번
0: 자갈,
1: 2번
0: 미역국,
1: 3번
0: 미갈.
1: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정답 주시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도록 할게요.

0: 틀어놓고 우리 그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막 얼마나 신나게 뛰어놀았는지 막 하면서 또 막 기차놀이도 하고 지나가면서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목사님.
1: 네, 저는 아주 어린 시절은 아닌데 사역을 시작을 하고 나서 우리 친구들하고 이 잔향을 함께 즐겁게 율동하면서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0: 자, 오늘의 명장면은 사무엘하 7장에 바로 이 다윗 왕이 춤을 추는 장면인데요. 목사님, 오늘 네. 정답 발표 먼저 해주시죠.
1: 네, 아까 보기를 자갈, 미역국, 미갈 드렸는데 정답은 네. 3번 미갈이었죠.
0: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정답 단어 보내주고 계십니다. 아, 5843님 오셨어요?
1: 네, 오늘도 샬롬 반갑습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많았지만 오늘의 정답은 미갈입니다. 대전은 오후에 비 소식이 있는 흐린 날씨입니다. 네. 그렇군요.
0: 그러니까요, 목사님. 다윗의 아내들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해요. 그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약간 단식 아닌 단식을 왜 이렇게 아내들을 많이 맞이했는지 알 길은 없지만 예, 많은 부인들을 두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자녀를 두었습니다.
0: 네, 그 중에서 이 미갈은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죠?
1: 네, 이제 그렇게 보면 우리 식으로 하면 다윗이 왕의 사위니까 뭐가 되지? 부마가 된 거죠.
0: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체면도 다 내려놓은 채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는 장면인데요. 이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얼마나 이 남편을 업신 여기는지요.
1: 네, 조롱하고 업신 여겼다. 이제 그렇게 손가락질 많은 질타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사무엘하의 내용을 보시면은 등장하는 인물들이 전부 다면적이에요. 일면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정말 우리 인간 군상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책이 사무엘하거든요.
0: 오늘 그래서 바로 이 본문을 함께 캐치할 거 아닙니까?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 장면인데. 여기 등장하는 미갈도 이 다윗 왕을 조롱하고 업신 여기는 그런 모습만 나오지만 사실은 정말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미갈은 끝까지 자식이 없었다.
0: 네.
1: 그렇게 벌을 받아도 싸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기구한 일생 예, 그 안타까움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여지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0: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함께 살펴볼 텐데요. 어제 사무엘상 이어서 오늘 사무엘하 홍석진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사무엘하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사무엘상에 이어서 사무엘하. 특히 사무엘로 시작한 이 이야기가 이제 초기 왕정이죠.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통일왕국이라고도 부르는 그 시대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만은 사무엘하는 이제 사무엘상에서 뒷부분에 사무엘은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다윗 물론 사울도 죽었죠. 다윗이 주인공이 되어 이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윗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책이고 특히 이 사무엘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입니다. 아, 정말 드라마틱하고요. 정말 스펙터클하고요. 다윗을 중심으로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뭐 미갈도 물론 나옵니다만은 다윗의 반란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다윗의 부하 장수들이었던 요압과 아브넬 그들의 죽음 배신 음모 반전 다윗이 결국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회개합니다만은 다윗의 어떤 그 회개 장면이라든지 이후에 압살롬 반란으로 다윗이 또 쫓겨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 길에서 다윗을 저주하는 인물들 반전의 드라마를 쓰는 바르실레라는 사람의 등장 그리고 역전 이 사무엘하는 정말 인생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정치는 무엇인가 이걸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한번 시간을 내어서 정독을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0: 네,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즉위하고 통일 왕국의 번영과 절정 이야기, 그리고 다윗의 범죄, 그리고 다윗 집안의 위기, 그리고 여러 가지 연대기 순이 아니라 이 다윗의 감사 찬송, 또 다윗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0: 또 이런 이야기들도 마지막 말미에 좀 부록처럼 등장을 해요. 그렇죠, 목사님?
1: 네.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조금 모아가지고 네. 뭐 다윗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그 다윗 일대기의 총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윗 자서전. 뭐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0: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이 다윗 언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 네, 뭐 사무엘하 보통 대부분 네. 이 다윗 언약을 가장 강조하죠. 네. 7장에 나오는
0: 맞습니다.
1: 앞에 다윗성, 예루살렘성을 다윗이 마침내 세우고 그다음에 통일왕국의 군주가 되고 그리고 법궤를 들여오는 장면이 6장이에요.
0: 네.
1: 그 다음에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시죠. 이게 중심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그것 말고도 많은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0: 목사님 꼭 네. 궁금한 게 있어요.
1: 네.
0: 왜 그토록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을까요?
1: 아 이게 예. 우리가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이걸 이쁨받을 만한 요소를 자꾸 생각하시면 쉽지 않아요.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선택하셨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인 거죠.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인데 다윗이 어떤 면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윗도 완벽한 인물이 아니에요.
0: 네.
1: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단시간이 단식을 했던 게 정말 아내들을 많이 뒀어요. 자식들도 많아요. 그 자식들은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엉망이 됐죠. 솔로몬이 왕위에 등극했습니다마는 바세바 사건을 다윗이 저지른 결과죠. 그래서 이 다윗이 흠이 많은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이건 다윗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0: 결국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나라, 그 왕국으로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다윗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거나 사랑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네요.
1: 네, 우리가 다 다윗 같은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에 모세오경이 중요하고 한데 앞부분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으려면 야곱이죠. 네, 창세기 50장 가운데 야곱은 중간쯤 등장해가지고 끝까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곱을 뭐 여러 가지로 사용하셨냐. 우리하고 정말 닮은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물론 왕이 아니지만 다윗 인생을 보면 정말 우리하고 비슷해요. 영광도 누리고 실패도 하고 범죄하고 회개했다가 정말 인생사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한결같은 점이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 나는 안 되는 존재니 하나님이 내게 절실히 필요합니다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 그거
0: 아멘.
1: 하나. 우리도 연약하고 비천하고 엉망인 인생이지만 그래도 다윗과 야곱을 통해 우리가 하나 본받을 점이 있다면 바로 그거. 나는 연약합니다. 비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계셔주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면 좋겠죠.
0: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정답과 함께 여러분들의 묵상과 이야기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8890님 오셨어요?
1: 네, 3번 미갈입니다 하시고요. 세상 일이 우상이 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 생각만으로 동실동실 춤출 수 있는 영적 풍성함이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합니다.
0: 네, 이렇게 오셨습니다. 다윗 닮아서 좋아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6206님도 오셨고요. 라마나요가치님 0322님 오셨습니다. 우리 9586님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출석해
1: 네,
0: 주셨어요.
1: 성경환 집사님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연기력이 더 늘으셨어요. 좋게 봐주셔서 그렇고요. 아까 어떤 분은 목사님 공트할 때도 설교 말씀처럼 하시는군요 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0: 목사님 많이 용기 내셨어요.
1: 네.
0: 둥가둥가 할 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대본에 둥가둥가 써있긴 했는데 네,
1: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요.
0: 과연 그죠? 과연 하셨더라고요. 오늘은요 그래서 사무엘하 6장을 중심으로 큐티할까요? 목사님?
1: 네 그렇습니다.
0: 이 6장에 담겨진 이야기 보통 저희가 7장 큐티 많이 했던 것 같고요.
1: 네.
0: 다윗 언약 이야기를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사무엘하 6장 함께 펼쳐주셨다가 잠시 후에 저와 함께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단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여호와의 괴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0: 생방송 오늘도 샬롬.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을 함께 큐티하고 있습니다. 홍석진 목사님의 큐티 가이드 이어집니다.
1: 네, 오늘 사무엘하 6장 하나님의 법궤가 마침내 귀환하는 과정에서 다윗이 정말 기쁨으로 춤을 추는 유명한 장면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로 본원적

기쁨, 본질적 기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본원적인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던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돈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성취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느끼는 본질적인 기쁨에 충만했던 거였습니다. 아, 이 본질적인 기쁨은 성공과 실패, 인간의 고통과 쾌락을 넘어서는 그런 본질의 기쁨이죠.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여호와 앞에서예요. 계속 등장하죠. 리프네 아도나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벌교벗겨진 채로 섰을 때 인간 존재가 누리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적인 기쁨을 누려보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생각나지 않는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본원적인 기쁨을 꼭 회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또 학계서 보시면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런 기쁨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할 포인트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과 그 순수한 열정입니다.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라고 그 구절이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요. 하지만 얇은 에복 같은 옷을 입었고 또 미갈의 말에 따르면 몸이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춤을 추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옷이 흘러내리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주님이 강조하셨는데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저는 좀 근엄하고 진지한 캐릭터잖아요. 제 어머니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얘야, 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춤추던 다윗의 모습이 네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된다. 제가 잊지 않고 있어요. 마흔에 제가 신학교를 갔습니다. 초등부를 맡았어요. 그런데 초등부 이제 발표회를 앞두고 찬양 율동 연습을 하잖아요.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선생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같이 올라가셔서 해야 됩니다. 발표회 하는데 수백 명의 성도들 앞에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춤을 췄거든요. 누군가 앞에서 제가 공식적으로 춤추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했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제 인생, 제 사역 현장에 가장 찬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보고 웃으시는 담임 목사님과 박장대소하시던 성도님들 모습을 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신분, 지위, 위신, 채통 다 내려놓고 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쁨에 넘치는 열정적인 춤을 췄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러한 신앙과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나 이것은 무질서하고 광신적인 잔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보시면은 여섯 걸음 가고 제사를 드렸다. 질서 있는 예배 가운데 나온 잔무였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게 여섯 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여섯 걸음 나가고 또 제사 드리고 여섯 걸음 나가고 제사 드리고 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여섯 걸음 나간 후에 제사를 일회성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엄중하고 질서 있는 예배 가운데 터져 나온 다윗의 춤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광신적인

무질서한 그러한 잔무가 아니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또한 앞부분에 베레스 우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우사는 사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아, 다윗은 그 우사의 죽음을 굉장히 애통해요. 그리고 그걸 잊지 않습니다. 아, 그냥 무조건 기분이 좋아서 주는 춤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까 꽁트할 때

분들이 있어요. 아,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죠. 잊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거예요. 다윗은 아마 베레스 우사 사건을 잊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엄중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원적인 기쁨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덩실덩실 춤췄어요. 이 모습이에요. 오늘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래요. 본원적인 기쁨. 하나님 앞에 다 벗겨진 채로 단독자로 오롯이 섰을 때 주님 한 분만으로 느낄 수 있는 본원적인 기쁨을 되찾으시길 바라고요. 그 주님 앞에서 모든 체면과 모든 가식을 다 던져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열정으로 아, 춤이라도 덩실덩실 출수 있는 그런 믿음 회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무질서한 예배, 광신적인 신앙은 아니라는 거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그들의 고통, 고통과 슬픔도 충분히 같이 하면서 나아가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의 영적인 환희, 순수한 열정을 회복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네, 목사님, 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본연 그대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오늘 깨닫게 되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목사님들 한 번씩 아유 저 목사님 채통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우리의 목표는요, 다윗의 이 모습이에요. 가끔씩 목사님이 그렇게 오버하실 때 아, 다윗의 모습을 사모하시는구나. 함께 사모해 주시면 좋겠어요.
0: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그래서 21절 마지막 대목으로 보시죠.
1: 네, 그렇습니다.
0: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1: 뛰놀리라.
0: 네. 네. 다윗 왕도 여호와 앞에서 뛰놀다가 옷이 벗겨진지도 몰랐대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다섯 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1: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놀리라.
0: 아,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다섯 번씩 읊조리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신 분들은 점 찍어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저희 극동방송이야말로 정말 여호와 앞에서 신나게 찬양하고 뛰어노는 그런 멋진 기회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올해 창사 70주년을 보냈습니다.
1: 네, 축하합니다.
0: 네. 그래서 이 70년의 정점에 너무 행복한 일이 있어요, 목사님.
1: 네.
0: 대한민국 서울에서만 그동안 쭉 개최해왔던 성가합창제가요, 70주년 기념으로 무려 35회째 부산 콘서트홀에서 저희가 이 공연을 유치하게 됐습니다.
1: 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0: 네, 이 소식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께 들려드려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 합창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아, 네. 정말 생각만 해도 벌써 설레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목사님.
1: 근데 이 찬양 경연 대회인가요? 대상도 붙고?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지 않죠.
0: 예, 지금 네. 전국 유수의 이 성가대들이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고요. 그날 오시면 아, 이 성가 합창의 정수를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저는 이 부산의 모든 성가대들은 이날 좀 참석하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1: 네.
0: 그런데 좌석이 한정이 돼 있어요.
1: 네.
0: 예, 1800석 정도인데 아직 부산 콘서트홀을 못 가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창사 70주년 이 극동방송이 준비한 이 대합창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과 10월 15일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1: 네. 아, 부산이 모처럼 이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현장이 되면 좋겠고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또 우리 부산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0: 다윗처럼 기뻐하고 다윗처럼 노래하고 다윗처럼 예배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네, 홍석진 목사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듣고 막 가슴이 뛸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분도 있었구나. 나도 열심히 또 하나님 안에서 섬기고 봉사해야지 또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가 하고 이게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제가 같이 감사하고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2: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 김영남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고흥에 거주하고 있는 김영남 집사입니다. 이제 회심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 이주한 지 한 13년 됐습니다. 부부이면서 가수원도 하고요. 조금씩 또 소도 몇 마리 키우고 또 신랑이 건축일 하신 분이라 애들이 다 커서 같이 따라다니고 있어요.
2: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주인을 따라 김영란 집사님 가정의 소들도 극동방송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1: 저희가 저 위에 소가 몇 마리 있는데 축사가 있는데 거기도 늘 올라가면은 그 방송을 틀어요. 스위치를 틀면 딱 그 맞춰져 있으니까 소들도 은혜 받고 그 장로님으로 계시는 오라버니가 소한테 아멘해라 아멘을 시켜라 음모가 아닌 아멘을 시켜라고 농담도 할 정도로 저희가 감사함으로 서 있습니다.
2: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극동방송에 소들도 반응을 합니다.
1: 방송을 틀어놓으면은 사람같이 듣고 있어요. 이게 참 그것도 아 그러구나 하나님이 또 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 있잖아요. 가축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또 우리 요 가정 안에 또 모든 게 섞여 있는 게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니까 또그 또한 너희들도 또 주인이 열심히 하나님 안에 서 있는데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될거 아니냐고 늘 같이 듣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얘들이 시끄럽게 안 해요. 막 울다가도 그 방송 들으려면 조용해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참 아 그래 같이 들을 수 있으면 이 또한 또 은혜 아니냐 그리고 여기 신랑이랑 저랑 올라가면 늘 라디오부터 틀어요.
2: 김 집사님 내외분이 고흥의 자리를 잡고 텃밭을 일구며 소를 키우는 데는 선교를 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 미자리교회 목사님들의 눈물을 봤어요. 저희도 어려운 가정으로 여지껏 살아왔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우리가 죽는다 그런 신념 안에서 여지껏 서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 또한 그래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얼마 짐이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저희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와중에 달란트가 장아찌 같은 거 좀 만들고 또 나누는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두릅 같은 것도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버섯 같은 거랑 이리저리 또 효소 같은 것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설을 주셔서 그에 준비해가지고 어려운 교회들 아니면은 또 아는 지인 교회들 이렇게 조금씩 해년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은혜 또한 주셨어요.

0: 것 또한 감사하고
1: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김 집사님의 음성에서 전파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읽게 됩니다. 방송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며 함께 해주시는 전파 선교사님들이 계시기에 오늘도 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전파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0: 사람인지라 많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많아요. 힘들 때도 많고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를 택하신 것 또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또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열어지고 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또 이 힘든 시기도 극복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인 김영남 집사님의 방송 가족 우리 애청자들을 향한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0: 교회들이 와서 또 가정들이 와서 쉬었다가 같이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걸음마 단계지만 조금씩 하고 있어요. 방 하나라도 만들어서 또 그분들이 와서 쉬었다 가고 또 중간에 개중에 이제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대학 청년부들이 와서 이렇게 조금씩 불편하지만 수련회도 하고 가고 또 같이 밥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지금 시작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또 힘들지만 또 힘을 내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길에 꾸준히 가기를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1: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복소리 오늘은 김영남 집사님의 목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입니다.
1: 어릴 적 저희 가정은 늘 다툼과 싸움, 폭력, 그리고 아버지의 잦은 외도, 그리고 도박, 술, 그리고 심지어 보증까지 서면서 가족들을 정말 많이 힘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가실 때마다 아버지는 그것이 너무나 싫어서 그때는 더 크게 싸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께서 이혼하셨고 저희는 외할머니 손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방황은 중학교 때부터 이어졌고 소년원도 다녀오고 보호감찰도 4년 동안 받아가면서 정말 청소년기에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제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쓰러져 자고 있는데 저 옆에서 무슨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바라보시며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0: 저를 위해서 그 아픈 다리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새벽에. 아마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우재가 너무 불쌍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부모도 없고 혼자인데 나까지 없어지면 저 아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우재를 꼭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세워주세요. 그렇게 할머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못난 손주를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기도해 주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여전히 방황은 했고 또 바로 돌아가지 못했지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점점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지금 천국에 가셨지만 할머니의 기도가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제 저는 저와 같은 이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방황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다음 세대 영혼 구원 사역에 힘쓰고 계신 진주 함께하는 교회 이우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두 번의 말씀을 잘 귀담아 경청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갈 준비를 완벽히 갖추고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멘 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속한 영혼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만 하다가 천국 못 들어가는 분이 안 계시기를 애끓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천국가는 계명을 지켜야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라.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길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것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온 부자 청년이 물었어요. 천국 어떻게 가요? 영생 어떻게 얻어요? 사는 것 같이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물으니까 예수님이 답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이 뭡니까? 캐논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신약이 없었지만은 우리는 지금 신약과 구약의 성경 66권을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걸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기준이다 그런 뜻이, 기준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답이다 그런 뜻이. 이거 아니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런 뜻이에요. 요즘 식으로 말하면 내비게이션이 아니면은 목적지 못 찾아가, 이거 똑같은 얘기. 여러분 왜 이게 캐논이냐, 이게 왜 자냐. 여러분 세상에는요 잡다한 답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는 오답이라 그래요. 잘못된 답이에요. 인생에 관한 답도 이 사람은 이렇게 인생이라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지만은 진짜 인생에 대한 정답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 말씀에 벗어나면 안 돼. 말씀에 못 미치게 살아도 안 돼. 말씀에 오바가 있어도 안 돼. 그냥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는 거, 서는 데서 서는 거.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켜야 천국 간다. 말씀 따라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거 66번 다 지켜라. 우리 지키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죄악의 본성을 지닌 타락한 인생이라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보혈로 죄 씻음 받아 살긴 하지만, 그래서 구원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의 몸을 입고 사는 날 동안 늘 불안한 존재, 불완전한 존재. 오늘도 죄를 짓고 타락할 수 있고 오늘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갈 수가 있고, 베드로처럼 오늘도 주님을 부인할 수가 있고, 우리는 살다가 믿음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세상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천국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장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66건 너무 많지? 예, 많아요. 내가 10가지로 줄여줄게. 그게 10계명이에요. 10계명도 너무 많지? 예, 많아요. 내가 그 10계명을 둘로 요약해 줄게. 여러분 이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답으로 삼고 여러분 인생의 두 기둥으로 삼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러분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의 첫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충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라, 목숨을 다하여라, 뜻을 다하여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인격적으로 너의 지, 정의를 다 모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교회도 나오고 세상의 우상도 섬기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만 인격적으로 사랑하는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아닌 엉뚱한 걸 요구하고 찾는 분이 꽤 있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뭐 있느냐. 아, 그 교회는 이벤트가 많대. 이벤트가. 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아니 뭐 세상에 유명한 가수도 모시고 오고 세상에 유명한 배우도, 여러분 가수 배우 그런 분들 교회 모시잖아요. 아마 그분들 여러분 모시는 비용을 제가 오픈하면은요 여기 시험들 사람도 계세요. 어마어마하게 몸값이 비쌉니다. 저 우리 가수도 계시지만은 저 집사님은 다 압니다. 이런 거를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그분들이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 가수를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공연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벤트가 많다고 좋은 교회? 아니에요.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 많다고 좋은? 아니에요.

교회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지금 이 예배가 내 성 어떤 취향에 맞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예배 잘못 드리는 거예요. 찬양 대 찬양이 나한테 코드가 맞는가? 이렇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실패한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나는 그럼 구경만 하고 앉아있냐? 그게 아니에요. 나도 저 찬양대처럼, 마음을 들여 주님을 높여 찬양하오니, 주여 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저 설교가 나한테 맞나 안 맞나, 이런 예배자는 실패하는 거예요. 저 종의 입술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닭 울음 소리에도 깨달았던 베드로처럼, 나귀의 말에도 깨달았던 발람 선지자처럼, 오늘 부족한 종이지만은 종의 작은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외쳐지는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도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종종 확인이 되기도 하고 또 노력도 합니다만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계명은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사랑에 대하여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웃사랑에 대한 표준은, 기준은, 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면 돼. 이렇게 기준을 정해줘. 우리는 나를 얼마나 챙깁니까? 아낍니까? 나를 얼마나 귀히 여깁니까? 여러분 몸을 위해서 얼마나 챙깁니까? 건강 관리,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취미 생활, 행복한 시간들, 이런 거 다 따지고 들어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면은요, 모든 기준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자기 마음에 들면 다 만족하대요.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불편하대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자기하고 맞지 않으면 코드가 안 맞대요. 틀렸대요. 그렇죠. 우리는 내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어지간한 실수도 에이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나 남이 한번 까딱 잘못하면은 아주 냉철하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왜 그런 죄를 지어야 합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판단의 기준을 나한테로 돌리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 시작은 너에게서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은 내 쪽으로 그 신앙의 각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가 부족하네. 내가 사랑이 부족하구나. 내 이해심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분량이 그릇이 너무 적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습니다. 당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당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아니, 야당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이라.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일들입니다. 중요한 거는 한국 교회가 타락했는데 그럼 너는 타락하지 않았냐? 그 말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심판자가 되어 있느냐? 나는 왜 이렇게 정죄를 잘하느냐? 나는 왜 이세 이웃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까발리는 거는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에게 적용하듯이 이웃에게도 적용하는 거예요. 남을 바라볼 때에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아량이 커지고 사랑이 넓어지는 거. 네가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너 자신처럼 사랑하면 된다.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계명이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지켜내는 계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기준은 직분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도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갈 거라 생각하지 마라. 착각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주야장차 나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 같은 목사는 수십 년째 목사 타이틀을 붙이고 이 강단에서 설교하며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케어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천국 들어갈 조건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데요. 이 교회에 상당한 지분을 내가 헌신했는데요. 내가 이 교회에 그래도 나름대로 나는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데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저 같은 사람이 평생을 목회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저 그렇게 불행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목회자로서 뭐 살아도 괜찮고 욕먹어도 괜찮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받아도 괜찮지만은 내가 한 가지 양보하고 싶지 않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신자가 되지 말고 환영받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사람이 이렇다더라, 환경이 이렇다더라, 어떤 사람이 이랬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배되면 안 돼요. 이게 잡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인생의 정답이다. 인생의 기준이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평생 설교하잖아요. 설교만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 천국 못 갑니다. 못 간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천국과는 소유를 나눠야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확실한 마음의 확신을 품고 있는 진짜 성도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마치 갈릴리 바다가 저 위쪽 요단강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여 그걸 사회적으로 내뱉어내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 지리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 이웃들에게로 베푼 그 사랑이 어떻게 유통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나눔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소유가 물질뿐만 아닙니다. 지식도 나누게 됩니다. 왜? 나보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돕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이런 교만한 사람 천국 못 가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천국에 정말 들어가고 싶으면 네 소유를 팔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런데 이 청년은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청년이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 듣고 근심하며 세상으로 떠나는 이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요 깨달았으면은요, 아유 그래 살아봐야지, 나도 어렵지만은 성경 말씀에 그래 하라고 하니 해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아이고 목사님 또 돈 내라 카네, 교회는 돈 없으면 못 다닌다 카더니 그 말이 맞네, 가면 끝이에요. 세상으로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미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언급을 해드린 대로 저 여리고 땅에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를 통해서 여실히 우리에게 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정리해 줬어요. 이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그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증거가 뭐였느냐? 자기 소유를 나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은 가진 게 꽤 많았는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남에게 토색하여 잘못 빼앗은 것이 손해를 끼친 일이 있다면은 내가 네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굉장한 결단이. 예수님이 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인생에 어떤 재난을 갑작스럽게 당하더라도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확실히 들어간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 공동체가 성령받고 나타난 사실입니다. 성령받으니까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사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자기의 돈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께 아깝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가면은 그 소유를 압도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지배해. 우리가 항상 성령의 사람들은 위에서 지배하지만 육의 사람들은 위에서 물질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돈 되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영이 물질을 지배합니다. 영이 내 육을 지배합니다. 영이 내 시간을 지배합니다.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 갈 사람들 딱 여기서부터 판단이 딱 서버리는, 육이 자기를 지배하느냐 그 사람 지옥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중간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지옥 가기가 매우 쉬워요.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들은 달라요. 천국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확인을 시켜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천국에 갔는데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했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천국에 왔으니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천국 들어가는 복입니다. 아멘. 천국 들어가는 복.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늘 이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한 천국을 상속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개 우리나라의 유명한 영화배우 스타가 자기 본부인을 놔두고 세컨드를 해가지고, 그것도 영화배우 그분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내가 설교 준비를 하다니까 상속에 대한 얘기를 준비하다니까 나도 알을 낳았어요. 아들 1년 전에 그럼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상속 얼마 받을까요? 그 아들 그 영화 배우 그 자기 본부인 말고 딴 여자한테서 낳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 감독의 상속을 얼마나 받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힌트를 주잖아. 빵원 하나도 못 받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어마어마하지만은 상속은 하나도 못 받아. 왜? 정상이 아니잖아. 이혼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이 됐으면 받아요. 그러나 이혼이 안 됐어. 법원에서 이혼 신청 기각시켰어. 아무리 유명 스타라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상속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까닭은 법적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것은 살지라도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실히 확보해서 이 땅에 사는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되 할렐루야. 이 땅을 떠날 때는 영원한

0: 것을 주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과 같은 작은 예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예수에게 내가 먹을 것을 주었다. 밥 한 그릇 사줬다 그 말입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누어라, 베풀어라, 섬겨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는 날 동안이에요. 기회가 사는 날 동안에 죽으면 다 끝이에요. 요 팔딱팔딱 뛰는 요 심장이 딱 멈추면 끝이에요. 요 코끝에 호흡이 오늘 밤이라도 딱 멈추면 끝이에요.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 높고 낮고 가지고 못 가지고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눈길이 머물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손이 섬김의 손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발이 봉사하는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세 번째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천국가는 주님을 따라야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결론 지어주는 겁니다. 날 따라와라. 세상 것 다 버리고. 여러분, 교회에 다녀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프로그램을 따라, 교회 전통을 따라, 교회 아무개를 따라요. 교회의 관습을 따라요.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곳이기를 축복합니다. 병원에 갔을 때 환경이 어떻든 거기에 서비스하는 봉사하는 직원이 어떻든 관계없어. 나는 내 목적은 내가 원하는 주치의를 만나서 그분의 진료를 받고 약을 짓고 난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 병원 간. 병원의 화장실이 냄새가 난 가기 싫어. 상관없다니까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니까요. 교회 화장실이 이래 뭐야? 교인들이 불친절해. 밥맛이 없어. 예배가 길어. 너무 예배가 더워. 환경이 왜 이래? 교육부 시설이 왜 이래?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교회 왜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 교회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뚜렷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죠. 예수님만 나타나야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잡다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걸림이 너무 많아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우리 사람의 몸에 혈관이 쫙 깨끗해서 쫙쫙쫙쫙 피를 공급해줘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우리 그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이에요.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주님께 목표를 딱 두고 내 인생의 목표는 천국 가는 거다. 내가 교회 가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다. 예수님 잘 믿고 내가 믿음 생활 끝까지 지켜내고 나는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의 목적은 천국 가는 데다가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대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에 위치한 덕천교회 김경련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338-9100번 덕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수입니다. 이 시간은 하느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시간 생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0: 돌아보면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면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면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입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죠.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응답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같이 기도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목사님은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나누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여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어제 저녁에 준비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극동방송에 오면서 저희 큰형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이 힘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 이 말씀이 왜 어제 준비하게 하신단가를 또 생각하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올 때에 시간 속에 들어오고 공간 속에 들어옵니다. 그 시간 공간을 창조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생소하복은 하나님께서 모두 책임지시고 더 근본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으신 세상의 첫 모습은 허감이 깊은 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캄캄한 곳이었었고 그리고 어떤 계획도 할 수 없는 곳이었고 또 어두운 가운데 어떤 방향도 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실 때에 생명의 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을 때에 모든 어두움이 벗겨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 또 만든 세상에 들어올 때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 가끔씩은 캄캄한 그런 때를 맞이할 때가 없지 않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인생을 논하라 하니까 한 권의 책을 써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어둠이었더라고요. 힘든 것, 고통. 그것들 인하여 인생이 점철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셔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그 기도한 가운데 말씀의 빛이 임할 때에 우리 갖고 있는 모든 어둠이 이제 사라지고 몰아내어지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모든 생명의 권한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들어올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빛 대신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임해지기를 축복하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도 불신 가운데에서도 똑같은 여건 가운데 어둠의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낭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성령 하느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셔서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바라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간구의 제목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 그분들의 마음의 어두움을 주의 말씀으로 벗겨내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육체 모든 어둠과 생각과 상의 모든 암흑들을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과 우리의 입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네,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 먼저 차 찬양 한 곡 듣고 기도사에 나누겠습니다.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전화번호 D4

0: 자리 공개를 원치 않는 분은 익명이라고 쓰시고 기도 제목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사연입니다. 4316님. 큰 형님께서 폐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 수술이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불신자로서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을 받아들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형제가 되도록 간절히 감사 축복기도 부탁드립니다.
1: 4316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 세상에 큰 형님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폐암으로 치료 중에 있는데 수술이 두려워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두려움을 벗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치료 가운데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두려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또한 불신자로서 영적인 두려움도 있습니다. 천국 갈 자신은 없고 지옥은 두렵고 그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기도뿐입니다.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께서 이 큰 형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형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수술도 받게 하시고 천국 소망도 얻고 여생을 편안하게 또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9578님, 작은 딸이 서울에서의 일을 정리하고 울산에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 내려오려 합니다. 길을 여시는 주님, 작은 아이가 가는 길 위에 항상 도우심으로 두 갈래 길을 만날 때 현명한 판단으로 선한 길을 선택해 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 위에 도울 자들을 붙여주시길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예, 9578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기도의 글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에 남아있는 딸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정리해서 강구의 제목을 올리게 하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은 딸이 서울에서 일을 정리하고 울산에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오려고 합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이 작은 아이가 길 위에 서서 창업하기를 하는 그 모든 길들을 항상 도와주옵시고 또 인생의 두 갈래길을 만날 때 이 창업을 결정하여 싸우니 이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게 하시고 선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카페를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유리에 도울 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선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또 책임을 줄 수 있는 직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9215님, 남동생 박지원 장로에게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초등부교사, 구역장, T공동체 훈련간사, 전도팀 위원장, 10대들의 둥지 기도팀 회장, 이 일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감당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생업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동차 영업을 잘해 하나님께 드림이 풍성하도록, 향후 3년 후 은퇴를 하게 되는데 새 일을 가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9215님, 동생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남동생 박지원 장로가 이제 장로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허락하시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초등부교사, 구역장, T공동체 훈련간사, 전도위원장, 10대들의 둥지 기도의 팀장,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을 하면서 생업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동차 영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께 드림도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년 후에는 은퇴를 하게 되어지는데 은퇴 후에도 새해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0: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에 사연이 있는 분은 샵 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9507님 기도사연입니다. 신랑의 침체된 마음과 허리 통증이 속히 회복되고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딸도 건강을 회복하고 담대함을 얻어 주님께서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9507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 참 좋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 힘들 때에 그 힘듦을 그냥 부정적인 해석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기도의 제목을 두 개를 올리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신랑이 침체된 마음이 있습니다. 또 허리 통증으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리 통증이 속히 회복되어서 그 마음에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을 부어주시오로 말미암아 그 평안이 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랑과 딸이 또 사랑하는 9507님과 함께 담담 믿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길을 선하게 열어주시는 그 일들로 더욱더 하나님께 좋은 믿음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5338님 찬양을 하고 싶은데 잠겨있는 목소리가 뚫리지 않습니다. 목청을 시원히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음성으로 열심히 찬양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 부탁드리네요.
1: 5338님 저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제 목을 눈을 마르며 노래할 수 없었는데 이게 자꾸 노래하니까 되더라고요. 계속하면 됩니다. 하나 열어주시는데 기도합시다. 5338님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찬양 속에 자신의 고백을 담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 말미암아 목소리가 뚫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복된 연습을 통해서 목청을 시원히 열릴 수 있는 노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름다운 음성으로 기합을 해서 열심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큰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7087님 혈액암과 폐암 말기이신 친정 부모님 배순례 어머니 신병관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1: 7087님 혈액암과 폐암 말기이신 친정 부모님 우리 배순례 어머님과 또 신병관 아버지 혈액암과 폐암 말기로 고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어. 그 영혼 구원을 말미암아 이 노부부께서 참된 기쁨을 여생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혈액암과 말기암도 주의 은혜로 고쳐주심을 함께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7999님 교회 원로 권사님께서 교회 출석 못한 지 5년이 됐습니다. 주일 예배는 인터넷으로 누워서 드립니다. 매일매일이 힘이 듭니다. 돌보는 가족도 힘들고 교회 관심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주님이 주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간호하는 가족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원로 권사님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 올리셨습니다.
1: 799님 계속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우리 원로 권사님께서 교회 출석한 지 못한 지 5년째 되었는데 그동안 하는 일들을 통해서 원로 권사님께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인터넷으로 누워서 드리고 계십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너무너무 매일매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병이 길어지니 돌보는 가족도 힘들어집니다. 또 교회에서 뵙지 못하니 교회의 관심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은 주님께서 주가라고

0: 있으면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라는 가족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바라보니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신 원로 군사님, 이제까지 해오신 것처럼 남은 생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통하여 남은 유족, 남은 가족들에게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6661님, 최근 복음 전하기 위해 대구에 있는 언니 집에 일부러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동안 서로 이야기 나눈 것 가운데서 서로의 말 때문에 좀 마음이 상해 전화해도 전혀 받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믿음 없는 언니 마음을 풀어서 서로 좋은 생각을 주님 안에서 나누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입니다. 언니는 또 몸도 좋지 않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2661님, 저도 최근에 가까운 지인 가운데 두 분 다 군사님이세요. 말로 서로 상처 입어가지고 아직 힘든 것을 보고 있는데 믿음은 상관없는데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대구에 있는 언니 집에 일부러 찾아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가운데에서 서로 대화 가운데 서로의 말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전화해도 전혀 받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주여.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오히려 주여. 마음이 상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여. 믿음 없는 언니 마음 풀어서 서로 좋은 주여. 생각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라는 찬송이 생각납니다.
1: 주님.
0: 우리 이중용일리 언니를 위해서 몸이 또 좋지 않다고 하오니 먼저 마음을 풀고 그 진정한 마음을 보여줌으로써 다시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두 자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8260님,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아들 마음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모든 앞길이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 올리셨어요.
0: 예, 8260님,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의 마음에 공부보다는 성령의 하나님을 함께 달라는 기도가 참 귀합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들이 모든 악을 형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 예수로 인하여 그 마음에 더 큰 소망과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송망이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사연이 있는 분은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치유, 회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익명으로 기도 사연 보내셨습니다. 함께 청년부를 섬겼던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근무 환경은 물론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고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구원과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예, 저희도 뭐 청년의 시절 때 함께 했던 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0: 견디고 살아가는 부분들인데 저 그분을 생각하면서 기도 좀 올린 것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청년을 섬겼던 지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이 살았던 힘든 삶의 무게가 자꾸 생각이 나고 믿지 않는 가족들과 어려운 고문 환경은 물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0: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때까지 잘 견뎌왔듯이 또 살아냈듯이 앞으로의 삶도 주의 은혜로 구원과 승리의 길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 또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9239님 어깨 힘줄이 끊어져서 9월 4일 금요일에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9239님 기도하겠습니다. 어깨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고통 가운데 9월 4일 날 금요일 수술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수술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상군님 아버지여, 이 믿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이에게 있는 모든 어둠을 주의 말씀으로 다 벗겨주시고 맑은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9239님, 오늘 소망의 기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드린 우리의 기도는 꼭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품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요, 한샘교회 박창규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그리고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의 유성수, 진행의 이혜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 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말씀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교회사 극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교회사 극기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일독을 했습니다. 아주 이 기독교 교회의 시작부터 세계교회사의 역사를 잘 망라하고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시작부터 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중세 교회 사연을 보게 되면 로마 가톨릭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는 사상을 성도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교황 무엇을, 말도 되지 않습니다. 교황의 제도가 잘못된 것이고 또 교황으로 세움받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면죄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어떤 공로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과 연옥설 등 얼토당토한지 되지 않는 주장들이 진리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화형을 시행하기도 하고 온갖 침해를 하고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국가유에 군림할 정도로 흥황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암흑시대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타락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이탈입니다.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100%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전통과 성경을 같은 권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사제만이 독점을 했고 그 사제들이 성경 말씀을 오용해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비롯해서 성경의 진리가 있는 이 말씀들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 6장에서는 죄로부터 자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다루었습니다. 그 모든 죽음과 죄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덕으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된 것입니다. 복음만이 죄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만이 율법의 옛 남편의 구속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는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율법이 옛 남편의 비유로 통하여서, 말 그대로 비유입니다.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억압하고 학대하고 지적하고 우리를 판단했는데,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내 옛자가 죽고, 비유적으로 옛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 신랑과 연합하여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면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세요. 그런 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무엇인지 깨닫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로마서 6장 1절에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0: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은혜를 더 크게 받으려면 죄도 많이 지어야 된다. 이러한 방종의 복음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율법이 옛 남편이 되어서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는데 율법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폭군처럼 우리를 강압하고 조정을 했지만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방종으로 이어지면 안 돼요. 새 신랑과 연합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렌즈를 끼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 말씀의 기준을 이루지 못할 때는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되고 정죄가 되고 심판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렌즈를 끼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 순종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느냐.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1: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0: 여러분이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도 마찬가지. 저도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모태 신앙으로 자라면서 내 영혼이 소생되며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지혜롭게 되며 확실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때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묵상하고 부흥회나 수련회에 참석하여 구원의 진리와 이신칭의의 복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말씀 66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우둔한 자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느냐. 시편 19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2: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0: 지금도 금값이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하나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면 이 말씀의 효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이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는 부정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비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된 욕망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말씀에는 역할이 있는데요. 첫째 역할은 따라하겠습니다. 기준을 제시한다.
1: 기준을 제시한다.
0: 십계명을 비롯한 66권의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 백성의 기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야 되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원수가 내 뺨을 치면 왼뺨을 치면 오른뺨도 내어주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하나님 백성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경험과 지식과 연륜을 가지고 살고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직한 말씀이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냐. 시편 19편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교훈, 계명과 율법, 말씀 다 동일한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됩니다. 표현을 조금씩 다르게 한 것입니다.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할 정도로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차가 정한 레일을 벗어나게 되면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탈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게 되면 영적인 탈선이 일어나 큰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뭐 적당히 죄도 짓고 내 기준으로 양심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이 정도 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되지 아니하면 반드시 영적인 탈선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우리 7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계명 율법의 말씀을

옛 남편의 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겨서 죄의 욕망이 더 스파크가 일어나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오히려 선악과를 따먹은 것처럼 그 범죄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는 틈만 나면 기회만 생기면 기회를 타서 계명을 어기고 계명의 담을 뛰어넘는데 여러분 재주꾼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목회를 할 때에 예배당 문을 자물쇠로 꽁꽁 잠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물쇠를 열고 문을 이렇게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문을 잠가놓고 또 중간중간마다 또 저녁 9시, 8시가 되면 문을 잠가놓은 거 그거 다 없애고 24시간 문을 개방하자 얘기를 해서 지금도 음악을 틀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이 들어와서 때로는 막 CD도 훔쳐가고 마이크도 가져가고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는 무엇을 도난당했냐 하면 문을 딱 열어놓으니까요. 교회 안에 김장하려고 두었던 고춧가루를 막 다 훔쳐갔어요. 이따만 가면 수백만 원이 되잖아요. 교회마다 김해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고춧가루 도둑꾼이 있었어요. CCTV 보니까 새벽 2시에 막 뛰어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문을 잠가 놓을 필요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문을 잠가둔 이유, 한 가지 다른 이유를 알았어요. 주변에 고양이가 많이 있는데 틈만 생기면 문만 열리면 쏙쏙 들어와가지고 본당 2층과 1층에 죄송합니다. 여러분 DDONG 똥을 싸놓고 가는 거라. 제가 한번 기도하려고 2층에 본당에 살짝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무언가가 잽싸게 탁 내 앞에서 나타나고 사라지는데 저는 사탄 막인 줄 알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칠 줄 알았는데 고양이가 나와가지고 제가 겁이 많잖아요. 심장 떨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기술 초풍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24시간 중에 제가 목양실에서 지금도 밤 11시, 12시까지 주로 있는데 밤을 또 세울 때도 있고 그럴 때 있는데 틈만 나면 고양이가 들어왔는지 맞는지 틈을 안 주려고 문을 잠그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들어오면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틈만 나면 고양이가 들어와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죄가 마찬가지. 틈을 두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틈만 나면 우리의 죄의 욕망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서 죄짓게 만들고 계명의 담을 뛰어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죄의 이러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준이 잡히면 질서가 잡히고 기준을 잡으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보이게 되는데 기준이 분명해야 인생이 승리합니다. 우리가 사사기 시대가 되어서 내 경험, 내 판단,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어서 살게 되면 반드시 사분오열 춘추전국 시대가 되어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인간 냄새가 풀풀 풀리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내 뜻과 내 경험과 내 연륜과 맞지 않아도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라고 명령하면 그 말씀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기 싫어도 말씀이라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교회의 질서와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 모든 것을 둬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호롱불과 같이 여러분 내 발의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호롱불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매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판단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의 효능은 그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저희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동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이, 율법이, 계명이 나를 딱 비추니까 빛을 비추어보니까 MRI를 찍어보니까 아니에요. 내 속이 오장육부가 암이 이미 다 퍼져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에 이르러서 내가 완전히 죽게 된 것입니다. 죄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MRI를 딱 비춰보니까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나는 죽을 죄인이구나. 죽었던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계수구나.
내가 심각한

환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너무나 흠과 티가 많고 죄가 많고 죽을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고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수만 명의 사람이 심판받고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나와 물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 불평하지 말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하나님의 질서를 의지 아니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범죄하고 선동했을 때 땅이 갈라져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지 말자.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아야 돼요. 모든 십계명의 말씀이 마찬가지예요. 거울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의 빛을 우리가 비춤을 받아서 우물 밖으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죄로 심히 죄되게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했어요. 죽은 무덤에 시체의 냄새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속에 죄를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이 거울이 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러한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는 것 너무나 안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5장 6부가 다 상해해서 암덩어리가 퍼져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 대수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나를 속인다 이야기를 하면 괜찮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범죄하게 될 때 그 순간을 생각해 보세요. 이 죄를 짓지 아니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오만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후회와 죄책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죄가 나를 달콤하게 유혹하고 속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한 율법의 말씀이 나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대수술을 할 수 있도록 진단하여 판단하여서 우리를 말씀의 수술대로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MRI가 되고 엑스레이가 되고 빛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비출 때 그때야 비로소 나에 대해서 절망해야 하게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외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 예수의 복음, 너는 말씀을 전파를 할 때 이 말씀은 The Word, 대문자예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66권에 기록된 말씀이 100% 지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고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마다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보일 때 내 죄가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서 십자가를 바라볼 정도로 주님을 찾게 되면 주님을 찾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옛 남편의 비유로 들었을 때 내 죄의 욕망 때문에 그 남편의 기준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구속하고 과학적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정죄했지만은 옛 남편이 내 죄의 욕망이 근원적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에서 자유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율법과 관계를 맺냐 하면 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관점에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율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고 선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율법의 효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록했지만 1600년 동안 40여 저자가 기록을 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100%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6구절밖에 안 됩니다. 집에 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노인보다 어르신 누구보다 지혜롭게 한다. 인생을 100년 이상 사셨던 김형석 씨와 같은 철학자들은 6.25 동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보리교회를 지나면서 철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문학적으로 탁월한 그러한 인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젊은이들을 딱 보게 되면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때로는 어른의 지혜보다 더 성숙한 지혜를 보일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 빛이 되어서 나에 대해서 절망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그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말씀을 뛰어넘어서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타락하고 싶으면 말씀을 멀리하면 돼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 죄를 보게 되고 십자가를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보다 백배, 천배, 만배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둘째 아이, 첫째도 마찬가지고요. 3살, 4살, 5살 되었을 때 또 유치원 가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뭐냐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집에서 잠깐 동안 대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넷째, 3살, 4살이 되면 표현을 많이 못하잖아요. 저도 경상도 남자라서 표현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제가 좀 서울 남자 같죠? 예. 네. 그런데 저도 막 부끄러움이 많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3살, 4살짜리 우리 하늘이 하윤이하고 대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막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랑해, 사랑해, 막 반복은 많이 하지만은 어떻게 대화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4살이 되고 5살이 되게 되면 이제 유치원에서 말도 배우고 대화도 하면서 막 표현을 하잖아요. 아빠 사랑해, 우리 아빠가 최고야. 그러면서 아빠 좋아. 그리고 아빠와 있었던 추억들,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 할 때는 그런 거 얘기를 하면서 아빠 좋아 얘기를 하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좀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꾸만 아빠에게 말을 걸어주면 나는 그 다음에 시유에 데려가서 초콜릿을 사줍니다.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추억을 통하여서 자꾸 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편지 쓰잖아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모태신앙들은 알 것입니다. 편지들을 많이 나누었잖아요. 수십 통씩. 교회 누나에게, 형제에게, 동생들에게 편지 쓰면서. 편지 읽을 때 그 사람과 있었던 영적인 추억들을 기억하고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고 말씀이 하나님을 닮게 만드는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닮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제 부교역자들도 다니 목사와 함께 가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오랫동안 함께 하게 되면 제스처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을 비슷하게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도 한 번씩 설교할 때 보면 35명 얘기를 하잖아요. 막. 여러분, 이게 닮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온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말씀은 지난주에 옛 남편이 되어서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우리를 학대하고 조정하고 우리를 정지하지만 사실은 말씀은 선한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은 비유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죄의 근본이 문제지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신랑과 이제 신혼방을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이제는 말씀과 또 다른 관점에서 기쁨으로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여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십자가의 말씀 앞에 나가서 회개하게 이르게 되고 회개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회개뿐만 아니라 성화의 단계까지 나가서

0: 예수 닮아가고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2012년도에 제가 성안교회 부교역자로 있을 때 협동모사로 잠깐 한 1년 동안 있었는데요. 그때 노인부를 담당을 했습니다. 노인부 때 이제 설교를 하기 전에 항상 우리 허 집사님께서 말씀 듣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요걸 항상 외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딱 마치고 딱 내려오면요. 우리 어르신들이 박수를 치면서 뭘 하는지 압니까? 아, 말 잘한다! 이러면서. 박수를 치면서 말 잘한다!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의 언변과 재주와 말 실력으로 제가 어르신들하고 좀 코드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사를 주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아 거듭나게 되고 할렐루야.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어느 나라 할지라도 복음을 전할 때에도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는 이신칭의 복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안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그리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시간 보내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말씀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말씀 한번 안 읽기 시작하면 말씀에 이탈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말씀 이제는 사생 결단을 하고 리딩 지저스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목자 모임을 할 때마다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추인보화 지금까지 부산 진구 가야대로에 위치한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92-4742번 성안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9월 2일 수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어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열리는 제111회 정기총회의 주요 헌의안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이번 총회에서 목회자 부족과 재정난을 겪는 농어촌 및 도시교회를 위해 65세 이상 은퇴 목회자가 80세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은퇴사역 목사 제도를 상정합니다. 이 제도는 노회 심사를 거쳐 전임 목사를 청빙하기 어려운 교회에 파송하며 총회와 노회가 사례비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목회자 수급 대책 특별위원회와 최저생계비 연구 특별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안건도 다룹니다. 아울러 설교와 교육자료 작성 시 인공지능 활용 지침과 저작권, 개인정보 보호를 담은 AI 목회 윤리기준 제정을 추진하며 매월 넷째 주일을 디지털 주보 활용주일로 지정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이훈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무는 이번 총회가 위기의 교회를 살려내기 위한 고뇌의 자리라며 사회 속에서 변화하려는 교회 노력이 잘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이 미술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세상과 소통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현금 후원으로 성사된 이번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정신장애인 공동생활가정 한마음의 집이 어제부터 오는 6일까지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음갤러리에서 딜루전의 미술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정신장애인 14명이 참가해 지난 2월부터 그려온 자화상과 가족 그림, 유명 명화 재해석 작품 등을 선보이며 2024년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의 현금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사회자로 나선 31세 김금배 씨와 66세 정태용 작가는 미술 치료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서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최동표 한마음의 집 시설장은 정신장애 극복을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함께 미술치료 같은 재활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시민들과 눈을 맞추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전남 광주 지역교계가 오는 11월 1일 광주 금남로에서 2026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0만 연합성회를 개최한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승격을 감사하고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복음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8일 제이아트 웨딩 컨벤션에서 광주 설명회를 열고 성회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대회장 맹연원 목사는 이번 성회가 한국교회 영적 쇄신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대성회 준비위원회는 어제 광주에 이어 오늘은 순천, 모레 4일에는 목포에서 지역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세계선교회 파송 김진건 선교사가 이끄는 파라과이 태권도 품새 국가대표팀이 페루 리마에서 열린 페남 시리즈 태권도 대회 자유품새 종목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8년 파라과이에 파송된 김진건 선교사는 2022년부터 파라과이 대표팀 감독을 맡아 주말마다 먼 거리를 이동하며 선수들을 지도해왔습니다. 파송교회인 금광교회의 지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가한 파라과이 대표팀은 자유품새 남자 개인전과 남녀 페어전 1위, 공인품새 남자 개인전 3위를 기록하며 최약체라는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대표팀의 안드레아 고메즈 선수는 지도자를 통해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31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출판 감사예배를 열고 지난 140년간의 섬김사역을 집대성한 책 사회선교를 돌아보다를 출간했습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장애인 복지, 노동, 기후, 이주민, 농산어촌 등 7개 분야에서 한국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응답해온 발자취와 전문가들의 향후 과제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정훈 총회장은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길 원한다고 전했으며 이원영 농촌선교센터 원장은 교회가 지역사회의 허브로 전환해 노인복지와 문화교육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ABC

예수님의 복음이 지금 스며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삶 속 구석구석에 스며드는 시간, 예수로 스며들다.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우리는 매주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겨자씨가 어디에 뿌리 내리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말씀의 씨앗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나요? 메마른 땅? 자갈밭? 아니면 양분이 비옥한 토지인가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삶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양분이 풍부한 땅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예스!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가 곳곳에 널리 퍼지길 소망하면서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이죠. 듣고 싶은 찬양이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유료 문자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일 수요일인데요. 우리 예수로 스며들다 줄여서 예스 예스 방송가족 여러분 이제 아시죠? 수요일은 어떤 날이죠? 자 문자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수요일 어떤 날이죠? 기억하시나요? 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학창시절에 수요일 하면 이날이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수요일은 잠바 놓는 날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듣고 싶은 찬양과 함께 여러분들의 점심 풍경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무엇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면서 이 시간 점심시간 보내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시면서 이 시간 방송 듣고 계시는지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인 후 채팅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찬양으로 힘차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요, 한웅재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삶의 고백, 재미난 경험, 말씀 묵상 등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예수로 스며들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매일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길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코너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받아서 함께 나누고 소개하는 시간을 보낼 텐데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서는 추첨을 통해 카페 이용권 등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길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찬양 한 곡 나누고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골 마을 슈퍼스타라고 불리는 청년입니다. 저는 최근 청년부 여름 수련회로 단양과 영월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성도님들께 삼계탕을 대접하고 작은 잔치도 준비했거든요. 근데 제가 잔치를 시작할 때 노래로 분위기를 띄우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고민하다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뽕짝 트로트를 불러야지 생각하면서 전날 밤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갔습니다.

아, 여기서 더 꺾어야 하나? 벗고 보니. 근데 잔치를 하기 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당일에 본당에 들어갔는데요. 권사님 한 분이 먼저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혼자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망치로 머리를 띵 하고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에 와서 단순히 할머니, 할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 사역의 시작을 트로트로 여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트로트를 했어도 기쁨으로 신나게 함께 나누면서 시작할 순 있었겠죠. 하지만 마음을 바꿔서 찬양으로 시작했더니 긴장되고 떨리던 제 마음도 담대해지고 함께 하신 할머니 할아버지도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바꾸길 잘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했던 찬양 히즈윌의 하루를 시작할 때 들려주세요.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22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처음으로 여름 수련회에 다녀온 시골마을 슈퍼스타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단양 영월에서 뜻깊은 선교 수련회였다니 큰 은혜가 있으셨던 것 같네요. 저도 물론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부르지만 많은 노래 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찬송을 부를 때가 제 마음 속에서도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것 같네요. 그 기쁨을 함께 잘 누리고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분명 슈퍼스타님, 그 우리 동네 시골마을 슈퍼스타님의 찬양으로 함께 하신 성도님들께서도 큰 은혜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와같이 길 가는 것에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고 싶으신 분께서는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으로 길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8891번님께서 길이라고도 보내주셨고 5235번님도 길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저희가 신청 링크를 바로바로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874번님께서 밀양집에서 가져온 고등어구이랑 다시마채 무침, 멸치 궁채 무침, 버섯장아찌, 무장아찌랑 커피 전도 갔다서 이제 막 다 먹었어요 라고 오늘의 점심 풍경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반찬이 정말 라인업이 좋은데요. 고등어구이에 다시마채 무침, 멸치, 궁채 무침, 버섯장아찌, 무장아찌까지 커피 전도 다녀오신 그 고생과 수고를 든든한 점심으로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8891번님께서 남포동에서 제가 메디컬센터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햇반 한 개로 점심 먹었습니다. 이제 소화시킬 겸 근무지와 연결된 백화점에 가서 산책하고 오려고 합니다. 아참, 피디님 식사하셨습니까? 라고 제 안부까지 물어봐 주셨네요. 햇반 한 개로 점심 괜찮으시겠어요? 저번에는 그 햇반에 그 오이고추 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점심 든든하게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도 아직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방송 끝나고 먹을 텐데 여러분 점심 든든하게 드셔야 됩니다. 점심 다들 든든하게 드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찬양 한 곡 나누고 매일 읽는 성경 한 장, 하루 한 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용택의 다 찬양하여라.

하루 한 장. 매일 10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만약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하루 한 장 10편을 소리 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의 시편, 시편 40편.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우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니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 예수로 스며들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12시 34분 30초를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있다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에서 부산 선택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무료로도 채팅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듣고 싶은 찬양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수요일이죠. 수요일 잔반 없는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점심 풍경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와 무엇을 먹으면서, 무엇을 하면서 이 시간 점심 드시고 방송 듣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874번님께서 지금 사는 곳이 원룸이라 요리 해먹지 않고 토요일에 밀양집 가서 요리해서 가져오는데 미역국을 끓여놓고 냉동실 넣어놓고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요 라고 아쉬운 마음을 보내주셨네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번 주 토요일날 가시게 되면 꼭 까먹지 마시고 자 미역국 챙기셔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3874번님 이번 주 토요일에 밀양집 가시면 냉동실에 미역국 있습니다. 꼭 챙겨오셔야 돼요. 아 근데 미역국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맛있겠네요. 혹시 미역국에 뭐 넣으셨나요? 저는 사실 소고기도 있고 뭐 조개도 있고 황태도 있고 다양하게 끓이잖아요. 저는 그 조개 넣은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미역국에 조개 넣어보셨나요? 그 이제 미역을 참기름에 볶고 마지막에 조개를 넣으면 그 조개의 그 풍부한 그 해산물의 향과 입에 침이 고여서 더 이상 말을 못하겠네요. 참 맛있거든요. 여러분 꼭 3874번님 미역국 꼭 챙기시고 시간 나실 때 여러분 조개 미역국 한 번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승기의 9076번님께서 신형원이 부른 갈릴리오 가요 찬양 틀어주세요 하시면서 길이라고도 함께 보내주셨네요. 네, 길이라고 왜 보내나 하고 앞에 방송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라는 새로운 코너가 시작됐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길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방법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과정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니까요. 많은 참여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4277번님께서 예스 하시면서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벌써 한 주의 절반을 지나고 있네요.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지키며 하루하루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번 주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벌써 수요일이에요 여러분. 참 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4277번님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며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3874번님께서 남편은 소고기 넣은 걸 좋아해서 소고기 넣고 끓였어요 라고 바로 또 답장을 보내주셨네요. 소고기 맛있죠. 자 4466번님께서 길이라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자 킬이라고 보내주셨거든요. 자 여러분 킬 아닙니다. 자 킬 아니고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할 때 길입니다. 자 길이라고 보내주시면 방송 함께 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9076번님께서 신청하셨던 신영원의 갈릴리로 가요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0편의 말씀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단단하게 무장하셨나요? 8444번님께서 아멘, 그리고 5235번님도 아멘, 그리고 3874번님께서도 아멘이라고 오늘도 함께 말씀 읽어주셨습니다. 시편 40편 16절의 말씀인데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행복하고 거룩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권리와 소유를 움켜쥐지 않고 탕감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궁핍한 형제에게 손을 펼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첫째, 내가 먼저 탕감받은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해요. 이스라엘에는 7년마다 빚을 면제해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참 어려운 명령이지요.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제는 내게 받을 권리가 있는 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채권자라면 정말 듣기 힘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주실까요? 2절에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고 해요. 사람을 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나에게 백데나리온 빚진 형제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같은 은혜를 입은 형제에게 내가 언제까지 권리만 주장하며 독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면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 권리를 내려놓는 십자가의 태도입니다. 내가 오라. 그러니 네가 사과해야 해. 네가 갚아야 해 하며 끝까지 받아내려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큐티를 하다 보면 이런 말씀 때문에 오히려 괴로울 때가 있지요. 말씀을 모를 때는 그냥 내 권리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을 들으니 면제하라는 말씀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이 바로 천성으로 가는 훈련입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난은 단지 물질의 궁핍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6절에는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라고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허락하신 복의 분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며 내 권리를 내려놓는 사람에게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부요함을 주십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죄의 빚을 탕감받았는지를 기억합니까? 정당한 권리라는 이유로 끝까지 받아내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때문에 면제해 주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손을 펼치려면 둘째,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7절에 보니 가난한 형제에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말이 나오지요.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입니다. 내가 사는 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가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완악해져 손을 움켜쥐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너만 힘드냐? 나도 여유가 없어. 하며 자꾸 계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8절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고 아주 분명히 명령합니다. 조금 도와주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필요한 만큼 넉넉히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소유의 주인이 정말 하나님이신가를 시험하는 문제입니다. 구절을 보면 더 현실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면제년이 가까워지면 돈을 빌려주기가 딱 싫어지잖아요. 이제 곧 7년째인데 빌려주면 못 받는 것 아니야? 하는 계산이 서는 거예요. 형제의 형편보다 내 손해를 먼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악한 생각이라고 하세요. 우리도 그렇지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가도 이 사람이 갚을 수 있을까? 내가 괜히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보는 눈까지 달라집니다. 말씀은 이것을 악한 눈이라고 표현해요. 10절에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고 합니다. 사실 주면서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을 펴는 사람에게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이 뒤따릅니다. 우리는 손을 움켜쥐어야 남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대입니다. 펼칠수록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나누는 사람이 오히려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라고 해요. 이 땅은 천국이 아니기에 언제나 부족한 사람도 있고 넉넉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차이

를 통해 서로 훈련받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주는 훈련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받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며 움켜쥐고 있지는 않나요? 손해를 계산하며 가난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0: 되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저는 3살 때 얼굴에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니는 저의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작은 슈퍼를 운영하셨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아껴야 한다는 생각에 인색함이 생겼어요. 대학에 다닐 때는 화려한 캠퍼스에서 밝게 빛나는 친구들의 얼굴과 화상으로 일그러진 제 얼굴을 비교하며 깊은 열등감에 빠졌어요. 그러다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는 진단까지 들으니 이대로는 취업도 결혼도 못할 것이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어두운 지하방에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그후 저는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시는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제게는 여전히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색함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지갑에 1,000원이 있으면 헌금했지만 10,000원짜리만 있으면 아까워서 헌금하지 않았어요. 적은 월급으로 빠듯이 살다 보니 십일조를 하라는 말씀에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러다 복을 받고자 억지로 십일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어 돈에 집착하고 인색한 제 모습을 회개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형제를 위해 물질을 쓰는 적용도 하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돈을 좋아하고 탐심이 종종 올라와요. 하지만 이제는 이기적인 짠순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넉넉히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물질 고난을 겪는 지체에게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십일조 신앙을 가르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쥔 것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도 권리도 사람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내 손을 펼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하며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펴시길 바라요. 우리가 움켜쥔 손을 펼때 우리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께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탕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옳다 주장하며 받아야 할 것을 끝까지 받아내려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돈과 권리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주님, 내가 먼저 면제받은 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내 권리보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함으로 아끼는 마음을 내려놓고 필요한 자에게 마음과 손을 넉넉히 펼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는 훈련도 받는 훈련도 잘 감당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면제와 나눔으로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2: 일본 찬양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9월 2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요즘 다시금 촘촘하게 막히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국경 봉쇄망을 처음부터 재구축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망가진 철조망을 보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뢰를 다시 묻고 감시 장비도 강화하고 있다고 하죠. 국경에 가까이 접근하는 주민들을 24시간 감시하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국경이 주민들의 생계와도 연결돼 있다는 거죠. 중국과 물건을 주고받으면서 먹고 살던 주민들도 있고요. 강가에서 땔감을 구하거나 이 압록강 두만강 근처에서 풀을 베어 생활하던 주민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국경에 그 봉쇄가 강해지면서 이런 일상마저 더 위험해지고 있는데 국경을 지키는 북한의 군인들도 무더위 속에서 지뢰를 다시 묻기 시작했고요. 철조망을 고치는 작업에 동원되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합니다. 국경을 막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북한을 둘러싸는 그 벽이 높아질수록 우리가 기도의 산을 더 높이 쌓아 올리고요. 그 장벽이 무너지는 북녘을 둘러싸는 사람이 세운 그 장벽이 무너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의 그 길목이 활짝 열리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오늘의 북한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생방송 OAP데이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을 기다립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복음 통일이 꼭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계신 지역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우물정 1069번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기다릴게요.

흔들어 첫 찬송을 함께 했습니다. 하루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복음 통일을 소망합니다. 철조망이 무너지는 그 복을 주님 안에서 기다립니다 하시면서 전주에서도 인사 주셨고요. 새싹에 온 두 분이 나란히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충북 충주입니다. 이젠 충주에서 차에서도 편히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날씨가 우중충해서 왠지 더 우울했는데 기도하려고 차에 있으면 우리 받은 복을 세는 이 찬양 극동방송 들으니 반가워서 문자 주셨어요. 4359님 반갑습니다. 우리 OAP데이에도 처음 찾아오신 청취자분이신데 반가운 마음에 우리 선물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출석 인사 선물 하나 보내드리고요. 오늘 날씨 때문에만 우울한 마음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정말 풍성한 행복과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선물로 채워드릴게요. 6513님도 주셨어요. 기도 제목 또 함께 보내주셨는데 친정 아버지 응급실에 가신 친정 아버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한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도 나눠주고 계세요. 남북 간의 복음 통일의 문이 우리 세대에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고요. 천안 신방동에서도 찾아와 주셨네요. 그리고 서울에서 출석 인사드립니다. 북한의 복음이 전해져서 참 자유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북한을 위한 기도, 복음, 통일을 소망하는 여러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고요. 대전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기도 시간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7057님 감사합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할 때면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그곳에도 자유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도 함께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청 찬송 그리고 축하 사연 있으시면 계속해서 나눠주시고요. 수요일인 오늘은 남과 북의 마음의 거리를 좁혀보는 한 뼘 차이, 그리고 또 북한에서 오신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정착한 지 얼마 안 된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수요일과 목요일마다 함께하고 있죠. 찬양 함께 한 후에 한 뼘 차이 만나보고요. 북에서 온 자매님의 이야기, 이곳에서 어떻게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도 한 가지 남북한의 차이를 퀴즈로 풀어볼까요? 마음은 가볍게 하지만 딱 한 뼘만이라도 남북한 마음의 거리를 좁혀봅시다. 한 뼘 차이!

오늘의 한뼘 차이는 우리가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앞서서 이야기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북중 접경 지역의 압록강 그리고 두만강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할까 하는데요. 보통 북한에서 탈북을 하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DMZ나 아니면 바다에 헤엄쳐서 오시는 그런 이야기는 거의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뉴스로도 가끔 접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우리 북한 주민분들이, 탈북민들이 건넜던 압록강과 두만강, 그 폭이 어느 정도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꽁꽁 언 얼음 위를 걸어서 오신 분도 계세요.

계시고요. 아니면 그 물속을 이렇게 헤엄쳐서 오신 그 강물에 몸을 담고 헤엄쳐서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평차이 문제는 압록강과 두만강 가운데 이 폭이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 좁은 구간, 가장 좁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 구간의 강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1번 약 20m, 2번 약 200m, 3번 약 2km. 약 20m일지, 약 200m일지, 약 2km일지. 그런 말도 여러 들었어요. 우리 탈북하신 분들에 의하면 뛰어가면 내가 금방이라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 손 뻗으면 닿을 거리처럼. 그리고 어떤 분은 아주 예전에 수십 년 전에 중국에서 물건을 이렇게 던져서 보내면 어떻게 이렇게 북한에 닿을 만큼 정말 좁은 거리였다라고 하신 분도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 강폭 가운데 좁은 일부 지역이 어느 정도로 가까울까요? 약 20m일지, 200m일지, 2km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리는데요. 지금 세 분이 나란히 1번, 2번, 3번을 주셨어요. 1113님이 1번 주셨고요. 우리 6753님이 3번, 4906님이 2번인데 어떤 분 답이 정답일까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정말 과장해서 폴짝 뛰어가면 내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겠다 라고 하신 증언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1번일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요. 그래야 빨리 올 수 있잖아요. 5112님. 그쵸. 근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벽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거기에 CCTV도 더 세우고 그리고 이 철책에 전기를 흐르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그런 북한 당국의 폐쇄적인 정책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좁아도 사실 뛰어오는 건 불가능이긴 하겠죠. 그럼에도 우리 전해지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좁은 강폭은 몇 미터 정도일지, 어느 정도로 좁을지가 오늘의 한평차의 문제예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찬양 함께 하시고요. 수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인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이어집니다. OAP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정답은 기다릴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종착 7개월 차 평안북도에서 온 김서영입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복의 여정, 은혜의 여정을 나눠준 평안북도 구성이 고향인 대한민국

0: 한국 정착 7개월 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또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착 7개월 차인 김서영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네, 잘 부탁드립니다.
0: 이곳에 오셔서 참 많은 것들이 다르잖아요.
1: 네.
0: 북한을 경험하셨고 중국을 네. 네. 또 물론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경험을 하시긴 했지만
1: 네.
0: 그때 중국을 경험하셨고 대한민국에 오셨는데 체제도 다르고요.
1: 네.
0: 경제 상황도 다르고요.
1: 네.
0: 다르지 않은 것들을 찾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곳에 오셔서 다른 환경 속에서 처음 마주하는 이 사회에서 또 선택의 기로들이 있잖아요.
1: 네.
0: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직업을 바로 가지시는 분도 계시고
1: 네.
0: 아니면 얼른 단기적으로 바짝 얼른 일을 해서 뭐 이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선생님은 7개월 동안 또 무수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어리시잖아요.
1: 아, 대한민국 이제 나와서 1개월 한 40일쯤 돼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저희 하나원에서 이제 운영하는 이제 심화 교육에 들어가서
0: 네.
1: 네일 아트 자격증을 아. 취득했고요.
0: 이미 네. 잘 하셨 네. 것 같아요. 중국에서 네. 그 매장을 네. 운영하셨으니까.
1: 네. 네.
0: 어, 정말요.
1: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한 게 저는 이제 하나원에서도 이제 교육이랑 받고 하면서 다른 일을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댔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이제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1: 이제 제가 거기 있을 때 어떤 이제 선생님을 통해서 네일 아트 네. 이제 공구를 한 세트로 이제 선물 받은 적도 있었고
0: 오.
1: 그리고 이제 나와서 바로 며칠 네. 안 돼서 이제 하나원에서 다시 심화 교육이 시작됐고 그 교육에 제가 들어가게 됐고
0: 아.
1: 이제 거기서 이제 정말 좀 어렵긴 했지만 이제 거기서 바로 이제 저를 쓰겠다는 이제 원장님들이 되게 많으셔서
0: 세상에.
1: 예, 그게 제가 자격증 바로 생기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네일 샵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게 됐고요. 중국에 아기를 보러 갔다 왔단 말이에요. 갔다 와서 네일 아트를 안 해볼까 이런 꿈을 또 꾸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막 저를 뒤통수를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0: 아.
1: 얘야, 이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저를 다른 이제 다시 이 길로 이제 이끌어 주셔서 근무하면서
0: 네.
1: 네, 그렇게.
0: 서울이에요?
1: 아, 광명이요.
0: 네. 보통 또 집 근처로.
1: 네, 집에서 이제 대중교통으로 가도 한 15분 정도. 너무 감사하죠.
0: 15분이요?
1: 네.
0: 와. 아니, 이 수도권에서.
1: 네.
0: 10분대 거리에 직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손에 꼽잖아요.
1: 맞아요.
0: 10명 중 한 분도 안 될걸요?
1: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뭔가 이제 너는 여거다 하고 이끌어 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0: 네.
1: 임지를 잘 못하고 이제 다른 거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0: 오.
1: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게
0: 네.
1: 앞으로 열심히 살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면
0: 네.
1: 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정말 뜻도시 열심히 살 테니까 이제 정말 몇 년 안에 제가 이 대한민국 땅 위에 이제 저의 작은 샵을 오픈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0: 아,
1: 이러고 있어요. 네.
0: 아멘. 얼른 오픈하시면 저는 일단 화분을 보내고
1: 네. 아, 감사합니다.
0: 다 들어갈게요. 제 소품이
1: 네, 네,
0: 예쁘진
1: 네.
0: 않지만
1: 네. 아, 꼭 보내주세요.
0: 꼭
1: 네.
0: 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1: 네.
0: 그러면 앞으로의 그런 매장을 통해서
1: 네.
0: 또 이런 게 사업을 통해서도 그게 선교의 한 자락이 될 수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무조건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이렇게 직접적인 선포도
1: 네.
0: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만
1: 네.
0: 선생님이 계신 그곳도 너무나 귀한 자리일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저하고 이제 얘기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저하고 이제 얘기를 몇 마디 나눠보고 아 혹시 교회 다니세요
0: 아~
1: 이러시거든요.
0: 이게 느껴지잖아요.
1: 네, 감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막 같은 교회 이제 다니시는 분이고 이제 오. 막 이렇게 이제

0: 이러시는 분이 생기면 너무 반가운 거 있잖아요.
1: 교회가 또 작지 않은데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0: 그래요.
1: 다니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0: 맞아요.
1: 그렇게 만나면 또 얼마나
0: 네,
1: 반가워요.
0: 너무 반갑고 이제 혹시 이제 좀 뭔가 이제 한 집안 사람을 만나는 그런
1: 그쵸,
0: 감정도
1: 그쵸.
0: 들고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얘기하면 얘기가 통한단 말이에요. 말이 통하고 그래서
1: 네.
0: 제가 생각에 이제 아, 이제 정말 이게 너무 감사한 게 제가 이제 집에 혼자 있고 이제 사람을 대상 안 하면 이제 뭔가 약간의 우울증이 올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긴단 말이에요. 아기도 보고 싶고 가족들도 그립고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사람을 많이 대상할 수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정착을 잘하자면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하고 많이 친해지고 얘기를 대화를 많이 해야 이제 지금 금방 많이 배울 것 같은데
1: 네.
0: 저를 그런 자리로 너무 인도해 주셔서 너무
1: 세상에.
0: 감사합니다.
1: 아니, 이렇게 감사의 제목이
0: 네.
1: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아요.
0: 아, 너무 감사하죠.
1: 정말요. 아니,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역사들이 묻어나 있는
0: 네.
1: 고백들이에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알고 고백할 수 있음에도 감사.
0: 네.
1: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곳곳에서 남북 간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과 이 정말 이루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선생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고향 분들에게 소개를 해줄 때 이런 분입니다라고 어떻게 소개를 할수 있을지를 나눠보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착 7개월 차 북한에서 온 김서영 자매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북에서 오신 김서영님 반갑습니다. 탈북 7개월 되셨군요. 네일아트 자격증을 따시고 우리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시면서 문자 남겨주셨어요. 언제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며 함께하고 싶어요. 힘내세요 라고 하시면서 덧붙여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미 정착한 작은 통일의 모습이라고도 불리는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런 정착 일상을 나누면서요. 뭔가 우리랑 다른 특별한 존재가 아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와 자매임을 알고 서로 함께 기도하며 복음 통일이라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같이 하고요. 기도의 동역자로 가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수요일 목요일마다 함께하는 코너 안녕하세요 코너까지 함께 하셨고요. 샵 1069번으로 정답을 한뼘 차이 정답을 도전을 계속 해주고 계세요. 오늘의 한뼘 차이 문제를 다시 한번 내드릴까요? 지금 뭐 1번, 2번, 20m, 200m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신데 압록강과 두만강 통해서 탈북을 많이 하죠. 근데 이 폭이 얼마나 될지 혹시 상상해 보셨나요?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그 간증마다 조금씩 그 건너는 얘기가 다 달랐을 거예요. 얼음 위를 이렇게 가신 분도 계시고 정말 뛰어서 가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일부 좁은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좁을지가 오늘의 문제였어요. 1번이 20m, 2번이 200m, 3번이 2km, 약 몇 미터 혹은 킬로미터 정도로 좁을까요? 이 강폭이 20m, 200m, 2km인데 35년 전쯤인가요?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 2만 원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이렇게나 가까운데 이 강도 가까울 것 같아요. 답 1번이요 하시면서 0785님도 주셨고요. 처음 듣는 건지 오랜만인지 가물가물해요. 정답 1번인 것 같아요. 7374님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 문제로 낸 건 처음인데 아마 이 북한 소식을 접하시다 보면은 들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번 20m를 도전하지만 그래도 먼 것 같습니다. 5869님 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m요 4352님도 도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소개하는 동안 정답을 조금만 더 받아볼게요. 우물정 1069번으로 도전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오늘도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학김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 한 뼘 차이 정답은 1번 약 20m입니다. 확실한 정답입니다 하시면서 200m를 외쳐주신 0566님. 200m라고 보통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20m는 저희가 달리면 정말 뭐 빠르게 달리면 10초도 안 걸리는 거리잖아요. 물론 이 강폭이 그 지점마다 지역마다 크게 달라지기도 하는데 여기를 직접 취재한 한 언론사에 따르면 여기를 촬영해서 소개한 그 자료를 보면 일부 구간의 강폭이 20m까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 중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100m 이하인 곳도 꽤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과 몇십 미터 건너편에 다른 나라가 보이는 곳도 있지만 손 뻗으면 닿을 거리라고 표현하는 이 거리를 갈 수 없는 그곳이 전기 철책으로 세워져 있는 북한 땅. 이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문자와 함께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물건을 던질 정도면 정답은 1번 같아 하셨던 새싹회원이신 1874님. 맞아요. 정말 가까운 거리죠. 생각한 것보다 정말 가까운 거리죠. 늦게나마 도전하셨던 0318님도 정답을 맞춰주셨고요. 압록강이 자유의 휴양지로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하셨던 와 아멘 8865님. 200m 달리면 1분 이내 건널 수 있는 거리라고 해주신 0979님. 20m면 이건 뭐 걸어도 1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겠죠. 정말 가까운 거리지만 갈 수 없는 땅. 그 분단의 장벽을 사람이 계속해서 쌓아올리는 그 분단의 장벽을 하나님께서 속히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참여해 주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제가 방송 마치고 나서 당첨자는 개별로 연락해 드릴게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자 가운데 출석 인사 가운데 나누었던 기도의 한 줄 또 보내면서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 잊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오 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본문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아요? 절대로 학문으로서 이성으로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김질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하고 달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성경을 띄웠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기 11장 7절을 보면 네가 하나님의 온묘한 음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 수 있겠느냐. 절대로 인간이 이성으로 알 수가 없어. 로마서 8장 9절을 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주의 종이 될 수 있는 거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와 더불어 살자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할 때만이

0: 자꾸 많은 거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도운 영을 받았으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육신에 썩어질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거 영을.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함이라. 어떻게 알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이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영적 지도자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를 자기 머리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배를 받아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구별해서 생명이 묻어나갈 때 성도들의 가슴에 눈물이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학문을 배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학문을 알 때 이 학문이라는 것은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밝히 밝혀주는 도구요. 받쳐주는 도구. 성경을 깨닫게 해주는 거에 위해서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힐라오, 히브리오, 라틴어, 교회사, 조직신학 다 알아야 배워야 돼. 이 아는 거 배우는 거 그 자체가 아는 지식으로서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가짜요. 왜? 내 속에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령이 지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겸손하며 섬긴다 그랬어. 저와 여러분은 얼마만큼 섬기는 애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않냐고 싸우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지식이 많고 학문이 발달함으로써 그 학자들이 하나의 이성으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신학자들, 철학자들 이 말씀을 받쳐준 거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땅끝이 손끝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땅끝이 손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어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땅끝은 더 이상 저 오지, 아프리카, 일본, 인도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땅끝은 어딘가 성령께서 내 손을 붙드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곳이 땅끝인 줄 믿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손은 어디를 향해야 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첫 번째, 도전입니다. 세상을 향해 뻗는 손끝. 시작! 세상을 향해 뻗는 손끝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40일 동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십니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0명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승천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0명이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보면 15국에서 그 이상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니아, 본도와 아시아, 브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네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당시에 인근 지역의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모였습니다. 정말로 사도행전 2장 1절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오순절날 민족 절기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 읽은 것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의 회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합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하나님처럼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해서 바벨탑 사건 기억나시죠? 창세기 11장 인간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 어리석은 손 하늘을 향하여 화살을 쏘아대면서 나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거야, 그 화살을 쏘아대는 인간의 연약한 손, 우리 주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 인간의 모든 언어를 흩어놓으셨습니다. 그 흩어졌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합되는 의미가 오순절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교만하면 우리의 손이 바벨탑에 쌓습니다. 그러나 겸손히 모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입술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것마다, 밟는 것마다,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 같은 본질적인 성도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구호단체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쓰던 중고 핸드폰을 몇 가지 주고 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지작거리다 보니 위성과 연결되어서 우리로 치면 와이파이 같은 것이 잡혔습니다. 이 아프리카 오지 토굴에서 사는 한 소년이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랑 접촉을 한 거예요. 잘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막 말을 하는 거, 찬양을 드리는 걸 보고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분들이 드리는 예배 나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었고, 인근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선교대 보고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손끝을 증거할 때에, 또 사랑을 증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저 아프리카 땅에서, 외국 땅에서 하나님과 접속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닐스라는 것, 쇼츠라고 하는 것, 청년들이 스크롤링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모든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이 핸드폰에 뜨니까 쭉쭉쭉쭉 넘기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많이 허비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여러분들 이 어둡고 차가운 디지털 바다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물같이 이 홍수의 디지털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상을 향하여 손을 뻗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 붙들리는 손끝. 시작! 성령께 붙들리는 손끝입니다. 성령님은 먼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들 손끝에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사니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의 손끝에 임하고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합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에 힘썼다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말로는요, 어떤 대상을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한번 따라볼까요? 사력을 다해. 시작! 이 말인즉 죽을 힘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끈질기게. 시작! 세 번째, 매달려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기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만이 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정말 어려워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령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기도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연약한 자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내 손끝이 너무나 연약하여 주님 앞에 두 손을 올리오니 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마음을 합하여라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요, 무슨 뜻이냐면 한번 따라볼까요? 거대한 교향곡처럼. 시작! 거대한 교향곡처럼 기도한다는 거예요. 심포니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0: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전파하고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을 향해 움직이는 손끝. 시작. 이웃을 향해 움직이는 손끝입니다.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어서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요한과 함께 성령을 받으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성경에 보면 성전 앞에 미문,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름다운 문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을 통과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성전 미문가에 거지가 앉아 있습니다. 당연히 돈을 달라고 그러겠죠. 자세히 보니 팔이 아픕니다. 앉은뱅입니다.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에? 곧 힘을 얻고, 발목에 힘을 얻고, 발에 힘을 얻고, 무릎에 힘을 얻고, 그리고 그 허벅지가 일어나며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높이 뛰며 찬미하더라. 할렐루야. 이 앉은뱅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손과 접속이 되어서 우리 입술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땅끝이 손끝이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손끝일까요? 순간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손길로 초하여기 계신 분들이 그 천장을 갖다가 막 뚫는 것이죠. 예수님, 예수님,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내 귀퉁이에다가 친구를 매달려가지고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줬습니다. 진짜 사랑은 무엇인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끝으로 사랑을 증거할 때 하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음란물, 하나님 원치 못하는 쇼핑 중독 이런 것들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손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두 손끝을 올려 드리는 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손을 이웃을 살리는데 우리의 손끝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우리의 손, 때로는 죄를 짓는 우리의 손,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면 이 손의 끝이 땅끝까지 은혜를 베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손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에 위치한 순복음 금정교회 김형근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13-9777번 순복음 금정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 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 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

019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교회에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의연합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상교회 본당에서 소금 소금 콘서트를 주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로와 호림 그리고 팀룩 워십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257-68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 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 3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오늘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며 이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까요?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한 후에 수십 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과 삶은 생기를 잃은 채 예배는 형식화되고 또 불성실하게 드려졌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진심과 정성이 담기지 않은 채 드려졌습니다. 게다가 제사장들마저 세속화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롭고 귀찮은 일로 멸시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23개의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말라기서의 메시지를 종합하면 그 핵심은 돌아오라입니다. 너희는 진짜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돌아보고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고 너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말라기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 나태함과 도덕적 타락을 전혀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여러 질문과 답변들을 나열하신 것입니다.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만 살펴보면 말라기서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죠. 6절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실례를 드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13절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예배가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두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급기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들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그들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백성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2장 17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섬겨도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인이 잘 되고 번영하고 그들이 더 잘 나가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늘 어려움을 당하니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서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영적인 나태함과 타락으로 이어졌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의심과 불신에 대한 질문에

3장에서 분명한 답변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날의 모든 악인은 불로 연단하는 것처럼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가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레위 자손과 유다 백성들이 먼저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자, 여기서 금, 은을 연단한다는 말은 타락한 레위 자손과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여 정결한 백성만 남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는 심판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고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와야 합니다. 3장 7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갈는지 그 길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그 길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장 실제적인 길을 하나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도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십일조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까지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십일조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회개하라, 기도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같은 다른 신앙적인 모습들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여기서 십일조를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강조하신 것이 분명한 것은 이 십일조에 대한 언급이 끝나고 4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히브리 문학에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대칭 구조입니다. 즉 하나님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앞뒤로 배치하고 그 심판을 피할 해결책으로 가운데 이 십일조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 십일조를 강조하셨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영적인 상태와 문제가 무엇인지 그 핵심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현실의 삶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안 믿는 저 이방인들,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되니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더 진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들의 중심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엔 기적도 베푸시고 하셨다던데 왜 지금은

우리를 안 도와주시지? 결국 우리를 도와주는 건 돈이잖아. 그래, 돈이 있어야겠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떠난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우리도 일단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 생활이 안정되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든가 말든가 하지. 그런데 예배는 왜 이리 자주 있고 봉헌할 일은 왜 이리 많은 거야? 에이,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적당히 드려야겠다,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마음은 단순히 헌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신뢰에 대한 관계의 문제였고, 누가 나의 주인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여전히 변함없이 너희를 지켜주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씀인 거죠. 달라진 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주인을 바꾼 것입니다.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번역된 부분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냥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가 맞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실제로 NIV를 비롯한 여러 영어 성경을 보면 Will a man rob God?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삶이 단순히 하나님의 것에 대한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빼앗는 영적인 문제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자신의 안녕과 생활의 안정, 물질의 부요함이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돈을 섬기게 된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대신 자신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도둑질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하나님께 십일조 드리지 않는 분들이 다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한다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십일조와 헌금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거나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십일조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분이라고 천편일률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씀이 거의 없는데 이 대목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은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소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믿기로 십일조를 드리는 의미는 하나님께 몇 배로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복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의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가 십일조를 할 때 하나님이 마치 무슨 공식처럼 우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곡차곡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신앙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생활을 잘 하지만 평생 어렵게 사시는 분들도 있죠. 진짜 신앙인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믿음의 원리로 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본문에서 십일조를 드려 너희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시험해보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만큼 무너졌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불신자, 이방인 수준으로 그들의 믿음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철없는 그 자녀가 너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너 학교에 지각하지 않고 한 달만 잘 다니면 내가 용돈을 두 배로 올려줄게. 여러분, 학교 지각 안 하고 잘 다니는 게 무슨 큰 벼슬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심각한 상태의 자녀에게는 이런 제안으로 특단의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각 안 하고 학교 잘 다니면 결국 누가 좋습니까? 부모님이 좋습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에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게 되고 앞으로 이 사회에 유용하고 또 정말 행복한 사람으로, 기회를 얻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걸 깨닫기까지 이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한 특이한 실험에 참여한 사람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브라이언 관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딱 30일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처럼 살아보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기 SNS에 올렸는데 진짜 30일 동안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 영상으로 올렸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믿음으로 한 것은 아니죠. 이런다고 무슨 별일이 일어나겠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럼 그렇지 하고 하나님 안 계시다고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0일을 살아보니까,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 생각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0일째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지 실험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자 왕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드려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것도 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믿지 못하는 자기 자녀에게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로 나를 한번 시험해보라고 하신 것이죠. 정말 너를 책임지고 너를 지켜주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특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 십일조 생활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복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십일조에 대한 여러 엉뚱한 견해와 주장들이 난무하는 것들을 봅니다.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이었고 신약시대에는 폐지되었다. 십일조를 굳이 자신의 교회에 할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정신을 실천하는 선교단체나 NGO에 해도 된다. 구약에 절기 십일조와 자선 십일조가 있었는데 그 비용만큼 네가 알아서 좋은 일에 쓰면 된다 등등. 이처럼 십일조에 대한 비판과 궤변들이 인터넷 등을 비롯한 여러 루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자들도 십일조나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헌금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이 돈을 너무 강조하신다, 교회의 재정이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오해받기 싫어서 설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헌금 설교하지 않습니다를 자랑스럽게 말하는 목회자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의 신학교 스승이셨던 한 교수님이 쓰신 책을 읽다가 최근 목회자들이 교회 세속화를 가속시키는 모습 중에 하나가 정말 가르쳐야 할 성경의 진리를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죄의 문제나 헌금의 문제나 헌신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지적한 대목에 제가 큰 찔림이 있었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실제로 성도들은 십일조와 헌금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가뜩이나 돈에 민감한 시대에 교회의 십일조가 많이 약화되었고 많은 교회들이 무너지는 현실을 우리는 여러 통계를 통해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십일조와 헌금 생활을 정말 기쁨으로 잘 하시는 분이 훨씬 많으십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드리고 또 더 넘치게 나누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분들의 믿음에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늘 기도합니다. 하지만 십일조에 대해 우리는 성경적으로 더 온전히 배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더 놀랍고 큰 영적인 복과 기쁨을 모든 성도가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첫째로 머리의 회심, 우리 이성의 회심이죠. 둘째로 가슴의 회심, 우리 마음과 성품과 또 감정의 회심이죠. 그리고 셋째는 지갑의 회심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말로 주님께 돌이켰다면 우리의 가장 민감한 영역, 가장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는 영역인 물질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십일조는 단순히 돈의 문제, 헌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으로 믿고 신뢰하는가, 내 삶의 참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돈과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돈과 물질이 오히려 우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은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광야에서 40년간 자기 백성을 먹이고 입히시며 주셨던 말씀처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물질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수영구 남촌동에 위치한 부산중앙교회 김유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4-4554번 부산중앙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습니다.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9월 2일 수요일, 즐거운 수요일. 네, 맑든 흐리든 비오든 아무튼 좋은 날. 예, 도전하기 좋은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 도전 찬양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새끼라에서 대부분 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방학생과 제가 이제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무교생도 그렇고 이 시간은 교회 방학생뿐만 아니라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과도 전화 연결을 하고 아주 좋은 선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도전 찬양 시간. 생방송 중에 여러분께서 도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라 아니면 어플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사전 섭외 없이 바로바로 여기 창에서 제가 보면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를 걸어서 앞소절 노래를 제가 잠깐 부르면 바로 이어서 노래를 부르시게 되면 선물을 드리게 됩니다. 어떤 분은 막 어우 막 떨린다 그러고.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됩니다. 예, 본인 소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뭐 무명으로 하셔도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하면은 상대방이 어서 모이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딩동댕입니다. 좋은 선물을 그러면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뭐 여보세요 이런 거 없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런 거 없고요. 바로 찬양을 앞소절 부르면 바로 이어서 조금만 부르게 되면 정답, 네, 선물 받으시는 축하를 받게 됩니다. 자, 어디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냐. 이 시간 오후 3시 시간대는 전국 생방송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우물정이라고도 하죠. 숫자 1069 이쪽으로 도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포함해가지고 긴 거는 100원이고 무료 어플 메시지로도 여러분께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도전이라고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작정 전화를 걸어가지고 선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곡은 이제 제가 그때그때마다 이제 달라요. 아까 제가 학교 종이 땡땡땡 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자, 첫 곡. 대부분 이제 새끼라에서는 좀 예전 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한 곡. 최근에 교회 다니시게 된 분들은 좀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던 곡들, 찬송가, 복음성가, 이런 곡들 제가 바로 도전을 받아들입니다. 자, 어떤 분의 도전을 받아들일지, 이분의 도전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자,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봅니다. 3761번. 3761번님. 아주 빠르게 도전을 해 주셨는데. 아, 전화가 연결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수화기를 들고. 3761번.

0: 찬양의 컬러링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3761번님 도전. 도전, 도전, 도전. 아유. 전화를 안 받으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도전자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 도전자. 자, 이분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어?
1: 네.
0: 여보세요?
1: 네.
0: 제가 전화를 걸고 있는데.
1: 어, 제가 전화가 됐네.
0: 혹시 그 번호가 몇 번이십니까?
1: 3761이에요.
0: 아, 전화를 늦게 제가 어떻게 전화를 저한테 주셨나요?
1: 네, 걸리던데요. 지금 막 끊겨가지고.
0: 끊겨가 다시 전화를 했구나.
1: 네.
0: 그러면은 다시 제가 전화를 건 것처럼 한번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아이고 다행입니다. 아이 깜짝 놀랐어요. 어쩐지 계속 그 다음 분 전화가 안 걸려요. 전화가 계속 안 걸리길래 저한테 계속 전화를 놓치고 나서 계속 전화를 하고 계셨구나. 그죠?
1: 아, 전화가 막 왔는데 제가 받으니까 예. 어, 안 받으시네요 이렇게 하고 말씀이 들려가지고 예. 얼른 다시 제가 했더니
0: 그러니까 전화를 다시 하셨구나. 어쩐지 네네.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안 되길래 아 계속 겹친 가운데 와 끝까지 네. 우리 3761번님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어디십니까? 어디?
1: 예. 여기 청주에 살고 있고요. 네.
0: 어떻게 본인을 밝힐 수 있나요? 어떤가요?
1: 아, 네. 밝힐 수 있습니다.
0: 네. 밝혀주십시오.
1: 아, 저는 이제 주일학교 중고등부 때부터 쭉 다녀서
0: 예.
1: 아, 지금 청주 아가페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임선영 권사입니다.
0: 임선 권사님?
1: 네. 최연소 권사입니다.
0: 임선영 권사님 아가페 교회.
1: 네.
0: 청주.
1: 청주 아가페.
0: 예. 최연소 권사님 한 40대 초반 되시나 봐요.
1: 아, 이제 목소리는 그런데요. 예. 중반 좀
0: 중반. 있습니다. 목소리는 20, 30대 같으세요.
1: 감사합니다.
0: 권사님이라니까 깜짝 놀랐네.
1: 네.
0: 와, 40대 중반에 우리 아가페 교회에서 최연소 권사님. 야, 언제부터 극동방송은 들으셨어요?
1: 아, 극동방송은 저한테 늘 듣고 있는 생활 속에
0: 네.
1: 듣고 있는 네, 라디오고요.
0: 예.
1: 말씀과 찬양이 늘 끊이지 않아서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구나.
1: 네.
0: 청주가 지금 들린 지가 아, 그러니까 대전 극동방송 통해서 예전부터 네.

0: 그러니까 들렸으니까
1: 네.
0: 계속 들으셨구나. 근데
1: 네.
0: 청주본부가 생기면서 104.7인가? 이쪽으로
1: 별로,
0: 지금 들리고
1: 네, 맞아요.
0: 있잖아요.
1: 네.
0: 야, 보니까 오늘 가장 먼저 도전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1: 감사합니다.
0: 자,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1: 어떤 게
0: 아,
1: 있는지.
0: 그럼 제가 불러드려야죠. 예. 하루 많이 듣지만 그래도 전화 연결이 되면 그게 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보면. 그쵸?
1: 네, 아, 워낙 많아가지고 또 저한텐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기억하고 있진 않은 것
0: 자,
1: 같아요.
0: 오늘 이제 잘 다니시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데,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 냉면, 한국비엘약품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댁 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화로견과, 오지 153시푸드에서 쭈꾸미, 루브로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거?
1: 아들을 위해서 소곱창 전골?
0: 아들이 소곱창을 좋아합니까? 아,
1: 네.
0: 자, 온 가족이 함께. 우리 가족은 다 지금 어떻게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성도 맞나요?
1: 네. 아빠, 남편만 빼고,
0: 네.
1: 네, 아이들하고,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0: 남편만 빼고.
1: 네.
0: 아, 만전치가
1: 큰 애가
0: 않네요.
1: 해결이 안 돼요.
0: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자,
1: 네.
0: 남편에게 나중에 꼭 방송 같이 꼭 들으시고, 이번
1: 네.
0: 소곱창 드시면서,
1: 네.
0: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또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방송을 꼭 같이 듣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전화 연결도 꼭
1: 감사합니다.
0: 좀 해가지고 우리 방학생 남편 무교인가요?
1: 네.
0: 방학인가요?
1: 방학이에요.
0: 방학입니까?
1: 중고등부 시절에는 다녔는데,
0: 네. 자,
1: 네,
0: 우리 계약하는
1: 사회생활
0: 그날을 꼭
1: 하면서,
0: 좀 저희가 꿈꾸면서 다음에 꼭 3761번님 꼭 다르게 남편하고 꼭좀 도전 좀 부탁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네, 예수님이
1: 말씀하시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최연소 권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영주 장로님이 예, 또 작사 작곡까지 하고 부르신 곡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12분 됐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여러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을 해주고 계시는데 와, 이분들 가운데서 제가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참 고민입니다. 그중에서 이분의 한번 도전을 제가 한번 받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이분의 도전. 자, 어떤 분에게 갈지.

0: 저못 들었어요. 다시요.
1: 아름다운 마음들이
0: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1: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자, 옆에 라디오 켜져 있죠?
0: 아니요, 라디오 껐어요.
1: 라디오 껐습니까?
0: 네.
1: 운전 중 아니시죠?
0: 네네.
1: 지금 혼자 있어요? 딸하고 있어요?
0: 네, 딸 방금 내려줬는데
1: 예.
0: 내리면서 제발 이러고
1: 제발하고 내렸어요? 딸이 꼭
0: 내렸거든요.
1: 해보라고 해가지고 보냈다면서요?
0: 네. 네, 맞아요.
1: 지난번에 도전을 해봤던 분입니까?
0: 네, 첫 새싹으로 한번딱 보냈는데
1: 예전에 도전했는데
0: 네,
1: 그때
0: 안
1: 안 시켜줘가지고
0: 시켜주더라고요.
1: 삐졌습니까?
0: 지금
1: 삐질라고
0: 안
1: 했습니까?
0: 삐졌습니다.
1: 삐질라고 했어요?
0: 네, 아니요, 안 삐졌습니다.
1: 아직 안 삐졌죠? 아이고,
0: 네.
1: 다행이네. 제가
0: 어머니,
1: 제일
0: 진짜
1: 무서워하는 분들이
0: 삐는구나.
1: 이제 삐지는 분들인데, 아유,
0: 네.
1: 다행이네요.
0: 네,
1: 삐진다고 해가지고
0: 감사합니다.
1: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0: 네.
1: 근데 이 도전이 이렇게 또, 또 많은 분들이 보내다 보니까, 아,
0: 네.
1: 되기가 또 쉽지 않더라고요.
0: 오, 감사합니다.
1: 아유, 오늘 이렇게 또 돼가지고 다행이네. 근데 딸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러게요.
1: 경상도십니까?
0: 네?
1: 경상도에요, 계시는 곳이?
0: 아, 네, 맞아요.
1: 어딥니까? 예.
0: 대구예요.
1: 대구.
0: 네.
1: 본인 소개 가능해요?
0: 가능합니다.
1: 예.
0: 저는 대구에 있는 푸른하늘교회 서수진 집사입니다.
1: 서수진 집사님, 푸른하늘교회.
0: 네네.
1: 야, 교회 이름이 정말 멋지네요.
0: 네네. 네, 블루스카이입니다.
1: 블루스카이.
0: 네.
1: 오늘 보니까 도전이라는 단어를 이몇 개인지 셀 수가 없어요.
0: 네, 겁나게
1: 와,
0: 많이 넣었어요.
1: 이 도전 의식이 정말, 와, 이거 진짜 제가
0: 너무
1: 이거를 딱 선택을
0: 할렐루야.
1: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0: 네. 아, 안 그래도 피디님, 제가 그 첫째 아이가 해보라 해서 했는 거고,
1: 네네.
0: 그 사실 둘째 아이 통해서 새겨라를 듣기 시작했거든요.
1: 오,
0: 그래서
1: 그래요?
0: 둘째 아이가 제가 임신 5개월 때
1: 네.
0: 그 기형아 판정받고 낳은 아이인데,
1: 네네.
0: 지금 내병변하고 지적장애 갖고 있거든요.
1: 오,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활보 선생님하고 재활치료 다니다가 라디오에서 이걸 들었나 봐요.
1: 네네네.
0: 근데 저보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이제 새끼라를 모르고 있는데 계속 뭐라 얘기를 하는데, 이제
1: 뭘, 그렇죠.
0: 언어치료도
1: 예, 어, 어,
0: 받거든요.
1: 어.
0: 그래서 뭐라고? 이랬더니 새. 그래서 내가 새. 깨. 그래서 깨? 이게
1: 예.
0: 뭐야? 그게 뭔데? 그다음 라. 라? 에? 그게 뭐냐고 걔 엄청 화를 냈었거든요. 근데
1: 와.
0: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아이가 듣고 저한테 전달했던
1: 그니까,
0: 거였어요.
1: 이야. 우리
0: 너무
1: 둘째, 아까
0: 좋아해요.
1: 딸, 그 내렸다는 딸이 둘째예요? 첫째예요?
0: 아, 첫째 온유고요.
1: 첫째
0: 둘째는
1: 온유가
0: 주영이.
1: 내렸고,
0: 주영이가
1: 둘째
0: 둘째 아이거든요.
1: 주영이가,
0: 네, 아픈
1: 와,
0: 나이예요.
1: 아프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끼라를 정말 사랑하고 또
0: 네.
1: 엄마에게 이렇게 알려줬구나.
0: 네, 아이 덕분에 제가 이걸 듣게
1: 와,
0: 됐어요.
1: 지금 혹시 우리 주영이 듣고 있을까요?
0: 아니요, 제가 이제 주영이 데리고 재활치료 가려고 하고
1: 그래요.
0: 있어요.
1: 지금 혼자 계시고,
0: 네네.
1: 와, 선물 뭐 드릴까요? 주영이 뭐
0: 네.
1: 좋아할까요?
0: 아, 근데 온유가 맨날 노래 부르는 게 있는데.
1: 뭐, 뭔데요, 뭐.
0: 소곱창이요.
1: 소곱창 노래를 부르구나. 아이고.
0: 네.
1: 자, 그리고 주영이는 뭘 원할까요?
0: 어머, 진짜요.
1: 예.
0: 주영이.
1: 예.
0: 아유, 말씀이라도 감사한데.
1: 예.
0: 그러면,
1: 예.
0: 네, 말씀하셨으니 대답을 하겠습니다.
1: 예. 예.
0: 주영이 연어 가끔씩.
1: 연어. 그래요,
0: 네네.
1: 그래요. 연어하고 소곱창하고 예,
0: 네.
1: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어머, 어떡해. 너무 좋아하겠다. 이거 어떻게
1: 그러니까.
0: 녹음이 안 되죠?
1: 녹음이요?
0: 어머, 네.
1: 그러게요. 지금 뭐 지금 저는 이제 생방송 중이어가지고
0: 네,
1: 네네.
0: 이게 전교인한테도 다 빌려주고 싶고,
1: 오,
0: 네, 저희
1: 블루스카이
0: 남편하고,
1: 처치. 예?
0: 네, 블루스카이 처치요.
1: 자, 우리 블루스카이
0: 네.
1: 처치 중에 우리 누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습니까?
0: 아, 우리 목사님, 사랑의
1: 목사님께
0: 목사님.
1: 한마디. 예.
0: 네.
1: 목사님 성함이?
0: 성현, 김, 삼자, 숫자 목사님이요.
1: 김삼수 목사님.
0: 네네.
1: 우리 대구의 푸른하늘교회 김삼수 목사님께 한마디. 예.
0: 네. 우리 목사님은 세상 최고의 목사님이고,
1: 와.
0: 모든 것 가족보다 우리 성도들 영혼을 먼저 생각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제가
1: 네네.
0: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아픈 아이 낳으면서도 주의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양육해주시고 기도해주신 목사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김삼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푸른하늘교회 그리고 또 우리 온유, 또
0: 네,
1: 주영이까지, 아유, 정말
0: 아 그리고
1: 너무
0: 사랑하는

0: 박정환 장로님.
1: 박정환 장로님까지.
0: 네, 우리 신랑.
1: 예.
0: 네.
1: 예, 우리 장로님. 네, 모두 네. 건강하시고 오늘 너무 네. 축하드리고요. 예.
0: 아, 그리고 지금 전국에 다 듣고 계실 텐데.
1: 네네.
0: 기도 지원 부탁해도 될까요?
1: 예, 예.
0: 네,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입어서 우리 사랑하는 박주영, 주영이 주의 영광 위하여 서고 걷고 뛰며 정말 말하고,
1: 예.
0: 화장실도 정상적으로 대소변도 가리고, 말하고 주의 영광 위에 노래하는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금 전국에서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우리 박주영을 통해서 네. 정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아멘, 아멘.
1: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생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도전이라고 문자 메시지 주시는 분들께 제가 여기서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드려서요. 앞부분 살짝 제가 찬양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예,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상관없이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오늘 좀 선물 좀 드리고 있는데 혹시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나도 도전해 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나 무교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더욱 높습니다. 높아요. 선물 받으실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 사이에 우리 도전자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 가운데서 이분 한번 전화해볼게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냥 문자창 보고 그냥 아무렇게나 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곡이 될지 바로 이어서 부르시면 됩니다. 3028번님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3028번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수많은 도전자들 가운데서 이분 한번 해봐야겠네요.

0: 어우, 축하드립니다. 와우. 와우. 축하드려요. 지금 놀이터라고요? 놀이터?
1: 안녕하세요. 예, 놀이터입니다.
0: 어느 지역 놀이터입니까?
1: 대구 광역시에 있습니다.
0: 대구. 좀 전에도 대구 했는데?
1: 예,
0: 와.
1: 대구의 행운이.
0: 그러니까. 대구
1: 예.
0: 어디예요? 대구 어디?
1: 여기는 대구 광역시 동구, 동서까지 말해야 되나요?
0: 동구.
1: 예.
0: 동구 다음에.
1: 신천동이라고, 예.
0: 신천동.
1: 예.
0: 아, 그렇구나. 아니, 제가 또 대구극동방송에서 좀 있어가지고 아는 채좀
1: 진짜 갑자기
0: 해보려고.
1: 했었어요?
0: 예, 대전, 대구에도 있었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자, 우리 놀이터에서 지금 혼자 놀지는 않을 것 같고.
1: 예.
0: 애하고 같이? 우리 아이하고?
1: 애는 그네 타고 여기 옆에 할머니들 저쪽에 좀 멀리 계세요.
0: 할머니들도 옆에 있고. 오늘 몇 번째 도전이에요?
1: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한세 번을 살랐는데 그 뒤로는.
0: 아유, 그럼 많이 도전하셨구나.
1: 예, 근데 제가 이거를요.
0: 예.
1: 애가 2019년에 태어났는데
0: 예.
1: 그때부터 들었거든요.
0: 오.
1: 예. 그래가지고 이게 언제 나는 당첨될까 막 했죠.
0: 아, 새끼라는 근데 2021년부터 했어요, 제가.
1: 아, 그때 4시에 뭐 아무튼 네.
0: 예, 아무튼 그 정도 21년에 했는데 초창기
1: 예.
0: 때부터 들으셨나 봐요.
1: 예, 그때
0: 와.
1: 애가 태어나고 너무 이게 뭔가 은혜가 필요한데
0: 네.
1: 예, 그래가지고 막 여기 채널 여기저기 돌리다가 서울에 맞춰가지고 그때 예, 그렇게
0: 감사합니다. 오.
1: 들었어요. 네.
0: 극동방송은 예전부터 또 대구 극동방송 계속 들으셨고요?
1: 예, 전 친정 엄마가 옛날부터 들었기 때문에
0: 네.
1: 예, 저도 듣고 예, 그거 전파 선교사도 하고
0: 그렇구나.
1: 애가
0: 와.
1: 또 늦게 생겨가지고 7년 만에 생겼는데
0: 예.
1: 네, 기도 제목도 내고 그랬었어요.
0: 어느 교회 섬기세요? 대구에서.
1: 아, 저는 대구 동신교회입니다.
0: 동신교회.
1: 예.
0: 아, 또 동신교회 저도 가봤죠. 예배도
1: 아,
0: 드려봤고, 옛날에.
1: 정말?
0: 예, 그렇구나. 아무튼, 자, 오늘 4266번님 너무나 축하드리고,
1: 예.
0: 어떤 선물 드릴까요?
1: 아, 또 선물 있었어요.
0: 선물.
1: 그 선물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0: 선물만. 자, 소곱창 전골,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부각, 김치, 연어, 커피, 견과, 쭈꾸미, 캡슐 세제, 주얼리,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1: 단백질 그게 마시는 건가요?
0: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우유나 이런 거, 뭐, 물이나 타가지고 마실 수 있는 거.
1: 아, 그
0: 팩으로
1: 카페에
0: 돼가지고,
1: 그냥?
0: 팩으로 돼서.
1: 아, 예.
0: 네.
1: 그게 맛이 있을랑가요?
0: 맛있습니다. 아니,
1: 아, 정말 저도
0: 고민되면은 제가 단백질도 하나 드리고 애들
1: 예.
0: 좋아하는 거딱 하나 또 고르세요.
1: 애들 좋아하는 거요?
0: 예.
1: 두 개나 주세요.
0: 그러려고요. 애들도 막 있다고 하길래.
1: 아, 그 저기 연어
0: 알겠습니다. 단백질하고 연어. 예.
1: 네네,
0: 지금 어떻게
1: 감사합니다.
0: 가족이 그러면 어떻게 다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1: 예, 잘 하는데 남편이 좀
0: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꼭 이렇게 좀
1: 예,
0: 아까 거기도 다 잘하는데 남편만 방학이던데 여기도
1: 평생 기도 제목이죠.
0: 여기 남편이 방황중인가요?
1: 예, 저, 예, 창사라고 해야 되나?
0: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선물 두개 드리기를 잘했네. 예. 남편한테
1: 예.
0: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서 잘 이렇게 또 우리 남편하고 신앙생활 잘 해보자. 이렇게 또
1: 예.
0: 결단하는 계기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0: 남편에게 한마디
1: 감사합니다.
0: 할까요? 남편에게? 방황하는
1: 남편.
0: 남편에게?
1: 남편, 하나님 품으로 빨리 어서속히 오시길 기도할게요.
0: 네, 그래요. 그래가지고 꼭두 분이서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천국 소망 가지면서 이 땅에서 천국도도 느껴보시면서. 그쵸?
1: 네.
0: 예, 우리 4266번님, 오늘 도전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0: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 나의 신앙을 또 점검해보는 또 귀한 찬양이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과 전해드렸습니다. 3시 29분 지나가고 있어요. 새끼라 도전 찬양. 자, 도전이라고 문자나 메시지 주는 분께 제가 무작위로 선정해서 전화를 겁니다. 앞 소절 잠깐 부르면 이어서 부르는 분께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방학생들, 교회 지금 내가 현재 안 다니고 있는 방학생들 본인이 도전해도 됩니다. 도전 옆에다가 방학이라고 쓰셔서 샵 1069, 오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로도 앱으로도 듣고 계시고 있죠? 자, 이번엔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 제가 한번 도전이라고 메시지 주신 분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요즘 어플로 라디오처럼 듣는 분들도 많고 여기서 이제 메시지 주시는 분 많은데 7345번님 자 7345번님
1: 여보세요?
0: 내일 일은
1: 난 몰라요.
0: 쉽다 쉬워.
1: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네.
0: 어디세요? 지역이?
1: 여기 경기도 용인이에요.
0: 용인. 운전 중 아니시고요?
1: 네. 아니에요.
0: 예.
1: 네. 항상 듣고 있어요.
0: 항상 듣고 있습니까?
1: 아침부터 밤까지.
0: 밤까지. 계속. 네. 오늘 첫 도전이에요? 새끼라?
1: 새끼라는, 네. 첫 도전이에요.
0: 첫 도전인데 오늘 탁 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네요.
1: 아니, 계속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0: 네.
1: 계속 듣고만 있었고, 도전 오늘 맞아요. 첫 도전.
0: 첫 도전.
1: 네.
0: 어떻게 본인 소개 가능합니까?
1: 네. 그 용인에 네. 남서울 비전교회 섬기고 있는 최수진 집사입니다.
0: 최수진 집사님.
1: 네.
0: 남서울 비전교회.
1: 비전교회. 네.
0: 그렇구나. 극동방송은 네. 예, 말씀하세요.
1: 아니요. 말씀하세요. 극동방송은? 네.
0: 극동방송 언제부터 들으셨는지 궁금해서.
1: 극동방송은 제가 한 작년부터
0: 네.
1: 이제 그 전부터는 이렇게 드문드문 듣다가
0: 네.
1: 작년 그 특세
0: 예.
1: 신년 특세 예. 올해 특세부터
0: 예.
1: 계속 꾸준히 듣고 있어요.
0: 어떤 계기로요? 누가 소개해 줬어요?
1: 아니요, 그건 아니고 라디오에서 이제 특세 기간 동안
0: 네.
1: 새벽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차에서
0: 네.
1: 이렇게 주파수 맞춰가지고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0: 근데 이제 네, 아침부터 그래서. 밤까지 계속 들으세요?
1: 계속 이제 네, 계속 그냥 집에서는 계속 틀어놓고 있어요.
0: 왜요? 뭐 어떤 점이 이렇게 좋으세요? 극동방송
1: 너무 좋아서 그냥 그냥 이런 신앙 간증들이나
0: 네.
1: 그냥 말씀 목사님들 말씀도 되게 좋고
0: 네.
1: 아이가 같이 이제 특세를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0: 3학년인데 네네.
1: 이제 애도 같이 듣기 때문에 아이도 극동방송을 되게 좋아하고 뭐 그래서 같이 듣게 되었어요.
0: 남편은요?
1: 남편은 이제 극동방송이라는 건 알죠. 전파 선교사도 신앙에서 같이 하고
0: 남편도 신앙생활 잘 하고요.
1: 네네.
0: 아이고 다행이네.
1: 신앙이에요. 네.
0: 다행이네. 좀 전에 네. 다 지금 방학 중이어가지고 남편들이

0: 아, 그래요. 네.
1: 다행입니다. 우리 7345번님 선물 어떤 거 드릴까요?
0: 저요? 아, 연어.
1: 연어. 아,
0: 네.
1: 오늘 연어 인기 좋네요.
0: 아, 네.
1: 오늘 보니까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두 개씩 드려가지고. 자,
0: 아,
1: 우리
0: 네.
1: 하나 더
0: 없어요?
1: 드려야 될것 같은데.
0: 아, 진짜요?
1: 예. 우리
0: 괜찮은데,
1: 남편과
0: 하나
1: 아이들까지 좋아.
0: 주셨거든요.
1: 아이가 또
0: 아,
1: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데. 자, 아이가
0: 네.
1: 좋아하는 것도.
0: 아이가 연어를 좋아하고요.
1: 예.
0: 그러면 저는 하나는 뭐랄까? 그냥 소곱창? 저도.
1: 알겠습니다.
0: 네.
1: 연어 소곱창. 와,
0: 네.
1: 오늘 먹는 거잘 되네요.
0: 네.
1: 예. 자, 우리 7345번이 혹시, 자, 방송 듣고 있을지 모르겠네요. 남편
0: 아,
1: 누구에게
0: 방금
1: 한 말씀
0: 들었어.
1: 하고
0: 아.
1: 싶습니까? 누구에게? 네.
0: 저희 딸한테.
1: 딸에게 한마디. 딸
0: 아,
1: 이름.
0: 딸이 지금 예은인데, 지금
1: 예은아하고 한마디.
0: 여기 안 살고, 지금 학교가 지금 전주에 있거든요.
1: 예. 아니,
0: 이렇게
1: 전주도
0: 전주에서 지금,
1: 들립니다. 전주도 들려요.
0: 네, 전주에서 지금 고등학교 지금 재학 중인데,
1: 예.
0: 거기서 학교 생활 잘할 수
1: 그러니까
0: 있도록,
1: 예은아하고
0: 네.
1: 한마디. 예은이에게.
0: 예은아, 항상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항상 힘들 때, 항상 엄마가 기도하고 있고, 믿음 생활 거기서도 잘할 수 있도록, 잘 믿음 생활 잘 지키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하고 같이 잘, 만남의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잘 지내. 사랑해.
1: 그래요, 우리 예은이, 우리 또 최수진 집사님이 가정, 믿음의 가정 꼭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앞으로 계속 또 새끼라 극동방송 애청해 주시고 오늘 도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재영 목소리를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극동방송 새끼라 도전 찬양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도 나도 도전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 현재 교회는 안 다니지만 도전 가능하신 분들, 도전 옆에다가 한 문장으로 방학 이렇게 좀 몇 년 방학 써주셔도 좋고요. 방학생들의 도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찬양 나가는 중에 자, 방학생이 드디어 도전을 해주셨습니다. 자, 추가로 방학생들 도전 받을게요. 일단은 첫 방학생 도전자 전화 한번 걸어봅니다. 예. 자, 전화가 안 걸려서 제가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자, 어떤 찬양으로 해야 될까? 쉬운 걸로 해야 되는데. 8763번이 8763번님

0: 받아야 되는데. 방학생 도전자. 오.
1: 여보세요.
0: 해 뜨는데

0: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1: 네, 자, 반갑습니다.
0: 본인이 방학생 맞나요?
1: 예, 방학은 했는데요. 사실 올해 한 10년 방학하고요.
0: 네네.
1: 한 몇 개월 전부터 다시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0: 그럼 현재는 방학생은 아니에요?
1: 예, 지금은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지금.
0: 아, 10년 방학하다가?
1: 네네.
0: 지금 계약한 지 딱 6개월 됐습니까?
1: 아, 네네네네.
0: 그렇구나. 어느 지역이세요?
1: 네네. 아, 여기 경북 경주예요.
0: 경주?
1: 네네.
0: 어떻게 근데 방학을 끝내셨어요?
1: 우리 사실 그, 요번에 그, 우리, 그 바로 위에 그 손희 형님이.
0: 예.
1: 돌아가셨는데요.
0: 예.
1: 그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하고 싶으셨나 봐요.
0: 네네.
1: 그래서 저를 인도하시고
0: 네.
1: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0: 예.
1: 예. 네, 그래서 그 이제 우리 형님 덕분에
0: 형님이 이제 교회로 인도하게 네네. 해주셨구나.
1: 아 네네.
0: 방송은 어떻게 듣게 되셨어요? 극동 방송은?
1: 방송은 주로 많이 들어요. 새끼라. 예. 네,
0: 그러니까 뭐 어떻게 듣게 그, 되셨어요? 어떤 계기로?
1: 아, 그냥 그 차나 운전하면서 일할 때도 이렇게 틀어놓고 하거든요.
0: 우연히 듣게 되셨어요?
1: 아, 자주 들어요. 아침에 사랑의 드러나고.
0: 예. 그러니까 우연히 듣게 되셨나 보구나 처음에.
1: 네네네.
0: 오, 아침에 사랑의 드러도 듣고 경주면 이제 포항극동 방송 들으시겠구나. 예.
1: 네네네.
0: 아, 그래요.
1: 네.
0: 그래 오늘 이렇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하고.
1: 네네.
0: 계약을 정말 끝내주셔서 너무나 네. 감사하네요.
1: 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냥.
0: 10년이면 정말 긴 세월이었는데.
1: 네. 참, 다시 못 나갈 뻔 했는데.
0: 네.
1: 우리 형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네네. 저한테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0: 자, 우리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감사의 기도.
1: 네.
0: 사랑해, 하나님.
1: 사랑해 하나님.
0: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0: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1: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0: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1: 연약한 저를 놓지 않으시고
0: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다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감사합니다.
0: 예. 좋은 계약의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소식 꼭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제가 축하의 계약 꽃바구니, 축 계약이라고 써져 있는 꽃바구니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1: 아, 네, 예, 감사합니다.

0: 도전 찬양 마지막으로 도전자를 한번 받도록 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한번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생인 것 같아요. 방학생. 신호갑니다. 자, 찬양 앞소절 잠깐 부를게요.
1: 안녕하세요.
0: 주 하나님.
1: 지으신 새 기르키나 주 하나님 이거 아니고요?
0: 주 하나님.
1: 죄송해요.
0: 주여. 자, 우리 방학생이니까 한 번만 더 제가 다른 걸로.
1: 네.
0: 예수 사랑.
1: 하심은 저 전화 끊을게요.
0: 아니요, 끊으면 안 돼요. 자, 조금만 이어가면 합격입니다. 축하, 축하, 축하. 자, 우리 4777번님, 운전 중
1: 네.
0: 아니시죠?
1: 지금 운전 딱 마치고 지금
0: 예.
1: 주차했어요.
0: 주차했습니까? 본인이
1: 네네.
0: 방학생 맞아요?
1: 저기 애매한 방학생이에요.
0: 어떻게
1: 방학생
0: 애매한 거예요?
1: 맞습니다.
0: 어떻게 애매해요?
1: 아, 저기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0: 예.
1: 그 하는 직장 일로 인해서
0: 예.
1: 주일날 일하는 게 많아가지고
0: 네.
1: 조금 이렇게 예배를 잘못
0: 잘못
1: 드렸어요.
0: 드리고 있습니까?
1: 예, 근데
0: 혹시,
1: 고향에 내려오면
0: 예.
1: 이제 교회 가고
0: 지금 계시는 곳은 어딘데요?
1: 지금 사실 고향에 내려왔어요,
0: 고향이
1: 갑자기.
0: 어딥니까?
1: 전라북도 부안입니다.
0: 부안입니까?
1: 네네.
0: 부안에 내려오면 그때 가요? 예배 드리러?
1: 예, 맞아요. 시골에만 오면 저희 교회를 다니는데
0: 예.
1: 서울에서는 그 업무가 좀 이렇게 주말에 하는
0: 자,
1: 일이어가지고 못
0: 일하는 곳은
1: 다니고.
0: 서울이시고.
1: 예, 집은 서울인데
0: 네네.
1: 지금 여기 한달 동안 내려와
0: 그래요.
1: 있거든요.
0: 그러면
1: 그래서
0: 일단 부안에서 잘 예배를 드리시고 서울
1: 네.
0: 올라가서 이제 일하는 날은 어쩔 수 없지만 일을 안 하는 날은 예,
1: 네.
0: 꼭 예배를 드리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꼭 제대로 돌아오시기를. 예,
1: 네.
0: 애매한 거 이제 탁 빼기를. 그쵸?
1: 네,
0: 근데 이제
1: 감사합니다.
0: 일해도요, 보면은 요즘 예배가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기 때문에,
1: 네,
0: 마음만 있으면 또
1: 맞아요.
0: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1: 예.
0: 있어요. 자,
1: 네.
0: 우리 4777번이 오늘 아무튼 정말 도전 잘해주셨고요.
1: 제가 이 방송은 아침 새벽에 여기 시골에 오면은 잠깐 어디 가는 데가 있어서,
0: 네네.
1: 예, 방송을 듣고 3시에 업무가 끝나더라고요, 여기가.
0: 네네.
1: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오며 가며 듣는데 그냥 이렇게 한번 넣어봤거든요. 근데 진짜 될 줄은 몰랐습니다.
0: 잘하셨어요. 방학생들은 확률이 높아요.
1: 아, 네.
0: 방학생들은 지금 수많은 도전자가
1: 감사합니다.
0: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 4777번님이 당첨이 됐습니다.
1: 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0: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 따라서
1: 네네.
0: 우리 함께
1: 네.
0: 기도 한번 하시죠.
1: 네, 감사합니다.
0: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주인으로,
1: 나의 주인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잘 예배 드리겠습니다.
1: 잘 예배 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아멘.
1: 감사합니다.
0: 4777번님 이제 부안이든
1: 네.
0: 서울이든 어디서나
1: 네.
0: 예,
1: 예.
0: 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과 1대1로 잘 만나시고 또이 극동방송도 계속 들어주시고요.
1: 네,
0: 나를
1: 감사합니다.
0: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
1: 네.
0: 사랑하심은 이곡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잠깐만, 아, 선물을 제가 못 물어봤나요?
1: 저 안 드셔도 됩니다.
0: 아닙니다. 선물. 선물. 선물 뭐 드릴까요? 선물.

0: 근데 다른 분들 드려야 돼요.
1: 다른 분들 제가? 말고 방학생들을 위한 또 선물이 있으니까.
0: 아... 네. 선물 진짜 안 주셔도 되는데. 네. 그냥 저기 주시는 대로.
1: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네네. 잘 골라가지고 좋은 선물 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도전 찬양 많은 분들 도전해 주셨는데 다 연결을 못해가지고 여러분 삐지면 안 돼요. 다음에 또 할게요. 예,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오늘 도전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 특별히 방학생들 예, 또 이렇게 마지막에 또 연결이 됐습니다. 자, 조현출 김인수 물러가고요. 내일 라디오 예배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경을 바로 깨닫고 바로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공부가 필요해요. 그게 학문이 주가 되면 안 돼. 그게 우상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가르친 교수 논문 쓴 그 신학자들에 더 받쳐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신학이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저런 신학자들. 한국 교회가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기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이 서로 어리석고 무식한 말을 벌리고 논쟁하지 말라, 이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주의 일은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는 자기의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거. 아는 건 지식이야. 지식으로 인해서 목회한다? 아는 거로? 그러면 저분들은 왜 목회 못해? 어? 서울대 나오고 총신 나오고 미국 독일 가서 다 공부한 사람인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학교니까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그 마음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생명이 있어야 지식에 묻어나는 학생들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설교할 때 설교집을 한 시간 본다면 성경을 두 시간 읽어야 된다. 본문을 두 시간 되면 기도는 세 시간 해야 된다. 거꾸로 기도는 한 시간 하고 책과 설교집을 다섯 시간 한다면 여기서 생명력이 나가느냐고. 생명력이 안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세밀한 음성 듣고 메모해가지고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학계를 하면서 뭐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신학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학문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여러분들 막 가르치는 신학자들 가르치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복음으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선포할 때 강단에서 학문으로 지식으로다가 성도단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요? 학문이냐고. 말씀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6세기 종교개혁은 중세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여 성경을 돌아가자 이게 시작된 것이 교회 내부의 개혁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개신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개신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당시에는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5: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세계적인 거장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에 캐스팅된 배우 맷 데이먼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놀란 감독님이 나를 캐스팅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 모든 커리어에 비교할 수 없는 자신감이 생겼다라고요. 수많은 경쟁과 평가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문득 내 실력이 모자란 건 아닌지,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움츠러들 때가 있죠.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정확히 꿰뚫어보는 최고의 연출가가 나를 콕 집어서 이 배역엔 당신뿐입니다 라고 불러준다면 어떨까요? 그 한마디면 주저앉았던 마음도 단숨에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라는 무대 위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가장 위대한 연출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바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확신은 내 스펙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분의 완벽한 안목에서 나옵니다. 최고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내디뎌 보시길 소망합니다.

나는 비록 약하다. 크룩스의 찬양 첫 곡이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든든히 지금도 곁에 계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술사에 전해 내려오는 또 하나의 거장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이탈리아 피렌체 대성당 공방 구석에서 이 40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방치돼 있던 거대한 대리석 덩어리가 있었대요. 당대의 네로라 하는 유명 조각가들이 다듬어 보려고 하다가 이 결이 비틀렸고 흠집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며 포기하고 내버려둔 돌이었죠. 그런데 그 버려진 돌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던 26살의 청년 조각가, 바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대리석 안에 갇혀있는 다비드가 나를 부르고 있다. 나는 그저 그를 가두고 있는 불필요한 돌덩이들만 깎아낼 뿐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렸던 돌에서 온 인류가 사랑하는 불멸의 걸작 다비드상이 탄생했다는 일화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은 자꾸만 우리를 저울 위에 올려놓고 스펙과 성과로 점수를 매길 때가 많죠. 그 잣대에 맞추다 보면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숨어버리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온 우주 최고의 조각가 되신 하나님, 세상이 외면하고 나 스스로도 포기할 때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진짜 가치를 봐주십니다. 거친 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잠재력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를 주님의 무대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너는 결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내 손으로 빚어낼 최고의 걸작품이란다. 나를 부르신 그 완벽한 연출가의 눈을 우리 신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의 무대 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일상 속 은혜들 편안하게 나눠주세요.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디온의 걸작품 세상을 이기는 지혜 조수와 이렇게 두 곡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또 믿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회개하며 주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게참 중요한 것 같죠. 매일매일 새로운 말씀과 찬양, 기도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깨우고 채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4821님, 이번에 팀장으로 승진하고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는데, 속으로는 솔직히 내가 과연 이걸 이끌 깜냥이 되나 싶어서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오프닝 들으면서 가슴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오늘 당당하게 출근하겠습니다. 하셨네요. 맞아요. 감독이 배우를 주연으로 세울 때는 이미 그 배우가 그 무게를 버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 믿고 든든하게 그 리더십 준비해 주셨을 것을 믿고 어깨 쫙 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7034님, 오늘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으로 지명하셨다. 이 말에 설거지하다 말고 눈물이 핑 돌았네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두 아이의 엄마라는 주연 배역.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럼요. 이 엄마라는 배역은 온 우주에서 가장 스케일이 큰 블록버스터의 단독 주연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죠. 기립박수 받으실 준비하시고 오늘도 빛나는 무대 잘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일매일 영혼을 깨우는 영양제 하나, 1분 말씀 비타민. 오늘을 승리로 이끌 말씀 비타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만드신 바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포이에마라고 해요. 영어 시 포엠의 어원이기도 하다고 하는데 이 단어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장인이 온 마음과 영혼을 쏟아부어서 만든 최고의 예술품, 걸작을 뜻한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참 부족해 보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단 하나뿐인 시를 짓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혈을 기울여 빚으셨습니다. 오늘도 그런 걸작품답게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시길 소망해요. 오늘도 우리 삶의 연출가이시자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깨 펴실 분들 샵 1069번으로 아멘 하고 보내주세요. 말씀카드와 함께 추첨을 통해 응원의 선물도 전해드립니다.

위로부의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가이 펜로드의 영어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힘찬 라디오는 하나님의 부르심 또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거장 감독의 부름 하나로 완전히 새로운 확신을 얻었던 맷 데이먼처럼 버려진 대리석 속에서 다비드를 발견했던 미켈란젤로처럼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의 무대에 바로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를 캐스팅하신 그분의 안목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완벽한 손길에 나를 맡기고 믿음의 주인공답게 멋진 하루 완성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양현민이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의 시간은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유다가 바빌론의 멸망을 당할 때에 있었던 선지자, 그 선지자 중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더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시대 상황에서 보면은 불운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노고를 맞서서 싸움을 하러 갔다가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라는 그냥 완전히 혼란 가운데 빠져들고 결국 나라는 우왕좌왕 하다가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마지막 왕은 바빌론 왕한테 눈이 뽑혀서 자기 아들이 마지막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 눈이 뽑혀서 작고의 차이에서 이역만리 바빌론까지 끌려가고 유다나라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유다민족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은 불타고 무너져버리고 성벽도 무너져버리는 정말로 안타깝고 애처로운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갔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도 풀이 무성하게 되고 돌무더기가 되고 모든 백성들 완전한 병자들과 쓸모없는 사람들만 거기에 놓여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인생을 살았고 이때의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지만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북한 땅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1945년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저 예루살렘은요 동방의 저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평양 시민의 3분의 1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철저히 믿고 그래서 그들은 주일이 되면 전부 다 문을 다 닫았어요. 불신자들도 문을 다 닫았습니다. 왜? 불신자들이 문을 닫지 않으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사주지를 안 했어요. 그 불신자들조차도 평양은 주일이 되면 다 문을 닫아서 성교사들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거기서 신학교가 있었고 선교사님들이 있었고 최초의 목사 장로들이 배출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사참배에 동의를 하고 신사참배는 국가의 의식이지 우상숭배가 아니다. 모든 목사들이 다 가서 신사에 참배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5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은 교회 하나 없는 불모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순교하고 장로들이 순교하고 교회 문은 폐쇄되고 많은 사람이 모든 재산과 교회를 버려두고 월남하게 되는 이런 비참한 일이 있었는데 이것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고통스럽고 모든 백성이 그냥 바빌론 나라에 이주시켜서 포로 잡혀갔던 이 유다의 멸망은 정말 참담하기 그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침략에 무너져가면서 활약했던 선지자 오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금 위기의 때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 때의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라고 하는 왕과 싸움을 하다가 전쟁 때에서 전사를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나라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 동쪽에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세력을 형성해서 전부 다 나라를 점령해 오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은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될 거다. 신명기에 기록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섬기고 다른 나라의 신들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거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유다 나라의 고질적인 질병은 저 솔로몬 이후에 모든 백성들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전부 다 우상을 다 섬겼어요. 우상을. 이 우상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당시에 국제적으로 뭐 세임을 받는 것 같고 이 우상을 섬기고 있어야 그 문화를 받아들여야만이 바벨론의 문화, 애굽의 문화, 아수르의 문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지식인처럼 행동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그 나라의 우상들 그런 사상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죄를 하고 섬기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심리적으로 마음으로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지금 우상이라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절하지는 않지만은 지금도 여러분 서구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을 받아들이잖아요. 동성애도 받아들이잖아요. 이 사회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문화들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기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 유다 나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면 이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말씀을 듣는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없었어요. 극소수만 따랐죠. 그리고 결국은 바빌론이 쳐들어옵니다. 1차 쳐들어오고 2차, 3차를 쳐들어왔는데 1차 쳐들어올 때에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바벨론이 내일을 침략을 할 거다. 이거는 바벨론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이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너희들이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에 깨닫고 회개하고 살면은 바빌론의 침략은 받겠지만은 이 땅에서 받다가 끝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바빌론이 매를 가지고 쳐들어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그런 다른 나라를 섬기는 사상, 애굽을 의지하는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희들은 결국은 바빌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불태워버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다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전했지만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요야김 왕은 붕괴하면서 예레미야 36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었는데 여호디야가 선호 쪽을 예레미야 말을 쭉 낭독을 하면은 왕이 그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말 적었던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그것을 다 잘라서 화로불에 던져서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38장 6절에 보면은 심지어 예레미야의 그런 말이 듣기 싫다고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둥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무릎는 웅덩이에 그냥 던져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그 저벅저벅하는 그 진창에 빠져서 거기서 그냥 굶어 죽게 하려고 저런 것을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왕한테 이야기하고 신하한테 이야기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도 다 안 들으니까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전해봐야 소용도 없는 말씀을 왜 전합니까? 고난만 당하고 고통만 당하는데 나는 전하지 않겠습니다. 전하지 않겠습니다. 막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마음에 불붙는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삼으

지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첫 문제는요, 항복하는지 하니까 다니엘과 몇몇 사람들만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가고 나면 또 반역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러하면 바벨론이 금방 왔다가 갈 겁니다. 우리 마음에 달려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무슨 소리 하느냐, 독립을 해야지, 바빌론에 뛰어들다가 2차로 또 잡혀가고 마지막에는 바빌론이 와서 완전히 모든 백성들을 다 잡아가버려. 그래서 왕도 자기 아들들을 왕의 눈 보는 데서 다 목을 쳐서 다 죽이고, 보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왕의 눈을 뽑아서 눈에서 눈이 피가 줄줄 흘리는 그 왕을 끌고 바빌론까지 잡아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는 다시 돌아오게 해줄 겁니다. 7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아무도 안 믿었어요. 아무도 안 믿었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그 유다 사람들은 전부 다 애굽을 의지하면서 애굽이 바빌론을 이기게 될 거다. 그러니까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고 애굽의 여신을 섬기고 반 바빌론, 그래서 애굽을 등을 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신과 애굽의 태양신과 애굽의 왕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바빌론을 대적해서 나라를 찾자. 그러나 예레미야는 아닙니다. 애굽 왕도 망할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불행한 시대에, 나라가 망하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태어났기 때문에 예레미야 눈에는 눈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잡혀가는 모습을 다 예레미야는 다 보았어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기 직전인 것과 똑같은데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고 다른 세력을 의지하고 의지해서 그 바빌론을 대적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는요, 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 우리나라에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왔구나. 교회의 마지막 때가 왔구나.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바빌론은 예레미야를 그래도 잘 대우를 해줬어요. 그 바빌론은 잘 몰랐죠. 예레미야는 바빌론 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냈는데 어쨌든 바빌론으로서 보면 좋은 일이니까 예레미야를 만나서, 사령관이 만나서, 예레미야, 당신이 유다 땅에 살고 싶으면 유다 땅에 살고, 당신이 바빌론에 가면 바빌론에서 잘 살게 해줄 거고, 당신은 원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했지만은 예레미야는 그 모든 걸 다 거절했습니다. 바빌론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자 처음부터 애굽으로 막 도망갔습니다. 애굽으로 도망가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의 태양신과 여신을 섬기는데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애굽까지 망명을 해왔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섬기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태양신을 섬기면 반드시 망할 거고 애굽도 망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더니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망명했던 사람들이 그 예레미야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불운한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불운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다 보고 동조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죠. 예레미야는 죽기 전에 열왕기 상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는 다윗 왕이 죽으면서 솔로몬한테 이야기하고

그러고난 다음에 솔로몬이 우상을 승비하고 나라가 갈라져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다 버리고 살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어떻게 바빌론에 망했는가 거기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살아있을 때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저 바빌론 포로에 잡혀가서 그 열왕기서를 읽고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그 사람은 통회하고 잡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끝까지 인본주의로 살다가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야 깨닫게 되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고 선지자를 보내주었지만 우리가 다 거부했구나. 왕도 백성도 오직 우상만 섬기고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고 살다가 결국은 망했구나. 이런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선지자가 와서 말을 해도 우상을 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 중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형상으로도 우상을 버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들은 회개를 합니다. 다니엘이 거기도 넣어놓은 거고요. 예레미야가 우리가 회개하면은 70년이 지나고 나면은 나라가 회복된다 그랬는데 그 70년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70년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레미야의 말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고레스라고 하는 바벨론을 무너뜨린 왕이 유다 나라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사를 행하셨다. 그 시편이 다 그렇게 기쁨으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백성들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시대를 보고 울고 백성을 보고 울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울고 울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로로 유다인들이 처음으로 잡혀오고 난 다음에 100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바빌론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는 그 백성들은 고국의 소식을 들으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은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행편을 물어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극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으로는 불탔다 이런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한날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고국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돌아가서도 70년 동안 땅을 비워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해치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산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공장 하나 없고 농사지을 땅 하나 없는 풀밖에 없는 그곳에서 맨몸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런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그 바벨론 땅에 태어났던 느헤미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식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는 고국 땅에 가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의 땅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는데 울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왕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여서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 성공해서 이 사람들 이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런데 왕이 사람을 딱 뽑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술을 따르는 요즘 같으면은 행정고시에 학교

들어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왕 앞에서 왕과 직접 대화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기록된 것처럼 이 느헤미야는 결국 왕한테 자기 소원을 아뢰어서 허물어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자기가 총독이 되어서 다시 돌아가서 142년 만에 142년 동안 허물어졌던 그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죽을 각오를 해서 52일 만에 완공을 하는 기적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간단해요. 이런 사람들, 에스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수호함으로 말미암아서 저 유다 나라는 새롭게 나라가 회복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전 세계가 구원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예레미야의 시대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확고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예레미야다. 저 서구교회가요,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저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어요. 그 전부 다 저기 있는 수많은 교인들 다 떠나가고 교회는 다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탄의 사상, 세상 사상 이런 것들을 그냥 인간 좋다고 다 받아들였어요. 다 받아들였는데 그 결과가 교회가 몰락하는 결과가 왔어요.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건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 학생들, 청년들, 우리는 내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부려서 출세하고 그냥 내 성공해서 먹고 살면 된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거는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딸런트 원사가 있으면 그런 마음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 것이다. 그런 결심을 하고 살지 않는다면은 그 예레미야 시대에, 느헤미야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1도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세상을 선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세계로 교회는 앞으로 특화된 세미나, 특화된 교육, 특화된 포럼, 청소년, 또 전문가들 그룹, 목회자 그룹, 선교사 그룹, 제 꿈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뭐 공무원 되고 뭐 되고 뭐 돼서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 꿈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살아야지. 그래서 목회자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선교사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 정치가 되고자 하는 사람, 사업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 학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겨울이나 이름 되면은 10명, 20명 소수지만은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서 이 사람들이 10년 되고 20년만 되어도 이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저는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년이 지나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했던 그런 사회보다도 훨씬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가 올 겁니다. 뭐 수만 명 자랑했던 교회 그런 때가 와 그런 때가 있었던가 이런 때가 곧 올 거예요. 우리는 그 때를 미리 보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고 여기 있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식을 줄 겁니다. 학문을 줄 겁니다. 지혜를 줄 겁니다. 꿈과 환상을 해석하는 능력을 줄 겁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지금 우리 세계로 교회 오기까지 우리 어른들은요 먹고 놀아온 게 아닙니다. 자기의 땅을 바치고 집을 바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들의 발판 위에서 이 나라를 바꾸고 이 나라 정치를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새롭게 하는 그런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그들의 새 친구

그랬어요. 그렇게도 지금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라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군대 갔을 때도 그게 더 죽었던 일기장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집에 다 했습니다.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을 변화시켜 해주시고 그렇게 그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이 정도로 이 부족하고 못난 제게도 이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아까 다니엘과 챙겨 주었잖아요. 하나님 주십니다. 다 하나님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은 하나님 주시는 거는요. 요셉이 하나님한테 지식을 주니까 모든 걸 해석 다 하잖아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해석한 능력을 주니까 꿈이 왕이 꿈꾸고 잊어버린 것들도 다 알게 해주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바라보지 말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런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세상이 다 변하고 달라지고 변질돼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될 거고 새로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의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송정길에 위치한 세계로 교회 손연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세계로 교회 051-831-7123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 중국 위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정책을 통하여 선교의 중국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미국의 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세미나를 열었는데 강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자, 여러분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는 가라앉았지만 다행히 구명정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강사가 힌트를 줍니다. 아,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 구명정에는 다행히 타이타닉호의 선장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길을 가장 잘 아는 선장의 말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그때 한 사람이 손을 들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이미 빙산에 한번 들이받았잖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길을 잘 몰라서 헤매고 헤매고 또다시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많이 아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내 삶이 진정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립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저녁 길을 아시는 그분께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9월 2일 수요일 그 마음으로 오늘 저녁을 열어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안녕하세요. 션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추억의 찬양이죠. 천관웅 목사님의 내 길 더 잘 아시니. 제가 오프닝에서 시편 기자라고 했더라고요. 제가 이상하게 말해도 여러분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 20장 24절 말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래요, 나보다 한 걸음 더 먼저 가본 사람, 나보다 지식이 조금 더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경험해본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사람이 줄 수 있는 지혜, 사람이 줄 수 있는 어드바이스는 사실 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내 삶이 진정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로 향해 걸어야 하는지를 그 정답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길을 만드시고 길을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길을 내시는 주, 사막의 강을 내시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기에 오늘 이 저녁도 다시 한번 힘을 내어봅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말씀을 붙잡고 함께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출석 체크를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보내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오늘 은혜로운 오프닝 공유해드리고요. 아, 그리고 김수빈 작가님의 말씀 엽서, 예쁜 캘리그래피 손글씨 말씀 이미지를 모든 분들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래진에서 드리는 에이스 데일리 멀티비타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어제 레모나를 놓치셨다면 오늘 멀티비타민 세트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방송 마칠 때까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아멘, 아멘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출석 체크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할게요. 부름받아 나선 이몸, 크룩스의 찬양 122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크룩스의 찬양 1225번님의 신청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여러분께서는 지금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많은 분들 출석 체크해주고 계십니다. 비를 준비하고 있는 제주의 하늘입니다. 날씨는 고온 다습하지만 찬양하며 평온하게 행복합니다. 6432번님 제주에서 보내주셨고요. 오늘 처음으로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봤어요.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평안함으로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오늘 처음 오신 8085님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방송 마칠 때까지 아멘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또 들을 찬양도 있고요. 여러분이 참 사랑하시는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한 큐레이터님과 함께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소개받고 따뜻한 마음 묵상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조금 특별한 곡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찬양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CCM 영어로는 소문자로만 보내주셔야 합니다. CCM 우리말로는 CCM 이렇게 보내주시면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고송 듣고요. 바로 평안님 만나보시죠.

0: 위클리 CCM.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은혜로운 찬양을 소개받고 또 찬양에 얽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제가 혼자 소개해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아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연평아입니다.
0: 네, 이제 드디어 9월이 시작됐습니다. 아, 가을이어야 하는데 아직 날씨는 가을 같지가 않아요.
1: 맞아요. 그래도 감사한 건 아침 저녁은

0: 조금 네 8월보다는 맞아요. 조금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1: 아침 저녁에도 참 이 한증막에 들어간 것 같은 더위였는데 이제 그런 폭염은 끝난 것 같고 조금씩 조금씩 또 찾아올 이 가을의 냄새가 참 가슴 들뜨게 하는 그런 9월의 첫날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이 시간 오늘도 참 기대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잠깐 티저처럼 나눴습니다만 네. 이제 앨범이 나오죠?
0: 네, 바로 어제 나왔습니다.
1: 이야,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그래서 8년 만에 앨범이고 네. 사실 저희가 8년 전에 처음 뵀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부산에서.
1: 너무 신기해요. 근데 이제 벌써 네. 세 번째 앨범을 세상에.
0: 또 그간에 뭐 저희에게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네. 또 피디님께는 또 아이들이 생겼고 또 그렇죠. 정말 인생의 많은 순간들 지나왔는데 네.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만날 수 있고 또 그 사이에 생겼던 이야기들 오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1: 네. 세 번째 앨범 소개 좀 해주세요. 타이틀과 또 어떤 곡들을 실어주셨는지.
0: 네. 오늘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앨범 제목은 이미 아직이에요.
1: 이미 아직.
0: 네. 이미 쉼표 아직인데 네. 이게 많은 신학자들이 사용하는 이미 왔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그런 카피라이트 같은 그런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던 날에는 참 진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절연히 살아갈리라 대답했지만 또 하나님 나라가 희미해진 하루하루 맞이할 때면 또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그런 하루를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지나간 8년이 좀 그런 시간이었어요. 또 이제 교사로 일하다가 네. 사직을 했고 그 사직과 함께 온 코로나로 인해서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가 느꼈던 가장 내 삶의 키워드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저는 불안이더라고요. 네. 예. 네. 이름은 평안인데 마음이 불안이에요.
1: 그렇네요.
0: 네. 그래서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들, 하나님께서 나의 불안한 이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담아봤습니다.
1: 네.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이라는 제목의 우리 연평안 대표님의 3집 앨범 세상에 나왔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찬양 큐레이터 탄상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일상을 살아갈 때나 우린 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요, 그분을 드러내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자주 넘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순결한 삶을 놓쳐버린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남은 날들 소원이 있다면 더 교회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이미 교회이나 더 교회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걷는 성화의 길일지 모릅니다. 우리 이미 교회이나 더 교회가 됩시다.

0: 네, 위클리 CCM. 아,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이 곡인가요? 어떤 곡인지 또 소개해 주시죠.
1: 네, 우리 교회가 되자라는 곡입니다.
0: 네, 우리 교회가 되자. 아, 이미 아직이라는 그 앨범 제목을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는 곡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아요. 이번 앨범에는 이 앨범의 제목과 같은 이미 아직이란 노래도 있어요.
0: 네.
1: 그 노래가 어떻게 보면 이 노래 전체의 글을 아우르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한데, 조금 더 교회로 들어와서, 정말 우리가 교회가 우리 삶과 분리될 수 없는 그런 삶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진짜 언제 내가 하나님을

0: 만났는지 이제 기억도 나지 않은 만큼 오래 되었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진짜 교회로 잘 살아오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도 세상에 많은 교회를 봐도 그렇지 않은 하루하루가 또 펼쳐지기도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좀 여러 시간들을 보내면서 아, 더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됐습니다.
1: 네. 이번 30앨범 이미야직의 12번째 트랙인데요. 백다나님과 또 우리와 구면인 이상현님이 또 네. 불러주셨습니다. 두 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곡을 작업하셨는지도 궁금한데 그 스토리도 좀 소개해 주시죠.
0: 네, 저는 항상 그 노래의 가수를 정할 때 진짜 고민이 많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예,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화자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래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팀은 이미 교회란 노래도 있고 교회에 대한 노래를 좀 오래 불러왔고 또 다른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또 애절하게
1: 네.
0: 또 좀 진솔하게 담아서 이야기해 줄 사람이 누굴까 생각하다가 이 두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사실 두 사람 다 너무 건실한 교회로 살아가고 있고
1: 네.
0: 더 좋은 교회에 있지만 목소리 자체는 한 교회를 한 세 번 정도 잃은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예요. 네, 근데 네. 같이 얘기 나누면서 또 우리가 새학도 같이 하고
1: 네.
0: 또 백다나 씨랑은 제가 워십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네, 또 참 좋은 목소리들로 또 이런 마음 같이 나누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더 가까운 사이가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참 같이 이렇게 생각한 것들 공유할 수 있고 같은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이상현님은 단골손님이죠.
0: 맞아요.
1: 네. 네. 이 특유의 그 정말 마음을 울리는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이 곡에 정말 딱 어울리는 목소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저는 진짜 신기하게 목소리에 그 사람의 삶이 묻어난다고 거의 믿는 편이거든요.
1: 네네.
0: 네. 진짜 근데 상현 씨의 삶을 뭐 알면 알수록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목소리를 주셔서
1: 네.
0: 이렇게 다양한 참 삶의 바운더리 안에 있는 감정과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을까.
1: 네. 네.
0: 너무 이런 친구 알고 있어서 너무 좋고 부럽다기보다는 네,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는 사이가 있어서 참 좋아요.
1: 큐레이터 단상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자주 넘어지고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떠세요?
0: 맞아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들 여전히 너무 많죠.
1: 네. 네.
0: 근데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잖아요. 예,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완벽한 교회가 있다면 당신은 가지 마라.
1: 네.
0: 당신이 감으로써 그 교회가 완벽하지 않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일 수도 있고 그게 나 하나일 수도 있고 예, 그게 또 우리 모두 각자 하나하나가 다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자체는 우리 교회에도 사랑이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1: 네.
0: 그렇게 돌아보면 하나하나의 좀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이 참 잃어버린 것들이 오늘날 교회에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우리를 돌아보면서 더 교회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1: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신 우리 교회가 되자 앨범 제목이 이미 아직인데 이 곡의 이야기를 소개받고 또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교회라고 하나님 부르셨지만 더욱 이 땅에서 교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부르심 받은 자, 단순히 교회를 건물과 어떤 모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교회로 이 땅에서 살아가자라는 우리의 다짐이기도 하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되는 연평아님의 세 번째 앨범 이미 아직의 12번째 트랙 우리 교회가 되자 오늘 첫 번째 찬양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유튜브에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CCM 영어로는 여러분

0: 소문자로만 보내주셔야 링크가 갑니다. 자동 문자 답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말로는 CCM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영어로는 소문자로 CCM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두 곡의 플레이리스트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어제 우리가 만날 수 있게 세상에 나온 우리 평화님의 세 번째 앨범 이미 아직 오늘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트랙을 또 함께 만나볼 텐데 어떤 곡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큐레이터 단상 먼저 들어보시죠.
1: 평범했던 일상이 사라지고 아무 일 없는 내일을 그릴 수 없는 그런 하루가 주어졌던 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아, 내 삶에 그분의 은혜가 흐르지 않았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구나. 꿈꾸고 그렸던 삶은 아니었지만 지난했던 삶의 골목 어귀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늘내 삶에 흐르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하고 잘 되고 나서가 아닌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깨달은 은혜는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간 하루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이 어제와 오늘 혹은 내일 그치는 그런 고백이 되지 않게 하소서. 늘 주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소서.

0: 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위클리 CCM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두 번째 찬양 함께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 어제 발표된 우리 평화님의 세 번째 앨범 이미 아직의 수록곡들을 오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트랙 이 곡은 어떤 곡이죠?
1: 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인 주의 은혜라는 곡입니다.
0: 네, 열 번째 트랙이기도 하고 또 타이틀곡인 주의 은혜 함께 들었습니다. 아, 단상을 들으면서 참 공감되기도 하고 또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아, 내 삶에 그분의 은혜가 흐르지 않았던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곡은 어떤 곡일까요? 많은 묵상과 기도와 또 눈물과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1: 제가 종종 얘기 드리기도 했는데 제가 40살 2월에 네. 학교를 사직을 했어요. 오랜 고민 끝에 아, 이 학교 교사로서의 삶과 찬양사역자의 삶을 두 개 다 가져갈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안 뭐 건강 문제 여러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힘든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가 2020년 2월이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딱 겹쳤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사직서가 수리되던 2월 말에 코로나가 심해져서 네. 3, 4, 5월에 예정되어 있었던 모든 집회가 다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40살부터는 3월부터는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사역자로 정말 내 삶을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3월에 백수가 됐습니다.
0: 네.
1: 그때 진짜 정말 어려웠어요.
0: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말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1: 예. 네. 진짜 저한테는

0: 어려운 결정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조금 좀 어려웠던 가정 환경 속에서 잘 살아면서 자라면서 안정된 삶을 늘 꿈꿔왔기 때문에
1: 네.
0: 아, 찬양 사역에 대한 이런 소명과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을 잘 살아내기로 결정을 하기로 하고서도
1: 네.
0: 사실 그거를 극복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1: 맞아요.
0: 혹시라도 또 내가 어려워지면 나는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괜찮을까? 네, 내가 가장인데
1: 네.
0: 내가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런 결정을 했는데 진짜 설마 해던 안 정말 불안한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1: 네.
0: 백수가 되고 나니까 정말 너무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게 20대 때 그랬다면 주변에 나도 내 친구들도 다들 그 미래가 좀 정해져 있지 않은 불안한 시간들이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야기도 해보고 넋두리도 해볼 텐데 마흔이 돼서 그러니까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1: 그렇죠.
0: 더군다나 저의 결정을 격려하고 지지해줬던 가족에게조차 제가 이 힘든 마음을 꺼내겠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작업실에 가만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다가 지나간 제 40년을 그려본 거예요.
1: 네.
0: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아 지나간 내 삶도 진짜 내가 꿈꾸고 그렸던 그런 삶은 아니었구나. 계획대로 됐던 삶이 아니었구나.
1: 네.
0: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짜 제가 단상에 고백한 대로 지난했던 삶의 골목 어김마다 나를 진짜 만나주셨고 생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는 그런 은혜로 나를 이렇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아 그래 진짜 지금은 너무 캄캄하고 어렵지만 지금까지 나 인도해주셨던 하나님께서 나의 내일도 인도해주시겠지 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엄청 크게 든 거 아니고 진짜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20년 네. 3월에 3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썼고 아 그때 너무 이 노래 그때 못 부르겠더라고요.
1: 네.
0: 이 가사를 제가 너무 눈물 나서 못 부르겠어가지고 조금 이따 발표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그 즈음에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가 나왔어요.
1: 네.
0: 나는 주의 은혜인데 거긴 은혜.
1: 그러네요.
0: 이거 내가 나중에 발표하면 이거 어떻게 봐도 따라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송경민 목사님 사랑하는데.
1: 예.
0: 그래서 아, 좀 이 노래가 잠잠해지면 그때 내자.
1: 네.
0: 아직까지 잠잠해지지가 않아요.
1: 손 목사님 듣고 계십니까?
0: 아, 네. 그래서 저도 또 시간이 뭐 사실은 뭐 그것 때문에 늦게 발표했던 건 전혀 아니고
1: 네네.
0: 네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냥 저도 은혜라는 게 너무 진부한 지금 소재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그렇다고 제 삶에 우리 삶에 우리 모든 크리스천 삶에 이게 떼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1: 사실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에 주신 은혜는 다 다른 것 같고 다른 방법과 시기와 다 그런 흐름들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 같고 그 모든 걸 떠나서 아, 이 은혜가 늘 우리 삶에 있었구나.
1: 아멘.
0: 예, 그런 걸 이야기해보고 싶었어요.
1: 네. 아, 사실 뭐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풍성하고 흘러 넘칠 때 아, 참 누군가의 은혜다. 내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가장 어둡고 어두운 밤에 또 바닥에 있을 때 은혜를 깨달았다라는 이 고백은 정말 우리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바닥에 있을 때 깨달은 은혜가 삶을 바꾸어 놓았다는 우리 평화님의 고백처럼 이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또 내일 그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고백도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아, 오늘 특별히 어제 발표된 평원님의 두 번째 앨범 아, 이미 아직에 수록된 두 곡을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이 앨범이 이 14곡이 수록이 돼 있어요.
0: 맞아요. 네.
1: 다 소개를 못

0: 못해드려서 너무 아쉬운데, 뭐 다음 주도 사실 계속해서 좀 듣고 싶은데.
1: 네, 제가 간간이
0: 네.
1: 특별하게 이 행저질라 가족분들에게만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0: 와. 아, 저도 오늘 깜짝 놀란 게이 주의 은혜라는 곡이 8년을 기다려서 세상에 나왔던 곡이라는 건 저도 이제 처음 알았기 때문에. 아, 우리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모르고 찬양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또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들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그 마음도 함께 공감해 보고, 더욱더 함께 울고 웃으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 또 우리 교제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 감사하네요. 이런 이야기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우리 교회가 되자, 그리고 주의 은혜, 새 앨범의 두 트랙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들 다시 한번 들으시고 또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고 또 앨범도 구매하실 수 있죠. 어디서 구매하실 수 있죠?
1: 네, 히스킹덤 뮤직 홈페이지에서 간단 가입 후, 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앨범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이 있다고 소개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CCM, 우리의 찬양 큐레이터이시죠. 히스킹덤 뮤직 대표 연평한님과 함께 새롭게 세상에 나온 세 번째 앨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할 이야기가 참 많아서 바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끝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은 여러분 듣고 싶으신 신청곡 많이 들려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만나워십의 지금까지 에벤에셀 신청해주신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6619번님의 신청곡이었네요. 자, 이 프로그램은 진한 국물 한 그릇에 정성을 담은 쌀국수 전문점 한우이별과 함께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제작진에게 션디 조시현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사고 예방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짜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이 뭡니까? 아니, 뭘 좋아하십니까?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 33편 1절에서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의인들이요. 여기 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에 선 예배자들,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찬송은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헌신하여 그 말씀대로 의롭고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려고 힘쓰는 의인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외칩니다. 근데 사실은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경험한 회중들이 기쁨으로 참여하도록 강하게 독려하는 시적 환호, 선포적 촉구, 뜨거운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래서 2절에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10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라. 이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 음악, 다양한 소리를 내는 악기들, 아름다운 목소리로 예술적 은사들을 다 사용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예술적인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 예술적 은사뿐만 아니라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절구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찬양을 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뭐로?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또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하라. 여기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것은 매일 새로 작사 작곡해서 새로운 노래를 배워서 노래를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현재 새로운 은혜에 대해 감격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미래를 기대하면서 늘 새로운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과거에 은혜 베푸셨지만 앞으로 더 큰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늘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니까, 또 동시에 앞으로 베푸실 은혜가 너무 클 것을 생각하니까 온전히 그 구원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더 새롭게, 매일 새롭게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근데 어떤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그래서 기뻐서, 기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리로 찬양하라. 또 아름답게 연주하라. 우리가 가진 솜씨를 다 발휘해서 멋지게 정교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인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하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모든 단어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33편은 우리가 3절까지만 읽었지만 22절까지 있는데요, 전체 구절을 보면 1절부터 3절은 너희는 즐거워하라,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4절부터 19절은 그는 이런 분이시다, 그는 이런 분이시다. 1절에서 3절은 주어가 너희고요, 또 4절부터 19절은 주어가 그는입니다. 그는.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2절은 우리가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가 행하시는 일을, 5절에는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어졌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9절에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다, 10절에는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신다, 곧 그가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셨다, 여호와는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살피시는 분이시다,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가 살려주신다, 그가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33편 20절에서 마지막에 가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지어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우리의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시편 33편처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대부분 내용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찬송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부러워하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찬양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언제 가장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언제 기뻐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재밌는 거 나오니까 막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재밌는 거 영상에 이상한 사진 나오니까 좋아하고, 누가 웃기는 얘기하면 좋아하고, 이상한 것을 좋아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제임스 스미스 박사님은요, 습관이 영성이다, 노란 책 보이죠, 책이, 책을 썼는데, 저건 한국말로 된 책이고 원 제목은요, 네가 사랑하는 것이 바로 너다, 습관의 영적인 힘,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여기서 저자는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보다도 무엇을 사랑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무엇을 믿는가, 이 지성이죠. 그것보다도 진짜 내가 갈망하는 게 뭔가,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실제 우리 존재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좋아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형성한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적인 습관과 예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이프를 치실 때에 각 기억이 어디 있고 미염이 어디 있고 생각하고 치지 않아요. 타이프를 치는 그냥 손가락이 막 가잖아요. 이미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몸이 가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지는, 몸이 가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누가 질문하면 한참 생각해서 그게 어디에 있는데, 그게 뭔데, 이 나의 믿음, 소위 나의 생각을 정리해서 물으면 대답하는 이게 아니고, 일상의 삶에서 내가 좋아해서 하고 있는 그 어떤 것, 습관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나도 모르게 돈을 쓰고 있는 것, 습관적으로 늘 하고 있는 그것, 그게 바로 너 자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각해서 말하는 것들은요, 다 좋은 것만 말을 해요. 뭘 믿는데 그러면 좋은 거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건 우리의 영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영성은 습관적으로 늘 하고 있는 그게 당신의 영성이다. 그래서 이 책은요, 좋은 습관이 중요하고 평생 반복해서 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중요하듯이, 소위 예전, 또 전형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 아우 지겹다 그럴지 모르지만 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 형식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 익숙함이 사실은 우리의 영성을 형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예배 형식도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습관적인 신앙의 전통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뭘까? 그래서 습관적으로 늘 하고 있는 것이 뭘까? 신나고 즐거울 때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가요가 흘러나옵니까? 아니면 신나고 즐거울 때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찬양의 멜로디가 흘러나옵니까? 고마운 일이 생기면요,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까? 그게 정말 주님입니까? 아니면 돈 갖다 주신 분입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누가 생각이 난다면 이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는 게 당연합니까? 갈등을 하십니까? 식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주 습관적으로 나옵니까? 생각해야 됩니까? 월급을 받으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한참 고민하고 드립니까? 그냥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한참 생각하고 할 일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될 수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정말 즐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 나의 영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상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좋아하고 즐거워합니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것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것.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즐거움은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을 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같이 할까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육체의 본성적인 욕구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본성적인 욕구 자체가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욕구, 죄된 욕구, 그리고 안목의 정욕, 뭐죠?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는 겁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 명예, 세상 자랑에 빠진 건 남들이 날 알아줬으면 하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했을 때를 떠올리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그 무엇도 먹어도 된다, 즐겨도 된다, 하지만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사탄이 뭐라 그랬죠? 선악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꼬드겼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야 될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사탄의 말을 듣고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뭐라고요? 먹음직도 하고, 이게 뭐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사도 요한이 여기서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아,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절대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보면서 생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성적인 욕구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죄로 물든 우리들은 그 본성적인 욕구가 다 뒤틀려져 버렸어요. 그냥 배고파서 허기를 채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어요. 더 자극적인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도 건강한 음식 만들기보다 잘 팔릴 음식을 만드니까 우리의 몸을 다 망쳐놓는 겁니다. 잠자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졸리면 자야 돼요. 게을러서 너무 많이 자요. 일어나 있을 때 자요. 새벽기도 와야 되는 지금 자고 있는 분들도 우리 육구를 조절해야 돼. 조절을 안 해요. 이런 것들이 결코 인간의 궁극적인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겨 저를 경히 여깁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만큼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하나님을 신앙하듯이 돈을 모든 가치의 기준으로 삼고 숭배하고 있다는 게, 말로 뭐 돈을 숭배한다는 삶이 어디 있어요? 돈은 이따가도 없고 뭐 이런 말은 해놓고는 이따가도 없는 돈인데 계속 챙기잖아요. 계속 돈에 눌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이 결코 우리에게 참된 만족, 참된 평화, 참된 기쁨 주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최고 선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the highest good, 최고의 선이 뭐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 만드신 분이시고 만드신 것을 보존자, 보존하시는 분이고 또 모든 존재와 생명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은 최고의 선이신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과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충만한 하나님을 소유하면 더 이상 결핍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지금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져주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내 영혼이 이미 자유하면 해결된 거예요. 우리가 찬송할 대상은 세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간혹 우리가 우리한테 혜택을 주신 뭐 선생님, 또 어른들, 친구들, 또 교육자에게, 순장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을 우리가 박수 쳐주고 칭송하기도 하고 고맙습니다 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가 영원히 칭찬하고 영원히 감사하고 영원히 높여드릴 분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존경했던 어떤 목사님이었는데 위인전을 읽고 또 그분의 글을 읽고 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아, 역시 그분도 사람이었구나.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도 다 흠이 있고 약점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영원히 찬송할 일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몇 가지 있고 칭찬할 것 몇 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찬양할 만한 분, 완벽하신 분, 충만하신 분, 그분은 오직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즐거워할 일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는 만큼 그만큼밖에 즐거워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오 이런 분이셨군요, 이런 일을 하셨군요,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더 깊은 만족과 더 깊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이, 충분해요. 이 정도로 살래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아는 목적은 같이 읽어볼까요? 단지 신앙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영광을 대면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는 예배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목적, 제자 훈련을 받는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 교회에서 많은 훈련을 하는 최고의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시편 119편 14절에 나와 있네요. 이렇게 보니까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을, 말씀들을, 증거들의 길을 즐거워하나이다. 돈보다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6절에는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잊지 않는다. 24절에는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다. 그리고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10편 119편 70절에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143절에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환난도 있고 우환이 있고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그 상황에도 말씀이,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나는 그래서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당연히 내가 즐거워하는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는 당연히 그분의 성품을 즐거워합니다. 그분이 온전한 분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그분이 하신 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 알아가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연애하면 좋아하는 연인이 생기면요, 잠시일 수도 있지만 계속 더 알고 싶고 계속 보고 싶고 다 알고 다 봤는데 또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요? 연애 안 해봤죠?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연애를 하면 그래. 근데 그 연애가 언제까지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도 막 퇴근할 때 아내가 보고 싶다 막 가슴 두근두근 뛰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요. 뭐 신혼은 그렇겠지만 인간은 그래요.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도 계속 즐거워하고 계속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알아도 부족함이 많고요, 아무리 찬양해도 다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 인간의 궁극적 선이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우리의 참된 안식과 만족은 우리의 최고 선이신 하나님 안에만 있으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분이,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우리랑 교제하고 싶으시대요. 우리를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범죄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등을 돌렸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자기 만족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내치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할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성경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은혜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점차 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0: 믿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우리,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 1절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신실함을 경험한 공동체를 향해서, 자 우리 마땅히 위대한 하나님을 함께 기뻐합시다. 시에서 명령형을 썼지만 실제로는 명령형이 아니라 선포죠. 기뻐합시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정말 명령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이건 시가 아니에요. 이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뻐하라. 카이레테.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권유, 시적인 선포를 넘어셔서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 했죠?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라 뭐 이런 감정적인 강요가 아니에요. 감정적 강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 우리 성도의 신분과 운명이 이미 슬퍼할 수 없는 존재로 뒤바뀌었음을 선언하는 존재론적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다. 이제는 우리는 슬퍼할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의 큰 구원 안에 있는 존재니까 뭐 조금 사소한 아쉬움과 어려움과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근원적인 것이 아니고 이미 큰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 존재 자체가 기뻐해야 될 존재라고 알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상황과 감정은 우리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성도의 존재 목적이 기뻐하라는 것이라고, 기뻐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편지 있죠. 로마 감옥에서. 어디서 샀다고요? 감옥에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주는 영치금 받아 쓰면서 오히려 교인들 보고 명령을 합니다. 같이 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구약에서 시인은요 찬양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신약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큰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미 구원 안에 들어왔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존재 자체가 기뻐할 존재다.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육체적 환경이 사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 바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선이신 하나님이 참된 만족이심을 깊이 경험했고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던 인생에게, 죄 많은 인생에게, 주님을 대적하던 인생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언급하셨지만 웨스트민스터 소리요리 문답 제1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절구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핵심이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쁨이 빠진 예배는 잘못된 예배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예배하러 와가지고 막 인상만 쓰고 있으면 너 날 찬양하러 온 거 아니냐? 와 그러고 있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 즐거워하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즐기라고 초대하신다. 즐기라고. 누구를 즐기라고요? 하나님을 즐기래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즐거워서 나를 즐기라. 내가 충만하잖아. 내가 모든 것이잖아. 부족함이 없잖아. 다 갖고 있잖아. 뭘 즐거워할래? 날 즐거워해. 날 즐겨. 라고 우리를 초대하신대요.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 예배 안 드리면 큰일 나는, 뭐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돼요, 학원 가면 안 돼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제일 즐거운 일을 선택하세요. 정말 즐거운 일을 선택하세요. 정말 기쁜 일을 선택하세요. 존 파이퍼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우리가 무슨 작품을 만들고 무슨 1등을 하고 뭐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 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너무너무 가난한데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로워하고, 지금 큰 사건 사고가 터졌는데 주님을 생각하며 만족해하고 기뻐하면 그때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 그러면 뭐 주일날 드리는 예배 필요 없고 그냥 즐거워하면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배 순서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좋은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이 감정적인 즐거움은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극적인 축제나 자기 망족이나 흥분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참된 말씀의 선포, 또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의 찬양,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예식, 참회의 기도, 이런 예배 의식들은요, 우리의 감정이 인간 중심적 흥분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 자체를 즐거워하는데, 하나님께 고정,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식들은 이 뼈대 역할을 하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향하도록 교정해주는 뼈대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의 형식, 또 예배의 전통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뼈대만 있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요, 형식주의가 되고 뼈대만 있으면 이 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뼈대 없이 심장만 벌떡벌떡거리고 있으면 이건 신비주의, 감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게 참된 예배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특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최고의 선이고 만족이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기뻐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을 즐기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주 안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는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시냇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무항로에 위치한 신부산교회 조정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757-7400번 신부산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조민아의 찬양들이.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면 힘든 일도 겪고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뜻대로 이겨내려고 노력해야겠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빽빽한 숲속 커다란 나무들을 비집고 새어 들어오는 햇빛이 마음에 잔잔한 감동을 줄 때가 있죠. 우리에게 빈틈이 보일 때 그 빈틈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미소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마저도 사용하시지요. 그러니 실수 좀 해도 자유하세요. 주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며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이 있죠. 아차 싶은 생각이 들거나 나는 허점투성이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허점이 보이는 사람이 편안한 거 아시죠? 너무 꼼꼼하면 가까이 하기 어렵잖아요. 저도요, 허술해 보이는 분들에게 왠지 친근감이 더 느껴지고 나의 약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힘들고 아픈 이웃이 가까이 하고 싶다고 다가오는 그런 친구가 되고 싶네요. 주님과 더 친밀해지면 우리의 이웃도 더 잘 품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일하며 착각 속에 빠져 교만했던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매일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매 순간 예수님과 대화하면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이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삶이 풍요로워지고 기쁨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날마다 동행해 주시는 주님 손 꼭 잡고 승리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 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찬송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출발했습니다. 다양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잖아요. 기도 제목과 함께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0743번님께서는요 경기도 시흥에서 이 방송 듣고 계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이것이나의 간증이요 신청합니다 해주셨고요. 그리고 0190번님께서는 자퇴한 자녀를 둔 엄마였습니다. 그때는 앞이 보이지 않고 힘들었는데 그로 인하여 자퇴 친구들을 돕고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며 지금은 청소년을 만나고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와, 내 자녀의 문제, 내 문제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결국은 바라보고 더 높고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이런 것이 바로 신앙의 길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0190번님의 귀한 자녀들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사실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내 자녀의 아픔에서 또 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저도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 전과는 다른 하나님 앞에 고민들이 생겼지만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성장시켜주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간 우리 귀한 애청자분들 이 시간 찬양으로 계속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165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이어갈까요? 나는 믿네 찬양 신청해 주셨는데요.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하는 이 시간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삶의 노래로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2699번님께서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해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과 이야기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좋고요. 제가 준비한 찬양 세 곡 또 이어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쉼과 위로 모두 다 여러분의 것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매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눈에 보이는 커다란 생물 주변에는 무수히 많은 작은 생물이 함께 살고 있다. 이들은 매우 작지만 놀랍도록 아름다우며 생태계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미경을 통해 발견한 작은 세상으로 환경 콘텐츠를 제작하는 신승우님의 글입니다.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그 대상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다. 알면 사랑한다. 생태학자인 최재천 교수님의 글인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우리 주님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창조하시고 만물을 간섭하셔서 살아가게 하시고 조화를 이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재천 교수님의 말씀처럼 알아가려는 노력이 쌓일수록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변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섬세하게 만드시고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에게 한 가지 권고를 합니다. 이는 신자에게 결론적인 권면이 되는 내용이지만 악인은 이 권면을 듣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권고는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분의 인자하심에 의해 사는 사람들을 위한 권면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먼저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는 지금까지 자기의 힘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 크고 확신할 만한 분으로 알고 있으며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곧 주의 선하심과 주의 놀라운 사랑을 신뢰하며 기뻐하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바로 그러한 문맥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에게 전부이자 유일한 내용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부이고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사랑하라. 이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언약적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단순히 지켜야 될 명령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처절한 삶 가운데서도 자신이 알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진실로 그 어떤 현실보다도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 의탁할 정도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날개뿐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24편 1절 말씀이에요. 세상 모든 것이 내 아버지가 만드시고 주인이신데 우리가 세상에서 기죽어 살면 안 되겠죠. 오늘도 어깨 쫙 펴시고 힘내시고 당당하게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 안에 살게 하신 이유도 서로 사랑하며 세워가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자문은 유난히 이웃에 대한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베풀 기회가 있을 때 미루지 말고 이웃을 헤아려 하지 말며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투기보다 화평을 이루며 어려운 이웃을 긍휼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작은 친절 하나 또 따뜻한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사용하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네요. 사랑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찬양 앨범 오늘 첫 곡으로 포르투카로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예수스 메레사토다 혼나라는 곡을 골라봤는데요. 아, 우리에겐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곡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에서 활동하고 있는 루테 알베스의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잠언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살리고 미련한 사람은 이웃을 상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루지 않는 친절이며 상처 주지 않는 말이며 또 함께 걸어가는 배려라고 하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오늘 우리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호산나 뮤직의 합창 음반 중에서 Let the Lady More 그리고 What a Mighty God We Serve를 보내드렸고요. 그 전곡은 찬송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Love Divine or Love's Excelling, CCM 그룹 글래디의 화려하고 멋진 아카펠라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찬송가 두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다마리스의 샘물과 같은 보혈, 이어서 게이더 보컬 밴드의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보내드립니다.

사순가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다마리스의 곡으로 샘물과 같은 보여, 이어서 게이더 보컬 밴드의 곡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을 보내드렸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뵐게요.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윈디 화이트헤드 그리고 브라이언 덕슨이 함께 부른 곡으로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을 보내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멘.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꼭 맛보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 저녁, 우리 마음에 주님의 성령을 모셔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현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스티븐 맥퀘터의 어쿠스틱 워십 세션 중에서 Come Jesus Come,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들려드렸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잔치공동체의 우리의 예배, This is our worship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릴게요. 오벳의 찬양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두 곡 찬양 함께 했습니다. 빨간 약의 밤이나 낮이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 두 곡의 찬양 들려드렸어요. 이브닝 프레이즈 오늘 준비한 순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팀 루거십이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한 주를 바라보며 그리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한동대학교에서 청년들과 함께 찬양한 예배 실황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지금까지 제작진에게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자 라는 한마디로 충분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더 해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저 시선을 옮기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오늘 밤 그 자리로 눈을 돌리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였습니다. 마음이 막 복잡한 날에는 생각이 자꾸 안쪽으로만 막 깊게 파고듭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밤에 누우면서 마치 걱정을 이불처럼 덮고 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도움이 됐던 거는 답을 찾는 게 아니라 시선을 옮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 나를 들여다보면 답은 안 나오고 마음만 무거워지고 잠도 안 오고 한숨만 쉬게 되고, 혹시 오늘 밤에도 마음이 안쪽으로만 파고드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선을 들어 올려보면 어떨까? 답을 다 찾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 붙들고 시선을 옮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텐트메이커스의 예수의 십자가, 유효림의 죽게 오세요, 장윤영의 하나님의 빛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고요.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레이첼 람파의 Turn Your Eyes Upon Jesus, Heather Headley의 Here I Am To Worship, Smokey Norfolk의 I Need You Now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을 때도 괜히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시기를 여러 번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땐 억지로 그럴듯한 기도를 만들어내려고 애쓰다 보면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오히려 그냥 주님 저 힘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에 가끔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 한마디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마음에 좋을 때가 있더라고요. 뭐 말이 길어야 막 주절주절 해봐야 소용없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뭐 혹시 오늘 밤 기도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냥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오버플로우의 주의 사랑, 위러브의 해바라기, 히스플랜의 나의 기도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논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소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해피데이를 정해서 가족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은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세 가지 법칙, 두 번째 법칙입니다. 2.1 전략을 짜십시오. 매달 한번 부부의 날을 정해서 이날 하루만큼은 배우자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채워보십시오. 분명 감사와 함께 내가 해야 할 일이 생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년에 한 번은 아내와 그리고 남편으로부터 가족들에게 자유의 날을 선언해 보십시오. 이날은 모든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날입니다. 용서와 함께 묵은 감정도 취해 보시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으로 새로운 출발이 기대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미국의 작가, 출판업자, 예술가이자 철학자인 엘버트 하버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행복은요, 기성복처럼 일관적으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 또 형편에 맞는 맞춤복을 이렇게 맞춰서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각 가정에 맞는 행복의 습관을 개발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 맞춤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니까요, 이 세 가지 법칙 참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실생활에 실천할 때 우리의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나도 행복해지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 모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김민식의 부부송, 앞서서 들으신 찬양 줄라이 프로젝트의 사랑은 언제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뭐 가정의 달도 아닌데 갑자기 웬 부부송, 왜 갑자기 가정의 사랑. 근데요, 생각해보니까 가정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곳, 우리의 진짜 봉사가 필요한 사람, 바로 우리의 가족입니다. 이 세 가지 법칙 나눴는데요. 세 가지를 다 해보면 정말 좋겠고요. 아니면은 꼭 이 중에 하나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말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남기실 분들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미국의 철학자며 작가인 엘버트 허바드가 했던 말, 행복은 습관에 달려있다. 저는 이 말이 참 이렇게 뭐랄까요,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행복은 선택하는 것까지는 저도 묵상을 해봤는데, 아, 습관이다? 아,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행복하기로 선택하고 마음먹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것, 그것도 습관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주 안에서 복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피데이로 지내기로, 진짜로 봉사하기로,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꽉 찬 관심으로 다가가 보기로,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우리가 서로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습관이고요. 이 습관을 실천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한번 골라봤어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리니 영어 찬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행복은 습관이다. 정말로 행복해지는 습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사랑을 보여주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것. 우리 행복해지는 습관 드리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행복은 습관이다. 이 습관을 잘 들여서 주 안에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0: CGBC 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물은 자신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에 대해 스스로 굽히고 적응함으로써 마침내 바다에 이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다양한 상황과 환경에 노출됐죠.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매일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유연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해요. 새로운 상황에 불평하기보단 마음을 열고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삶을 채우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오버플로우의 십자가를 바라보며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와 감사로 기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율디보의 Amazing Grace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재화의 알고 있나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손재석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하은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이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오른길 따르라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한경미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달빛마을의 내 주의 보혈은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주홍성의 예수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커스 월십의 선한 능력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은밀한 중에서도 우리의 신음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아뢰면서 맡기고 계신가요? 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목소리 크게 해야 닿을 것 같고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시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대신 우리의 짐을 져주신다고 하네요. 주님과 함께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맞닥뜨린 이 고난을, 고비를 잘 건너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다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하셨어요. 뭔가 세상에 소리들과 번잡한 일과 떨어져서 주님과 잠잠히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도 있으시죠. 그러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일부러라도 또 의식적으로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어떤 음성을 내게 말을 하시는지를 들어야지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주님께 내 어려운 문제들, 고민들 다 내어놓고 맡겨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가 참된 평안의 시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저 북녘땅에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요. 대한민국의 우리 성도님들과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립니다. AM 1188kHz,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또 대한민국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실 텐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 뭐하며 듣고 계신지, 또 북녘의 성도들, 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님들께 나누고 싶은 은혜의 사연과 복음 통일을 위한 응원의 기도 문자 같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매주 우리 남북한 출신 청년들과 함께 통일 관련된 얘기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있지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는 너와 나의 어울림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0: 통일이 될 그날까지 남북한 청자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며 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1: 너와 나의 어울림.
0: 자, 오늘도 남북한 2030 청년들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북한에서 온 송입니다.
5: 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온 감자입니다.
6: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 보라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너와 나의 어울림, 우리 남북한 청년들의 생각을 통해서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 살펴볼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 여러분은 북한의 미디어를 접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탈북민들의 증언으로 간접 경험을 하거나 뉴스와 시사 등의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용한 북한 방송을 본 적은 있으실 텐데요. 북한 미디어 개방 문제를 놓고 우려와 찬성의 이야기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방송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북한의 사회주의 사상 교육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도 있는 반면에 이미 우리는 문화적 우월함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반론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우리 국민 정서상 북한의 미디어 개방을 마냥 찬성할 수도 없지만 남북한의 상호 이해를 위해서는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미디어 개방에 대해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0: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을 주제일 것 같은데 북한과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련된 뉴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4: 네,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북한 방송을 우리한테 보여준다 막 이러니까 솔직히 저는 좀 기대가 됐어요.
0: 거기에서
4: 네.
0: 오셨으니까.
4: 네, 기대가 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쳤냐. 우리가 그런 방송을 보게 막 이러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호기심이 동하기는 할 것 같아요.
0: 네. 지금 북한의 방송을 일반 국민들은 못 봅니다. 네. 들을 수도 없고.
5: 근데 가끔가다 유튜브에 제가 그 어떤 학생이 막 수령님이 주신 학용품 들고 좋아하는 약간 브이로그 같은 거 봤거든요.
0: 네.
5: 그건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0: 그런 거는 이제 북한에서 올린 유튜브나.
5: 아, 그걸 제가 본 거예요?
4: 네. 않을까요?
0: 선전용으로 네. 이제 나와 있는 거.
5: 됐구나.
0: 네, 사실은 정보기관 아니면은 일부 언론사만 북한의 방송을 수신을 지금 할 수 있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북한 방송 좀 보고 싶으세요?
5: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요.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0: 보통은 체제 선전이 많지 않습니까?
4: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체제 선전 때문에 이거 보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고향이니까 네. 보고 싶다? 와, 이런 그쵸. 생각도 하게 되고
8: 궁금증은 그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남한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사실 쉽게 듣고 접할 수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커요. 정말 어떻게 소식을 담아내고 있을까,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을까 이런 것도 궁금해집니다.
0: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북한 방송은 보통 보도에서 보잖아요. 네. 남한을 좀 비난을 하거나 이제 이런 내용만 저희가 접했는데 네. 북한 에도 다양한 이제 방송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네, 저희가 알고 맞아요. 있습니다. 뭐 드라마도 네. 있고
4: 네. 일상생활을

0: 다 해요. 그 뭐 보더만 있는 건 아니고 드라마도 있고 뭐 요즘에는 유튜브도 있다고 하니까. 근데 저는 좀 그런 한편으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게 보다가 내가 거기에 대한 동경심이 생길까봐. 아~ 네.
1: 그래서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려가 좀 많이 되셨겠어요?
0: 네, 맞아요. 이게 한국은 솔직히 그대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뭐 나쁜 거 좋은 거 다 보여주잖아요.
2: 리얼리티.
0: 네. 네. 네. 근데 북한은 아니거든요. 진짜 지상낙원 같고 저기 가면 내가 진짜 취업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집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막 그런 거가 있는데 북한도 집 걱정해요. 취업 걱정합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 미디어 개방이 됐을 때 남쪽 분들이 그걸 보고
2: 혹할까봐.
0: 네, 그게 좀
1: 너무 긍정적인
0: 걱정이.
1: 생각을 하게 될까봐.
0: 네, 맞아요. 솔직히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너무 오래된 단절 속에 누구도 그 세계에 대해서 그냥 우리 탈북민들 증언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미디어를 이렇게 접하게 되면 어? 얘네 거짓말 쳤네? 어? 탈북자들 거짓말 했네? 저기 사람 살만하네? 하고 좋게 생각을 하다 보면 글쎄 물론 좋게 생각해서 서로가 마음이 통해서 통일이 되면 좋죠. 근데
1: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0: 있죠. 네. 네.
3: 남한에서 나고 자란 저로서는 방금 성희님의 의견에는 좀 쉽게 공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닙니다.
3: 설마 차라리 저는 한편으로는 약간 너무 희화화해서 유튜브에서 가공해서 올리는 영상들 저 중학교 때 막 그 감자송
2: 왕감자
3: 왕감자 그 어린 아이가 뭐 너무나 칼각으로 유통하는 모습을 보고 깔깔깔 웃었는데요. 네. 지금도 막 아예 안 웃기거나 이럴 수 없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그만큼 그 어린아이를 향한 학대라던가 그 연습을 시킨 거에 대한 사고가 지금은 가능하니까 아 북한 정말 안 되겠네. 인권 문제 시급하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또 송이님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4: 저는 북한 미디어가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양한 정보 속에서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소비하는 능력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의 선동 콘텐츠가 들어와도 우리 한국 사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오히려 북한 미디어를 직접 보는 게 그들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1: 저렇게 사상교육을 하는구나. 저렇게 체제를 유지하려고 맞습니다. 하는구나라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0: 근데 솔직히 저는 또 뭐 몇십 년을 거기서 그런 미디어 속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런 속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아직도 이게 노래 이런 것들이 머리에서 안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 미디어라는 게 참 중요한 게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네? 뭐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비판적으로
1: 계속 접하다 보면
0: 계속 접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북한 노래 부를 수도 있고 언젠가는 김정은 원수님을 외칠 수도 있다는 그런 각오를 그런 두려움을 갖고 살아야 돼요.
3: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처럼 계속 노출되면
1: 사실은 이 미디어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이 정말 크잖아요. 그렇죠. 물론 뭐 비판적인 시선으로 또 생각으로 미디어를 접하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생각 없이 또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0: 나도 모르는 사이에
1: 노래를 할 수도 있고
0: 그리고 저는 제가 어릴 때 부른 북한 애국가가 아직도 생각이 나고 어릴 때 부른 그 김일성 원수님 고맙습니다 노래가 아직도 생각이 나는
1: 그러니까
0: 게
1: 이게
0: 중요한 거
1: 그 정상적인 생각이나 비판을 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청소년 이하의 아이들에게는 좀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구나.
3: 그러면 개방하더라도 연령 제한을 걸어야겠네요.
0: 그게 쉽지 않은 게 솔직히 요즘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이 엄마 핸드폰 가지고 유튜브 다 보잖아요.
1: 그렇죠.
0: 별걸 다 봐요. 그러면 그걸 안 볼 거라는 장담을 못 하잖아요.
3: 근데 또 여기서 저는 요즘 콘텐츠가 뭐 워낙 많잖아요. 볼 게 이렇게 많은 세상에 그걸
1: 굳이 찾아서
3: 굳이 찾아볼까 어린이들이?
4: 제가 드는 생각은 그래서 문화적이나 예술적인 그런 부분은 조건부로 개방을 하되 선전이나 정치 콘텐츠는 제한을 두는 게 어떨까 싶어요.
1: 좀 부분적으로.
4: 부분적으로 이 교육적인 해설이나 팩트체크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우리가 비판적으로 더 안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1: 맞아요. 저 생각해보면 이제 북한에 있는 뭐 유적지 탐사라든지 관광지 소개라든지 또 예술적 북한도 예술

0: 기술이 되게 뛰어나니까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맞아요. 공연이나 네. 이런 맞아요. 것들은 좀 우리가 뭐 녹화 생중계는 네. 아니어도 네.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개방하면 사실은 근데 우리만도 개방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1: 안 되죠. 그렇죠. 네. 양쪽에서 같이 개방을 해야지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네. 심지어 뭐 다른 나라 방송도 못 보게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중국 방송도 막혔어요. 북한은 중국이 우호국가인데도 중국 방송이 막혀 있는데
0: 그만큼 폐쇄적인데.
1: 네. 그런데 이게 한국 걸 받아들이게 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0: 그래서 뭐 우리 거를 받아들이게 하려기보다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개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1: 없어요. 네, 맞아요.
0: 통일의 미디어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동독 분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2: 맞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통일이 됐을 때 다들 이제 반가워하면서 네.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학습된 상태로 만났기 네. 때문에 그나마 그 갈등이 네. 조금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0: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도 사실 우리 남한의 문화, 네.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컨텐츠가 소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대 네. 악법도 만들고 또 요즘에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2: 네.
0: 참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적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많이 듭니다.
2: 네. 문화적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성장해 있는 국가의 문화 콘텐츠는 왠지 우리보다 더 좋아 보이고 우리가 괜히 주눅들고 우리 맞아요. 문화는 없애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옛날에 외화들을 보면서 그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네. 오늘날 어떻습니까? K-콘텐츠 하면은 전 세계가 알아주니까 괜히 자부심이 있는 것처럼 네. 사실은 지금 북한도 그 체제 선전이라는 아주 커다란 그 덩어리만 조금 빠진다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과 네. 예술성 그리고 음식 문화 등등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3: 맞아요.
2: 통일을 앞두고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 8년 전인가 두 도시 이야기라고 평양에서 서울에서 각각의 음식 문화에 대한 소개를 하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거기서 온반 막 보는데 너무 먹고 싶고 저 식당 가고 싶고
0: 그러니까 이런 어떤 네. 정치적인 네. 또 이념적인 색깔이 빠진 그런 컨텐츠들은 남북한이 함께 교류하고 네. 뭐 공동 제작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좋겠다.
2: 맞아요.
0: 뭐 최근에 이제 북한에도 클래식 채널이 생겼다던데.
2: 진짜요?
0: 네. 굳이 뭐 새로 만들지 말고 우리 거 우리 하는 방송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함께 공동체성을 또 한민족이라는 동질성을 키워가려는 노력을 네. 남북한이 함께 하는 그날이 네. 왔으면 좋겠습니다.
2: 그러게요.
0: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도 북한에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2: 네. 아, 진짜 감동이다.
0: 우리는 이미 네, 미디어 개방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2: 네. 네.
0: 북에 계신 분들께 한 말씀 좀 하시겠어요?
2: 너무 보고 싶어요. 실제로 보고 인사 반갑게 나눌 수 있을 날이 오면 너무 좋겠습니다.
3: 저는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1: 잘 왔다. 그렇지만 일단 가고 싶다. 그런 보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4: 저는 누군가가 지금 듣고 있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마음 다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오늘은 남북한의 미디어 개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들의 생각이 모이고 모여서 통일의 또 주춧돌이 되기를 밑거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남북한 청년들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 지금까지 사랑이었습니다.
1: 송이였습니다.
2: 감자였습니다.
6: 보라였습니다.
7: 너와 나의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1000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BS 한국

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시내 주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한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한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의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RFA 자유아시아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문제를 영화로 알리기 위한 민간 영화 지원단체 베어링 노스가 미국에서 출범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폭우와 가뭄, 산불 등을 일으키는 엘니뇨의 변동성이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지난 천년 동안 보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커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시간대와 미네소타대 등 공동연구진은 갈라파고스 제도의 산호를 분석해 지난 천년 동안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를 복원한 결과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최근 40년 동안 엘니뇨와 라니냐를 아우르는 엘니뇨 남방진동 ENSO의 변동성이 산업화 이전보다 36.5%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연구진은 갈라파고스 5개의 섬의 현대 산호와 화석 산호에서 얻은 28개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산호가 성장하면서 골격에 남긴 화학 성분을 분석해 온도계가 없었던 시기에 바닷물 온도를 추정한 것인데요. 그 결과 서기 1000년부터 1850년까지 비교적 일정했던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 변동성이 19세기 후반부터 커지기 시작해 최근 수십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강력한 엘니뇨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바닷물 온도가 평년에서 벗어나는 폭도 과거보다 크게 확대됐는데요. 연구진은 최근 나타나는 ENSO의 변동성 증가가 기후 모델에서 예상되는 자연적인 변화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설명했습니다. 엘니뇨는 세계 각지의 강수량과 대기 순환에 영향을 미쳐 홍수와 가뭄, 산불과 농업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전 세계적인 극한 기후 피해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원유 매장량 650억 배럴에 대한 미국의 과반 통제권을 확보하는 대규모 석유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국제 유가와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오른 가운데 이번 협정이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를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 거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임시정부,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17개 유전을 개발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거래로 미국의 석유 매장량이 2배 이상 늘어나 장기적으로 휘발유 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약 3천억 배럴의 확인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이지만 노후한 시설과 투자 부족 등으로 실제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번 협정에는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약 1천억 달러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이 지난 1월 니콜라스 마두로 당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왔는데요.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 체포 이전부터 베네수엘라 유전 지분 확보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 시설을 복구하고 생산량을 크게 늘리기까지는 막대한 투자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이번 협정이 단기간에 국제 유가나 미국의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시마네 현에서 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인 다케시마를 내건 쌀이 유통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소셜미디어

미디어를 통해 한 누리꾼으로부터 제보받은 다케시마 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1kg짜리 쌀 포대에는 일본 다케시마와 시마네 현산 쌀이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고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취지의 주장도 담겨 있는데요. 해당 쌀은 과거에도 시마네 현이 관련 행사에서 판매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 일반 슈퍼마켓 등에서 상시 판매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 교수는 다양한 상품을 만든다고 독도가 일본 땅이 되는 것은 아니라며 시마네 현이 역사를 직시하고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마네 현에서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식품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시마네 현청 군내 식당에서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본뜬 다케시마 카레가 판매됐고 지난 4월에는 요나고 공항에서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소금이 판매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KBS 한국방송 보도입니다. 최근 북한 신의주 지역에 14시간 동안 33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위성 사진을 통해 대규모 침수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KBS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 저지대 농경지를 비롯해 위화도 온실농장 일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피현군의 정유시설인 봉화화학공장 주변 농경지에도 흙탕물이 들어찬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기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위성으로 분석한 결과 폭우 직후 신의주와 평안북도 일대에서 최소 680헥타르가 침수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축구장 약 950개에 해당하는 면적인데요. 전문가들은 압록강 범람보다는 짧은 시간에 집중된 폭우로 저지대와 농경지의 배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습니다. 침수 피해는 며칠이 지나도록 이어져 일부 온실농장에서는 물이 빠지지 않았고 인근 공군 비행장도 진흙으로 뒤덮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배수시설과 홍수 대응을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북한이 지난 2024년 압록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입은 뒤 홍수 예방 대책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번 폭우 당시에도 특급 경보와 호우 경보를 발령했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침수 피해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기존 KN-23과 KN-24 단거리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강화된 신형 KN-30 미사일까지 추가로 요청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정보총국은 지난달 27일 러시아가 북한의 KN-23과 24뿐 아니라 이보다 약 3배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KN-30도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KN-30은 북한이 지난 2021년에 시험 발사한 화성 11달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1달은 기존 KN-23을 개량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북한은 당시 탄두 중량을 2.5톤으로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2024년에는 탄두 중량을 4.5톤까지 키운 화성 11다 4.5를 시험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가을과 겨울을 앞두고 북한과 새로운 군사지원 패키지를 협상하고 있으며 최종 지원 규모는 이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기존에 확보한 북한산 미사일 150기에 더해 탄도미사일 120기와 발사대 6개, 약 9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를 추가로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약 8,500명이며 지금까지 배치됐거나 순환 배치된 병력은 누적 2만 5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연안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외래종 푸른 개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천적인 문어 13만 마리를 바다에 방류하는 대규모 생물학적 방제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학 전문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따르면 이탈리안 볼로냐대 연구진은 최근 문어 유생 약 13만 마리를 배양해 푸른 개가 밀집한 아드리아해 연안에 방류했습니다. 북미 동부 연안이 원산지인 푸른 개는 이탈리아 토착 수생 생물은 물론 봉골레 요리에 사용되는 조개 양식장까지 크게 훼손하며 생태적 경제적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지난 2024년부터

모토 블루 프로젝트를 통해 토착 종인 문어의 개체수를 늘려 푸른 개를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체세 나티코와 리치온의 해안에 문어 유생을 방류하고 성장을 돕기 위한 인공 굴도 설치됐습니다. 성체 문어 한 마리는 하루에 푸른 개 4마리 정도를 잡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문어 유생의 자연 사망률이 99.9%에 달해 실제 방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푸른 게를 잡아먹는 농어와 같은 육식성 어류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연구진은 문어와 함께 푸른 게의 알을 먹는 뱀장어를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푸른 게 한 마리가 수백만 개의 알을 낳는 만큼 연구진은 방류한 문어 가운데 일부만 성체로 성장하더라도 번식 가능한 암컷 게를 포식하면 개체수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금융결제와 송금, 택시 호출 등 다양한 편의 기능을 갖추고 있지만 외부 인터넷 접속은 철저히 차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28일 북한에서 2023년에 생산된 중간 사양의 스마트폰 해양 701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 스마트폰은 음성통화와 문자 메시지는 물론 QR코드를 이용한 결제와 송금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내화와 외화를 구분해 송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융 애플리케이션에는 택시 호출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축구게임과 문서 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앱도 설치되어 있지만 이용에는 상당한 제한이 따릅니다. 축구게임에서 선택할 수 있는 국가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제외되어 있고 글로벌 인터넷과 와이파이 접속도 차단돼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내부 인트라넷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입력에도 검열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굵은 글씨로 바뀌고 대한민국은 금지어로 대체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자주 사용되는 남친이라는 표현도 자동으로 남자친구로 바뀌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스마트폰 화면을 자동으로 캡처해 화면 이력 폴더에 저장하는 감시 기능도 확인됐습니다. 이용자가 이 기능을 끄거나 저장된 화면을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외부 영상이나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추정됩니다. 북한군 출신의 한 탈북민은 이 같은 스마트폰이 암시장에서 약 250달러에 거래돼 일반 주민이 구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북한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이용은 여전히 당국이 설정한 엄격한 감시와 통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목요일 남한은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제주도는 흐리면서 곳곳에 따라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4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 4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충청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흐리겠는데요. 충청남도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충청도의 아침 최저기온 청주 23도, 대전과 보령 22도, 낮 최고기온은 청주와 대전, 보령 29도로 전망됩니다. 경상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오전에 날씨가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는데요. 오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 강한 바람도 함께 불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와 포항 23도, 거창 21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와 거창 29도, 포항 27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오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8도, 제주와 서귀포 26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와 서귀포 31도, 이어도가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겠고요. 양덕에서는 날씨가 흐리면서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양덕 18도, 구성 신계 16도, 낮 최고기온 신계 28도, 구성 26도, 양덕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는 대체로 전 지역에서 구름이 많고 비가 오겠는데요. 해산과 평강, 청진, 무산의 하늘은 맑겠고요. 풍산은 오전에 한때, 웅기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웅기 18도, 청진 16도, 풍산 10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청진 25도, 웅기 24도, 풍산 18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알아봅니다. 서해 중부는 대체로 종일 구름이 많겠는데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한때 비 소식이 있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반면 서해 북부의 하늘은 종일 맑겠고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목요일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탈북민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또 이 늦은 새벽 시간, 한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를 늦게 마무리하시거나 또 지금도 깨어서 일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9917 성도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언제부턴가 기다리게 됐어요. 북녘의 소식도 궁금하고 우리와 함께 북한 성도들이 방송을 듣고 있으세요.

생각을 하니까 저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힘내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에게 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힘내세요라는 말은 저보다는 북녘에 있는 성도님들께 전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가득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김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0: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

89.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QQ 극동 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혼란했던 시기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어머니를 통해 감사의 힘을 깨달았다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요. 전쟁 이후 학교를 세우며 그리고 선교관을 세우며 사역에 몰두했던 이 장로님이 삶을 통해 깨달은 감사의 일곱 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째, 무조건 감사하라. 둘째, 소리내어 감사하라. 셋째, 주님의 은혜에 정확하게 감사하라. 넷째, 마음으로도 감사하라. 그리고 즉시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마지막으로 감사할 뿐 아니라 감사함으로 다른 일을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비밀인 감사의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감사의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의 고백과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문을 열어봅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어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두 곡의 찬양 트로바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두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만나보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바로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헐벗고 배고프고 굶고 수십 번 죽을 뻔했으며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은 시편 34편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를 읽으면서 다윗의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으면 은혜를 받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대지, 죄의 문제. 다윗이 걱정한 거죠. Problem of sin. 우리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편 34편 21절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라.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 지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정치도 아니에요. 경제도 아니에요. 교육도 아닙니다. 우리의 제일 큰 문제는 죄요. 내 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만이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시편 34편 18절이죠.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상한 적 있어요? 속상한 적 있어요? 사람 살다가 보면 속상할 때 있죠. 그거를

0: 어떻게 해결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영국에 어거스터스 탑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루에 죄를 몇 번이나 지을지 굉장히 궁금했대요. 그 목사님이 50년 동안 자기가 세어보니까 1억 번이나 넘는 죄를 지었다는 계산이 나오더랍니다. 그날 밤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그랬죠. 주님,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범람하는 죄로부터 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뿐입니다. 타플레이리 목사님은 훗날 작곡하신 찬송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Rock of Ages, clap for me. 그 4절에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귀한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클래식 콰이어의 목소리로 그리고 찬양사역자 지선 씨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찬양의 간증 이어집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에서 태어난 리영이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랑과 은정으로 자나깨나 뵙고 싶은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접하였습니다. 이 찬송가를 듣는 순간 주님 나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림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랑과 은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원망의 분노로 자신을 한탄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저를 씻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방황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언제 한번 나의 삶을 누릴 생각도 못해본 저에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중심으로 사랑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를 드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고향 북한 땅에서, 고향 양강도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이 찬양을 함께 올려드릴 그날을 위해 오늘도 기도합니다.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자매님의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며 하늘의 별과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이 우주에 찰 때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남과 북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오늘의 선곡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번에는 안산시립합창단의 조금은 편곡된 찬양으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시편 91편 1절의 말씀. 이 땅의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남과 북의 하나 된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판에 새기면서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 보내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 양강도가 고향인 리영희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험한 골짜 가운데서도 지저귀는 새소리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우리 주님의 솜씨 가운데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복된 하루 보내세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K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기며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나누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에 대한 지식 가운데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화가 풍성하기를 원한다. 아멘. 계속해서 은혜의 찬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로 한 2년 동안 했던 사무엘 상하 강의 말씀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되짚어보면 사무엘 상은 신앙적으로 혼란했던 사사시대에서 왕정 국가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린 시기였고 또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준의 한계가 그대로 노출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그의 삶을 연단하시는 과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위에 올랐고 남과 북의 지파들의 갈등을 통합하면서 통일 이스라엘 왕조의 기틀을 다져가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이루실 구속사 메시아에 대한 작정을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시는 섭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가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윗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여 이끄시는 한 사람의 생애가 얼마나 주 앞에서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의 생애나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람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사무엘서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자 의도와 목적 가운데 단연 눈에 띄는 인물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서의 모든 말씀들이 이 다윗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라고 한다면 다윗이 주인공이고 사무엘, 사울, 요나단 같은 사람들은 조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을 영웅화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부록이기는 하지만 사무엘하의 마지막 말씀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마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인데 오늘 함께 말씀을 본 것처럼 이 중요한 마지막 장에서 그동안 잘 설명되어오던 다윗에게 오물통을 뒤집어 씌우는 것 같은 모습으로 휙 끝내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날마다 강성해져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여 강대한 제국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인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여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동화적인 요소가 가미되어서 끝났으면 해피엔딩인데 느닷없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내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고 자책하고 회개하고 그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비극적인 심판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면으로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가 남겨두고 있는 마지막 질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으로 남겨두시려고 하는가? 이제 그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다윗의 인구 조사를 한 때는 온 나라가 평안한 때였습니다. 안정을 이룬 다윗의 노년 말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본문이 되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달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실 범죄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을 시켜서 다윗을 격동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게 하실 일을 저지르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도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를 다루시기 위해 사탄의 시험을 허용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구를 조사한 내용은 대표적으로 민수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 나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의 인구조사는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인원수를 집계한 내용입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사람들의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 가장 큰 인구조사 두 번이 있었는데 1장과 26장에 나옵니다. 1장에서의 인구조사는 출애굽 후에 이제 광야 여정을 시작해야 하는 그 시점에서 행군의 편성과 또 일어날지 모를 전쟁에 대비한 인구조사입니다. 그리고 26장은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인구 조사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1장과 26장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를 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의 수를 세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라고 하였지만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마치고 돌아온 요압의 보고는 이스라엘에서 담대하게 칼을 빼는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에서는 50만 명이다. 즉 군인들의 숫자를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원했던 인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왕으로서 군인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군 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군인의 숫자를 세는 것 그 행위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윗은 이 수를 자신의 힘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나를 지키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군대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왕인 다윗마저도 이 고백을 해야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쫓았다, 추방했다,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까지 행한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의 이유가 이 군대에 있어

있었다는 것이며 이 군대의 최종 통수권자인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나라 되는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과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주신 말씀은 늘 언제나 동일했습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해 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 나가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겠다. 이 말씀이 늘 왕과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말하는 병거와 마병이 변수겠습니까? 아니면 누가 군인의 숫자가 더 많은가? 그 군인의 수가 변수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고 한다면 그 전쟁에서의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쟁을 내 전쟁이라 하여 모든 기적을 동원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결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과 군인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을 앞두고 왕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전쟁에 참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전해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군사들을 수장시킨 홍해에서 함성으로 무너뜨린 여리고의 성벽 앞에서 해와 달을 멈추신 기브온 전투에서 그리고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린 하로셈 곁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자리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승리하신 자리라고 하는 것을 이 왕과 백성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다윗과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조건은 사람, 군인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조건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을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우리의 군대가 그리고 내 힘이 나를, 이 나라를 지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교만이고 그 힘과 그 군대는 곧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명령받은 군사령관 요압마저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여서 왕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데 왕은 왜 이 일을 행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교만의 무서운 점은 곁에서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해준다 해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이야기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내 뜻이 가장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 주어도 그 조언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 하여도 듣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어떻게 멈출 수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허락하실 때 그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징계는 은혜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징계가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인구조사 사건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인구조사한 결과를 들은 후에 갑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큰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깨닫고 자책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3일 동안 전염병을 허락하시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쳐서 그 심판은 그 재앙은 더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족하다 하시고 손을 거두라 하셔서 이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의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리우나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자리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쳐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오늘의 본문이 피날레를 장식하여 멋지게 끝내야 할 다윗의 생애가 오물통을 뒤집어 쓴 것처럼 끝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시려고 하는가, 그에 대한 총체적인 답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힘으로 붙들면 안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것이 재물이 되었던, 힘이 되었던, 능력이 되었던, 지혜가 되었던, 하나님보다 내가 더 붙들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곧 내게 우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우상으로 삼아서 그 우상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내용으로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로부터 모욕을 받은 자가 그 우상이 아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결단을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이렇다 보니 학자들의 보편적인 추정은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 시편 저자는 원수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할 때에 우상과 같지 않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 올라와서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그 어느 민족의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백성을 구한 신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도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조롱과 멸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시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들을 짓밟으면서 정복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모든 신들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믿고 있는 신이 강력하여서 이러한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을 이제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대의 전쟁은 승리하는 나라의 신이 살아있는 신이고 힘이 있는 신이 되며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신은 이제 죽은 신이 되며 무능력한 신으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만한 이야기를 이 산헤립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만만한 말을 쏟아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수르왕 산헤립이 어떻게 되는지를 히스기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수르 산헤립을 향하여서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어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너희는 이 성

이르지 못하며 화살을 하나도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흉벽을 쌓고 지키지도 못할 것이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주의 사자가 그 밤새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다 몰살하여 죽임으로써 성취가 되었습니다. 산헤립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가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섬기는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들 칼에 맞아 죽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13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군인의 숫자가 내 힘이라고 본 것입니다. 이 힘이 이 나라를 지탱하고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도 마찬가지입니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히스기야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롱할 수 있는 자기의 힘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에게 진정한 힘은 군인의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산헤립은 지금까지 자기가 믿는 신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은 우상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온 우주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고, 그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한 개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셔서 그 사람을 주의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실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다윗과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서 무엇을 묻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겠는가? 우리는 무엇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야겠는가? 우리의 신앙 싸움은 평생 이 싸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 상하가 전하는 각각의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상에서는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반복해 살펴보았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이 기도가 갖는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충분히 이루실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만 내가 모든 것을 걸고 그분 앞에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러내 보여주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나는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리고 내려가서 즐거이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간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고 그가 거할 집을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왕권을 영원한 왕권이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구주로, 메시아로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영원한 그 구속의 성취까지의 내용들을 다 우리에게 펼쳐져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거나 없어도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재물이 있으면 넉넉한 가운데에서 그 부요함에 감사할 수 있고, 재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족하시는 은혜를 통하여서도 결코 부족하지 않다, 모자라지 않다 하며
살아

하게 하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힘이 있거나 없거나 진정한 구원이 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힘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그 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고, 힘이 없을 때에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을 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날들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진정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에는 강건함으로 주의 영원하신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주 되신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니 이 자리에서 동일한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결단과 각오로 주 앞에 노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진정한 구원이 흘러나온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또 원수의 목전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심정적으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 싫습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할 자리입니다. 빨리 빠져나와서 다윗이 같은 23편에서 고백하듯이 푸른 풀밭과 실많은 물가로 옮겨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심으로 나를 안위하여 주실 때에 바로 그 자리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내 잔을 채우는 자리가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의 이 마지막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 은혜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바를 풍성하게 이루어내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힘이라고 삼을 만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그것들을 가지고 나를 둘러서 나는 약하지 않아,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 무엇이든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만으로 내가 힘으로 삼고 내 힘의 근거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실 것들이 얼마나 부요하고 넉넉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에서 하나님이 넉넉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에게 주시는 말씀, 산헤립에 대한 그를 패배시키는 말씀을 주시면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어서 이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전쟁에 참전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어떠한 시련과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이 자리에 참전하여서 내가 이길 수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기게 하시는, 내가 견딜 수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끝내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과 열심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으로 결단하여 주 앞에 올려드릴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에 주의 선하신 뜻을 담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동행하시며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를 다듬어 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이를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르신 자녀로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려갈 수 있기를 이 사무엘상 하의 말씀을 마치면서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사무엘하 강의 35번째 시간 남포교회 최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0: 9월 3일 목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함경도는 가끔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은 곳에 따라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가 26도, 부산과 여수가 24도, 대구와 광주, 목포가 23도, 서울과 대전이 22도, 강릉이 21도, 춘천이 20도로 전망되고요. 개성과 함흥이 19도, 평양 17도, 신의주와 청진이 16도, 강계 12도, 해산이 9도로 예상됩니다. 최고기온은 광주가 32도, 목포와 여수, 제주가 31도, 서울과 부산이 30도, 개성과 대구, 대전이 29도로 보이고요. 평양이 28도, 신의주 27도, 강계와 함흥, 청진이 24도, 해산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계속해서 비가 이어질 전망인데요. 서해북부에서는 맑은 하늘이 유지되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북부와 서해북부 모두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바다에서는 최대 2m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기도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항상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나요? 내 기도가 모두 다 응답되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앞서 말씀을 통해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에 선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지요. 저와 여러분의 간구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찬양 나눕니다. 찬송가 463장, 새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하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혹은 하나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한들 주님께서 들어주실 리가 없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세상에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고 그로 인해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마음의 소원만이 아닌 말씀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곡의 찬송 나누죠. 새 찬송가 402장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주님께 기도하다가 가끔 지금 내가 하는 이 기도를 과연 하나님이 들으실까 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간혹 있습니다.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속되고 세상적이고 나를 위한 것,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 또 나의 자녀만을 위한 것 등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하고 죄악된 모습을 버림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길 소망합니다. 잠언 2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나의 기도가 나의 모습으로 나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일까요? 나의 생활과 나의 모습을 먼저 바꾸시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받으시는 주님께 드림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죠. 찬송가 162장, 새 찬송가 175장, 신랑 대신 예수께서. 주님과 교통하는 평안한 날 되십시오.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입니다.
1: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말씀. 지난주에 어떤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많이 놀고 성경학교 성탄절 보내고 이제 청년이 되었는데 그렇게 교회는 잘 나가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독교란 예수님과 너와의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설명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나와의 예수님과의 관계요? 하면서 계속 물음표를 던지더라고요. 오늘 로마서 10장 9절에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내 마음에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요 왕 되심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바로 구원의 간증이죠. 이 구원의 이야기 극동방송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창사 70주년이 된 아름다운 이 복음방송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에 저도 여러분도 이 복음사역에 함께 동역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직도 종교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주인으로 정말 주님 만난 적이 없는 영혼들이 있다면 복음방송 극동방송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진 신앙생활 하시길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목포 그레이스 교회 오상권 목사님이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 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사람이 태어나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삽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고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죄와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장 비참한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죄의 노예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선물로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밤낮 문제투성이 삶에서 얻어 터지고 상처받고 낙심하고 한숨 쉬며 살던 인생이 예수 믿고 나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과거를 다 내던져 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실패, 상처, 과거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자꾸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이것은 마귀가 우리를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우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같이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롭게 변화된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의 실패의 모습은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험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게 어떤 실패의 기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된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부여해 주셨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윗의 열쇠는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데, 구약에는 오늘 읽은 본문 이사야 20장 22절에 나오고,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이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안 들어 문을 여는 것인데, 여기서 열쇠는 특별히 성전의 문을 열고 왕궁의 문을 열고 그 곳간의 문을 여는 그러한 권세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라고 할 때 절대적인 주권과 권위를 상징하며 다윗 왕조의 권력과 자원을 다스리는 결정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열 수 있는 다세 열쇠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을 때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도 부여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사람이 아니라 다세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권세를 갖고 우리가 주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이사야 20장 25절을 말씀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불충한 종인 샘나를 폐하시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왕을 보좌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부여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였느냐? 히스기야 왕이 임명한 샘나라고 하는 국내 대신입니다.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든지 하늘을 찌르는 듯한 권세를 가지고 그는 교만해서 권력을 갖고 함부로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더욱이 감히 신하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왕의 묘자리에 자기 묘자리까지 만들어 놨어요. 여러 왕들이 들어가는 그 왕들의 그 묘역에 자기 무덤자리를 만들어서 파놓고 호화롭게 치장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를 보내가지고 샘나를 파면시키고 신실한 종 엘리야김에게 그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사야 22장 16절로 21절은 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내가는 샘나를 말합니다.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소리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쥐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어떤 완장을 채워봐야 그 사람이 어떤 자를 알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목에 힘을 주고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칭찬받을 때, 잘 될 때, 어떤 중요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중요한 보직에 임명됐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목에 힘을 주고 남의 말도 안 듣고 함부로 힘이 없는 사람도 짓밟고 이런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만은 결국 자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샘나같이 교만한 자의 모습을 버리고 엘리야김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복주시고 그들에게 다윗의 열쇠를 주어서 그 권세로 많은 일을 하도록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이미 주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땅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구세주 주심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기도의 권능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도록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날 누구라 그러냐? 예,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에 절대 순종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에 절대 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설명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목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권세는 바로 기도하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고 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까? 기도의 권세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 해결의 길은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2003년 4년 LA의 나사선목교회 교회 내 큰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장로님 열 분 계신데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들하고 목사님을 반대하는 분들이 교회 내에서 극렬하게 싸웠습니다. 교회 내 분열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떠나가고 교회 빛이 쌓여서 이것이 서울 본교회 조용히 목사님께 전달되었습니다. 목사님 나사선목교회가 지금 교회 내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조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자네가 가서 그 분쟁 있는 교회를 좀

0: 드리고 다시 그를 놀랍게 부흥시켜라. 그래서 명령을 받고 LA에 가보니까 장로들이 10분인데 3명은 목사님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대파, 3사람은 목사님을 최적으로 지지하는 지지파, 4사람은 중도파. 중도파는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보고 목소리를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 왔다 이쪽 갔다 왔다 합니다. 첫 번째 당회를 열었는데 10명이 앉았는데 인사도 안 해요. 저쪽 끝에 앉아갖고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당회가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을 반대하던 파들이 저한테 와서 말합니다. 목사님, 저 목사님 지지한다는 저 사람들이 목사님을 등에 업고 온갖 교회 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해서 올 교회가 오늘 이 모양 이꼴이 됐습니다. 만일 목사님이 저 사람들과 함께 일하신다면 우리들은 끝까지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할 것입니다. 잘 알아서 하십시오. 어휴, 딱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물러가니까 저쪽에 있다가 그 세 분이 금방 달려왔고, 저 사람들이 되게 헛소리하고 왔죠. 저 사람들이 원흉입니다. 저 사람들이 목사님 일을 사상 건 반대하고 발목 잡아갖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빚이 싸게 됐습니다. 절대 저 사람들은 목사님 그저도 못하게 하시고 말도 섞지 마시고 교회 어떤 일도 시키면 안 됩니다. 만약 저 사람들을 교회 일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들은 목사님 일에 절대 협조할 수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쪽은 저쪽하고 일하면은 목사님 반대한다고 그러고, 이쪽은 저쪽하고 목사님 일하면은 목사님 일을 절대 협조 안 한다고 그러고,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든 해결을 가져오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면 교회 나와서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5시에 새벽에 인도한다면 7시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가보니까 금요일까지밖에 새벽 예배를 안 해요. 토요일도 새벽 예배한다. 토요일도 벌써 토요일도 새벽 4시에 나가서 7시까지 강당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그것도 기도하고 저게 주일날도 하겠다. 그래서 제 목회 48년 역사 가운데 주일날까지 새벽 기도한 게는 나성수 목교회밖에 없습니다. 월화수 목금토 주일 그냥 1년 365일 4시부터 7시까지 강대상에 제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 제가 다시 장로님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고 분이라고 싸고 나눠지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제 화해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안 하고 대답하고 저를 뚜렷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들이 서로 화해하고 정말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다고 결심할 때까지 모든 자격 정지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빨리 화해하십시오. 그 다음 주로부터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도 못하시고, 성찬 때 성찬 세트를 이렇게 돌리는데 장로님들 성찬 세트도 분배하지 못하시고, 안수사님들이 다 하시고 앉아서 그걸 성찬을 하는 걸 두셔야 됐고, 근데 교회는 해야 되니까 은퇴하신 이희성 장로님이란 분이 계신데 장로님 와서 저를 좀 도와주셔서 교회 재정 총무 모든 국장 다 맡아갖고 교회 좀 일하십시오 하니까, 이분은 집에서 그냥 아무 할 일 없이 놀고 있다 너무 좋아갖고,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늙은 일을 갖다가 은퇴하고 할 일 없는데 저를 교회 일을 시키니 감사합니다. 그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냥 하루 종일 교회나 살아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섬기시는지. 그래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 서로가 화해할 생각을 안 합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요, 교회가 이제 싸우지 않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나 같은 교인들이 다 들어오고, 교회 빚이 100만 불에서 50만 불을 가봐도 50만 불이 줄어들고, 10명의 장로님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없어도 교회가 더 잘 되는 거예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쯤 되니까, 아이고, 이러고 있다가는 우리가 평생 이 교회에서 장로 못하겠구나. 큰일 났다. 우리가 없어도 교회가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빨리 우리가 화해하고 하나가 돼서 다시 우리 장로의 모습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아이, 화해합시다. 우리 싸울 일이라는 것 같고 너무 그다음 극렬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목사님께 우리가 화해했다고 가서 보고합시다. 그래서 아이고, 고집도 세요. 9달 만에 왔어요. 9달 만에. 그래갖고 와가지고 할렐루야. 목사님, 저희들이 화해해서 이제 한 마음 돼서 교회를 섬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오늘 3부회까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오후에 우리 장로님 제일 집 큰 저택에 있는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댁에 모여서 오늘은 거기서 바베큐 파티 하겠습니다. 부부 동반으로 다 오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제 화해하는 저녁 만찬을 하는데 막 서로 부둥켜고 울면서 아이 우리가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교회 개척 같은 개척 멤버로 한 솥밥 먹고 열심히 교회에 섬겼는데 이렇게 싸웠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화해하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부교를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분들이 어쨌든 기도를 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이 기도로 닫으면 닫혀지고 열면 열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사랑과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싸우고 욕하고 물고 뜯고 비난의 돌을 던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손에 손에 들었던 비난의 돌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로 하나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서 복받은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3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의 집에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우리가 천국 열쇠 권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려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염려를 가다주고 근육 걱정을 가다주고 절망을 가다주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만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면 든든히 세워주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한지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뿐 아니라 우리 부부, 자녀, 손자, 자손만대 놀라운 복이 넘치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20장 24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집에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모든 내게 속한 권속들 저 조그만 종지 같은 그런 연약하고 작은 사람까지 또 항아리 같은 존재인 모든 가족에게까지 다 복이 임할 것이라. 그리고 그들이 보석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이 스가랴 9장 16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야훼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장차 하늘에서 해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찬양을 찬양대에서 하셨는데 여러분이 천국 가면 다 해처럼 빛납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영광에서 우리의 주신 이 총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우리를 어둠 밤에 별처럼 캄캄한 것에 보석처럼 빛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해처럼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다고 환난이 다가와도 우리 모든 것 대신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라디오 강단

일단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위치한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9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모키 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김선일 교수의 통계와 사례가 증명하는 작지만 강한 교회, 강소교회 로드맵입니다. 지역 곳곳을 지키는 소형 교회들이 지역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강한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실제적인 길을 소개하며 데이터로 분석하고 진단한 강소교회의 목회 원리를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이채희 목사의 붕어빵 교회 이야기입니다. 개척교회 현장에서 목사와 사모, 가족들이 함께 걸어온 이야기를 담은 책으로 교회 개척이라는 미지의 길 위에서 두려워하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지난 여름 무서운 폭염으로 폭우로 우리는 이 가을 흉년을 염려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늘 우리를 먹여주시는 주님의 넉넉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농작물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곡식과 과일이 강한 햇빛에 다시 익어 단물이 고이기를 바라면서 릴케의 가을날의 기도 한 구절을 읊어봅니다. 주여, 남국의 햇빛을 이틀만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열매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한신교회 호산나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강감찬 장군은 나라를 구한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임금 현종은 강감찬 장군을 상석에 앉히고 모든 대신을 불러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연회 중간에 강감찬 장군이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가장 높은 내실을 불러 물었습니다. 내 상에 올라있는 그릇이 전부 비어있던데 어찌된 일인가? 내신은 깜짝 놀라 용서를 빌었습니다. 신하 중 누군가가 실수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혹시라도 왕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수발을 들던 신하들이 어떤 벌을 받게 될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는 내시에게 강감찬 장군이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이따가 내가 자리에 앉거든 음식이 식은 것 같은데 따뜻한 음식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음식의 뚜껑은 열지 않겠네. 내시는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감동인 것은 강감찬 장군은 끝까지 이 사실을 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사후 은혜를 입은 내시가 왕에게 당시 일화를 알려서 강감찬 장군의 놀라운 인품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섬기셨듯이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기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다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고 진심으로 섬기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나의 직위, 자존심, 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섬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상동 감리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오 신실하신 주 겸손과 믿음이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배 아파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가 봐요. 마음이 좋으셔서. 여러분 스포츠는 어디까지나 이 스포츠이죠. 이것은 약과입니다. 현실에는 정말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경우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회와 공동체가 돼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지만은 우리는 때로 내가 노력하고 일한 만큼의 그런 대가와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공하는 사람,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뒤처지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또한 그 교회에서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말씀 속에서 무엇을 기대합니까? 공정함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유를 보면 언뜻 이해가 안 되기에 어떤 이는 이 비유가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는 것에 이 퀘스천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 주인은 일찍 온 자들과 늦게 온 자들을 똑같이 보상을 하고 있을까요?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요즘에 우리의 이야기로 본다고 한다면은 뭐 여러 일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인력시장의 모습입니다. 부산에도 어느 인력시장이 유명한지 모르는데 서울 구로구에 인력시장인데 코로나가 막 이제 접히기 시작했을 때에 다들 마스크 쓰고 나와서 그동안 일 많이 못했으니까 일감을 찾아서 새벽부터 나온 그런 인력시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주인이 아침 일찍부터 가서 필요한 일꾼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그 일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이 아니라 중간에 또 가고 그 다음에 또 가고 그래서 몇 번을 더 가서 계속해서 일꾼을 뽑아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러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의 노동의 시간은 아침에 새벽 6시부터 시작해서 해질 무렵 6시, 6-6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새벽 6시를 이스라엘 시간으로 제1시다. 그리고 오전 9시를 제3시다. 그리고 정오인 12시를 제6시다. 그리고 오후 3시를 제9시다. 그리고 1시간 마감 전 오후 5시를 제11시로 해서 1시간 전까지 마지막 품꾼들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무는 오후 6시를 제12시라고 해서 이때 품삭을 하나씩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루의 일이 다 끝나서 이제 주인이 하루치 임금을 정산해 주게 되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한 그런 일꾼들이 있고 중간에 온 일꾼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일꾼들이 있는데 마지막에 온 일꾼들은 겨우 한 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는데 모두 똑같이 하루 임금으로서 얼마를 줬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이때 이것을 보면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불공평하다고 불만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은요, 나는 계약대로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이 불만 그대로 묵살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성경 여러분들 익히 아는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보아도 이 일꾼의 불만은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나온 이들은 나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정말 쎄빠지게 일했는데 오후에 늦게 온 이들하고 똑같이 왜 임금을 줍니까?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이들은 8절에 보듯이 임금 지급 순서도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역순으로 임금을 지급한 거예요. 이것도 정말 김새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항의를 했는데 주인이 오히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하인들에게 야단을 치니 이들의 마음은 더욱더 곤혹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2000년 전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런 문화를 보면 포도가 당시 무르익었을 때 8월 9월에 그런 추수의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이 추수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른비가 내리는 그런 우기가 되어서 추수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꾼들을 많이 구해서 포도를 수확해야 되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오는데 몇 달에 걸쳐서 와야 될 비가 이게 한꺼번에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기가 올 그런 전조가 보이게 되면 당시에 그 주인은 수확을 위해서 며칠 사이에 그 인원을 빨리 총동원해서 포도를 거두어들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볼 때 아침에 이 포도원 일꾼이 이 정도면 됐겠다 싶었는데 막상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일손이 딸릴 때가 있잖아요. 자꾸 계속해서 인원을 또 모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온전한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침 일찍 먼저 온 이들에게 좀 더 쳐줬어. 웃돈을 얼마 좀 더 넣어주어서 적당한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이와는 좀 다르게 적용된 것이 문제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메시지인데 주인에게 일찍 선택된 일꾼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틀째 그 숙박비 그 부비를 줄 때 두 데나리온을 준 일이 있고 또 오병 이어의 기적에서 2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그런 금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이 한 데나리온은 장정 한 사람의 하루치 품삯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일꾼이 하루치 이 품삯을 잘 받아야 그것으로 집에 갈 때 저녁거리를 사서 딸린 식구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들 겉으로 보면 태어난 척하지만은 절박한 마음으로 그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침 일찍부터 당신 오늘 나랑 우리랑 같이 가서 일합시다 라고 이렇게 쉽게 선택이 된 일꾼들은 오자마자 바로 뽑혔으니 너무나 기분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날아갈 듯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집에 돌아갈 때 그것으로 빵이랑 뭐 쌀이랑 뭐 이런 거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들뜬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가서 오전에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주인은 말씀한 대로 계속해서 6시, 9시 그리고 11시에 시간 되는 대로 나가서 일꾼을 채용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특히 6절에 보면 제 11시 오후 5시라고 말씀드렸죠. 1시간 남았습니다.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종일토록 거기서 서성이고 기다리고 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함께 일하러 온 일꾼들에게는 그들의 절박함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판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거기에는 놀고 여기에 서 있느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분들은 사실 오전에 집에서 푹 쉬다가 아유 이제 일하러 나가볼까, 오후에 나가볼까 이렇게 놀러 나온 이들이 아니었어요. 일자리를 구하러 2일째 아침부터 똑같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선택을 맞지 못해서 계속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러합니다. 제가 읽어보면 오후 5시쯤에 다시 나가보니 할 일 없이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어서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이렇게 빈둥거리며 서 있기만 하오 하고 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일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놀러 나온 것이 아니에요. 누군 놀고 싶습니까? 제대로 놀려면 집에 가서 조용히 시원한 데서 쉬지 더운 데 나와서 그렇게 서 있는 게 노는 겁니까? 이 절박한 가운데 그래도 마지막에 허드렛인데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앞서 인력시장에 말씀드렸지만은 건장한 일꾼들이나 일 센스가 있어 보이는 그런 일꾼들은 일찌감치 낙점되어서 일하게 되었으나, 그러나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그런 B그룹이나 C그룹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종일 거기서 죽치고 있게 된 거예요. 이들은 힘없고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외관상 놀고 있는 것 같지만은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집에 그냥 들어가려고 하니까 식구들이 그 눈에 얼굴에 그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어쩌면 하루를 공칠 수 있지만은 간절한 그 마음은 한 가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거기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은요 훨씬 우리보다 더운 거예요. 그런데 그 땡볕에 나가서 부실한 몸으로 끝까지 서 있는데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와서 한 시간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가겠습니까? 이렇게 권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오전에 일찍 일하던 사람들이 채용 시에 와 하고 이 정도였으면은 나중에 불려간 사람은 예, 임금님한테는 아니지만 참 성원이 만극합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감사하면서 일터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인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일했을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그들의 한 시간은 정말 두세 시간에 정말 버금갈 정도로 정말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았겠어요? 발이 보이지 않도록. 이 먼저 온 이들이 아니 저 사람들 뭐야, 왜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 이제 와서 그냥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응? 아침부터 나랑 일한 나하고 정말 혹시 뭐 똑같은 대우 받으려고 저러고 있는 것은 아니야, 이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늦게 온 이들은 먼저 와서 일하는 이들 보면서 좀 눈치밥, 이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리도 못 핀 상태에서 정말 열심히 그냥 허리가 그냥 휘어져라 그냥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불러준 주인에 대한 그런 감격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일을 하면서 먼저 온 사람들이 이제 좀 힘이 빠진 걸 보였어요. 한 시간 남았으니 힘 빠진 걸 보인 거예요. 아, 그래서 그 틈새 시장, 아, 내가 저 부족한 모습을 좀 메꿔봐야겠다. 그래서 나중 온 사람들이 발이 안 보이도록 일을 찾아가며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이들의 모습을 참 매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와, 한 시간 남았는데 진짜 열심히 하네. 여러분, 근데 한편 이 새벽부터 아침부터 일찍 온 일꾼들은 물론 열심히 했겠죠.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니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니 이 후발주자들이 자꾸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좀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온 일꾼들에게 자기 여기 처음 왔지?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훈수도 좀 주면서 일을 좀 솔렁솔렁 하는 거예요. 시간 보내는 법을 아는 거예요. 이 오전에는 정말 열심히 일했던 일꾼들이 힘이 빠져서 오후에는 슬쩍 이 주인의 모습을 멀리서 보면서 주인의 눈에 티가 나지 않게 몸을 잘 사리면서 이 깨작깨작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것마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아침부터 일찍 온 일꾼들의 일의 시간에 그 정량적인 시간은 많았습니다만은 그들은 힘이 빠진 거예요. 우리 매가리가 없다고 하잖아요.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일의 정성도 그렇고 일의 강도도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이 결과적으로 주인은 약속대로 일찍 온 품꾼과 나중 온 품꾼에게 약속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부터 일찍 온 품꾼의 어떤 그런 문제를 좀 진단해 보면, 첫째, 선민 의식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럼 비유하자면,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에 아침 일찍 온 선택된 그런 품꾼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도 먼저 주셨고, 성전도 먼저 허락해 주셨고, 할례도 베푸셨습니다. 훗날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도 먼저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을 통해 온 열방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 통로를 막고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선민 중에 회심하여서 복음 받아들인 일들도 있었지만은, 이들 중에 많은 대다수의 숫자가 영적인 엘리트 의식의 뼈대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뒤에 온 이방인들, 창기들, 세리들, 이 늦게 온 일꾼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늦게 온 일꾼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늦게 온 일꾼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이 난 거죠. 여러분, 오늘 16절의 말씀 너무나 귀하고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 우리는 흔히 first come, first served라고 하는, 여러분 그 영어의 그 표현 아시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대접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역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으로 문전성시를 이룬 예루살렘 교회보다 이방인 교회, 에베소, 빌립보, 안디옥 교회가 아주 부흥이 됐어요. 물론 교회에서 오래된 신앙인이라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못된 신앙이라고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분도 있고, 정말 천국 같은 신앙인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때로는 못된 신앙이 못해 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자기 신앙도 못 지키는 분도 있고, 때로는 기득권으로 처세를 부리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개인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100년 넘는 교회가 있어요. 부산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물론 대단한 교회들입니다. 큰 영향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 그들 안에서 이 중앙으로 안으로 들어가기가 이 바늘구멍처럼 문턱이 좁은 교회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민의식. 여러분, 생명은 없고 뼈대만 남은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의 표현을 빌어서 한다면, 멜기세덱의 반차처럼 신앙의 족보도 없고 뼈대도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와 봉사일에 헌신하며 주님의 일을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 먼저 온 이들이 자신도 모르게 늦게 신앙에 입문한 그런 후발주자들에게 추월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 영적인 세계에는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에헴헴 양반 행세하며 거드름 피우고 있는지, 반대로 주님 저는 보잘것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은혜 받았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간절함으로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아직 결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나 처음 믿은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찬송 가사처럼 처음 선택 받아줬을 때의 그 간격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경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일찍 온 품꾼들이 이 감사의 마음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들, 즉 오늘 비유에 늦게 고용된 품꾼들, 영적 늦둥이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던 이들이고 자리만 지키고 있던 이들이 포도원 품꾼을 만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맡겨만 주소서 무슨 일이든 감당하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 나중 온 이들은 이런 감격이 있는 거예요. 반면 먼저 온 이들에게는
간격은 없고 불만만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하루 한 대단의 음식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러분 이 말씀 보면 계약대로 이행한 것 뿐입니다. 정산한 것 뿐입니다. 약속을 지킨 것 뿐입니다. 먼저 온 이들은 주인이 자신들에게 약속을 어겨서 그런데 화낸 것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이 똑같이 사랑받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주인은 약속 지켰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내 안에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시기심이 있을 수 있고 질투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밖에서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마 늦게 온 품꾼들이 아예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 불평조차 없었겠지요. 그런데 이 주인이 늦게 온 이들도 똑같이 대하고 사랑하니 그만 뿔이 나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늦게 온 일꾼들에게 너는 늦게 왔으니 이건 양심이 있지 일당 제하고 까고 준다 그래서 이 반 대나리온만 잘라서 주었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대나리온은 그런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 8만원에서 이 반 자르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깎아주고 할 것이 못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공정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불공평하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 들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섭섭병이 드는 거예요. 마귀로 말미암아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남의 떡이 자꾸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마음을 어떤 이유가 됐든지 우리가 상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포도원 품꾼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일찍부터 온 이들은 정량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일한 시간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들에겐 무엇이 있었습니까? 게다가 이들에겐 나는 일찍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평안함, 그런 안도감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영적인 그런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일찍 선택받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 늦게 온 품꾼들은 어때요? 아우, 나는 후발 주자라. 이제 한 시간밖에 안 남았네. 요즘 말로 뭐 쌍디건 무슨 줄이 타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불안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먼저 선택된 일꾼은 하루 종일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안도감,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호조건 속에서도 먼저 온 품꾼들은 자신을 불러준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한 그런 감사가 메말랐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만 일꾼 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오네. 이 씨도 오고 김 씨도 오고 세리도 오고 창기도 오고 사마리안도 오고 이방인도 오고 다 오네.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신 은혜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도요 여러분 표현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기게 될 때 그것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요즘 나중된 이들도 똑같이 보상되는 것을 보면서 보상받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잖아 내가 선민인데 라고 하는 그런 본전 생각하고 영적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춰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 드세요? 아유 먼저 온 자의 그 범죄 포함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마음이 말씀드리면서 들으실 것 같은데 먼저 온 이들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분들, 교회에 먼저 이렇게 나오신 분들, 저와 같은 목회자, 직분자, 모태 신앙인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분들입니다. 이 중에서 정말 정금 같은 신앙인들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먼저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간 고인물이 될 수 있고 사람 마음 변하는 게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된 것에 안주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성과 겸손으로 우리를 채워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리프레시되고 재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은 이들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 은혜가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 간격이 식어져 있다고 한다면 이 찬송, 구원에 대한 기본적인 말씀 하루에 수십 번 되뇌이고 수십 번 찬송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 회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그 감격과 감사를 내가 잃어버렸는지, 그 잃어버린 지점의 출발점은 어디인지 우리는 돌아보고 그 감격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물론 망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 섭섭병, 불만의 마음이 자꾸 올라오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첫사랑과 첫 열정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일찍 온 품꾼들의 그 마음 안에 시기심과 정죄의 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늦게 온 일꾼들의 그런 입장이 한번 돼볼까요? 그들은 업무 시간이 짧았지만 정말 등골 휘어지는 최선의 노동을 했습니다. 반대로 일찍 온 품꾼들은 시간이 갈수록 게을러집니다. 적당히 일을 하게 됩니다. 첫부름시에 간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일찍 온 일꾼들은 늦게 온 일꾼들도 사랑하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의 첫째 아들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 기억나시죠? 동생에겐 잘 대해주시는데 나에게는 별로 보상해 주시지 않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시쳇말로 마음이 속상하고 삐지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삶의 순간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먼저 된자 우리의 믿음의 그런 밑바닥이 드러나게 된 그런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내 주변의 사람이 잘될 때,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그내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보다 늦게 교회에 온 이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새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후배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것은 꼭 교회 공동체만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은혜 받고 인정받으면 잘하네, 좋네 그럴 수도 있지만은 내심 그 반대의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또 늦게 온 이들이 왜더 인정을 받고 점수를 따나,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앞서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라는 것이 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남이 잘 되고 칭찬받는 것 견디지 못하는 그런 내 안에 마음, 시기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성격입니다라고 할수 있지만은 사실 그분은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죄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요, 혹 높아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보다 뒤에 오는 이들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보며 마무리해 보면, 기존에 먼저 온 오래된 일꾼이 늦게 온 일꾼을 보면서 아유, 나는 하루 종일 일찍 선택되어 와서 그래도 마음 편히 일했는데 저 오후에 이제 한 시간 남기고 몇 시간 남기고 오랫동안 선택도 못 받고 온저 사람은 얼마나 하루 종일 애가 타고 더웠고 마음이 졸였겠나. 나도 저 입장이라면은 너무나 힘들었겠네. 내가 이제 눈높이에 맞아서 이일 요령 좀 알려줘야겠네 라고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의 그 포도원이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라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먼저 된 이들, 기존의 신자, 직분자들은 열심히 더 신앙의 모범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후배들은 함께 배우며 또 격려하며 안락의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귀하게 쓰시는 우리 안락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충혈대로에 위치한 안락교회 정세곤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21-8800번 안락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H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해병대 문덕교회 우선구 목사님입니다.
1: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맞이한 9월도 주님의 날개 아래 영육간 평안한 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혼란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법질서를 다시 세우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이 나라를 올바르게 통치하게 하소서.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옳다함을 받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위와 호우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말씀. 아멘.

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 제게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6장 8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주님, 저 못해요. 저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용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죠.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실은 이 모습은요,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겸손과 자기 비하를 정확히 구분하면 좋겠어요.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 비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기 비하와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까지 제한하려는 마음입니다. 또 사명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은 겸손이지만 사명의 자리에서 계속 물러서게 만드는 건 자기 비하입니다. 오늘 겸손과 자기 비하를 명확히 구분하며 그동안 겸손이란 이름으로 내가 외면하고 있진 않았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 순종을 선택하고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나의 모든 것을 품으신 주의 사랑, 그리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함께 찬양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 함께 나눴어요. 네, 오늘 아침 겸손과 자기 비하 함께 이야기하면서 문을 열어봤습니다. 성경 속에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 신발끈을 푸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맡던 일이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극단적인 자기 비하를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었죠. 즉,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지만 그 한계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묵상하며 겸손과 자기 비하를 명확히 구분하면 좋겠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임을,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는 첫걸음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경 속 모세도, 기드온도, 예레미야도 자신의 연약함을 말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고 그 역사를 함께 묵도하며 이끌어갔습니다. 오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너는 이 자리에서, 너는 또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과 환경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을 선택하고 순종을 선택하며 자기 비하가 아니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겸손이라고 보내주세요. 겸손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저를 동참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도 함께 올려드리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어요. 주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내 힘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그 부르심 앞에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마음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겸손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문자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로그인을 하시면 실시간 메시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아침 또 실시간 메시지로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527번님 겸손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고 계시고 7508번님도 겸손 사명의 자리에 있는 것이 겸손이라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과 사역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함께 선포해 주셨어요. 또 5709번님도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 달 만에 듣는 소속 프로젝트도 너무 기대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이번 주부터 정규 생방송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희가 농촌선교 또 도시선교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농촌선교 바나바하우스와 함께하는 소속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또 기대하면서 이 방송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겸손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하세요.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립니다. 아이빅밴드의 주음성 외에는 그리고 주나목의 힘을 내 두 곡의 찬양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결단 문자 그리고 이 아침 여러분들의 풍경들도 기다릴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소소하지만 소중한 따뜻한 복음 스토리를 전합니다. 아주 특별한 아침 소소 프로젝트.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 소소 프로젝트. 오늘 작지만 단단한 복음의 씨앗이죠. 바나바 하우스와 함께하는 농촌 선교 이야기, 농촌 선교 프로젝트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오래간만에 듣는 힘찬 아침 인사입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인사 나눠주실까요?
2: 네. 반갑습니다. 바나바 농촌교회 선교 사역자 이광용 장로입니다.
3: 네, 박준 집사입니다.
4: 최정윤 간사입니다. 박미소 성도입니다.
0: 이분들이 드디어 오셨습니다.

0: 네, 바나바하우스 분들, 우리 농산사분들과 이 아침 함께 하는데, 어떻게 여름 너무 뜨거웠어요. 날씨도 뜨거웠고, 하지만 우리의 사역도 너무나 뜨거웠던 여름이었는데, 장로님 어떻게 두 달의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1: 네. 먼저, 우리 김겸 PD님 되게 네. 보고 싶었습니다.
0: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장로님.
1: 아, 네. 네. 만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네. 예, 저희들은 농촌교회 그 예배하면서, 유난히 더웠던 피디님 양프리카 들어보셨습니까?
0: 아,
1: 양프리카?
0: 그쵸. 이번에 너무 더웠어요. 온도가 거의 한 40도.
1: 42도.
0: 42도까지.
1: 네. 네.
0: 세상에나.
1: 저희들이 양프리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양프리카에서 최고 기온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네. 저희들 새로운 과업들을 그렇게 수행하면서 또 독서하며 열심히 성장하면서 그렇게 지내다 왔습니다.
0: 야, 42도 최고 온도가 42도였는데 우리 바나바하우스 분들의 열정은 거의 뭐 섭씨 100도였지 않았을까 끓는 물과 같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박준주 사님은 이 여름 보내시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순간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2: 아, 네. 저는 이번에 좀 여름 동안에 좀 회사에 큰 프로젝트를 몇 개 맡아가지고요.
0: 네.
2: 아, 사실 전 진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0: 네.
2: 막 우여곡절도 있고 그렇게 했었는데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는 거 그런 걸 겪으면서 저도 성장하고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좀 그렇게
0: 네. 네. 프로젝트는 잘 마치셨나요?
2: 지금 다행히 순항 중입니다.
0: 할렐루야.
1: 아멘.
0: 네. 아직 계속해서 긴장의 순간도 있겠지만 그 순간 우리 지사님의 고백처럼 참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그런 기분이 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려질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 그 순간을 통과시켜 주실 때 또 아 이렇게 또 내가 배워가는구나 라는 그 순간들 어떤 기분인지 저도 살짝은 알 것 같습니다.
1: 네.
0: 우리 간사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3: 두 달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할 정도로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0: 네.
3: 네.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여름 휴가 때는 중고등부 수련회도 다녀왔거든요.
0: 아, 네. 휴가를 수련회로.
3: 네, 늘 너무 감사하게 네. 네, 일정이 그렇게 되어서
0: 세상에나.
3: 네, 그렇게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고요.
0: 네.
3: 또 농촌 선교 사역으로 전도 여행. 복음버스 전도 여행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이야, 네. 네,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또 이 시간 또 어떤 또 큰 선교 프로젝트 농촌 선교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귀 쫑긋하고 함께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미소 선호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4: 저는 여전히 작은 교회에서 소수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요즘은 좀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아주 쏙쏙되게 배우고 있어서 성경의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0: 할렐루야. 네, 실은 누가복음이 이제 그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낸 말씀이다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실은 농성사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더욱더 누가복음이 쏙쏙 보여지고 들려지고 새겨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1: 네.
0: 네, 오늘 이렇게 바나바하우스 분들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여름 이렇게 보내고 돌아오셨는데 오늘은 그 여름 동안에 받으셨던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하반기 사역들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과 그 마음을 모으는 귀한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앞서서 몸풀기 퀴즈 드리면서 출발하면 좋겠어요. 오늘 장로님께서 퀴즈 준비해 주셨죠?
1: 네.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의 죽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도 지나갔지만 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 상처를 삼해주고 여관에 데려가 돌봐줬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0: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사람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돌봐줬어요. 자, 보기 드립니다. 보기 1번.
1: 1번 세리.
0: 2번
1: 사마리아인.
0: 3번
1: 어부.
0: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메시지

0: 로그인하시면 무료로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 이 사람을 돌봐준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세례일지, 사마리아인일지, 어부일지, 정답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방송가족분들도 한 두 달여간 퀴즈를 거의 쉬셨거든요. 그래서 아, 힌트를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힌트 준비되신 분 계실까요?
1: 네, 제가
0: 한번. 네. 우리 지사님께서.
1: 네, 떠오르는 게, 우리가 주로 선한 땡땡땡땡땡
0: 맞아요.
1: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선한 이 사람. 네. 이 사람, 선한 이 사람. 자,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여인도 있죠? 성경 속에서 참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나오는데 선한 이 사람, 그리고 이 여인도 있음을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PD님, 네. 저는 네. PD님께서 선한 이 사람 이렇게 할 때에 네. 이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김경.
0: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저는 이 민족은 아니고. 네. 자, 선한 이 민족입니다. 자, 과연 누구일지. 자, 1번 세리, 2번 사마리아인, 3번 어부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457번님께서요. 선한 농성사 팀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거의 이 사람의 마음을 품고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자, 정답 계속해서 샵093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소소하지만 소중한 복음 이야기죠. 소소 프로젝트 바나바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4분 13초 지나가고 있어요. 오늘 몸풀기 퀴즈로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도운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퀴즈를 드렸습니다. 1번 세리, 2번 사마리아인, 3번 어부 보기 드렸는데요. 장로님, 오늘 퀴즈의 정답 발표하고 문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1: 정답은 2번 사마리아인입니다.
0: 네, 사마리아인이었어요. 우리 지사님께서 선한 이 사람 이렇게 힌트를 주셨죠.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저는 최근에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묵상을 해가지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여인이라고 했더니 이제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참 여인들이 많이 나와서 오히려 헷갈리게 하진 않았나. 네, 있는데 사마리아인이었고요. 정답 참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네,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692번님께서 오랜만에 방송으로 만나는 바나바하우스 농촌 선교 사역자들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2934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2: 2번 사마리아인 살롬. 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오랜만에 바나바하우스 가족을 보니 무척 반갑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0: 네, 응원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트까지 함께 보내주셨어요. 또 7508번님은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네요. 우리 미소성모님께서 한번 읽어주세요.
3: 네, 2번 사마리아인.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준 사마리아인이 농촌교회를 섬기는 바나바하우스 농촌교회 사역과 닮았네요.
0: 아멘. 네.
1: 감사합니다.
0: 네,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이 마음 함께 품고 계십니다. 우리 3999번님은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지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4: 네, 2번 사마리아인. 아기 다리던 고기 다리던 농촌 선교 바나바하우스 후반기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남은 인생은 더 값지게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0: 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라고 표현하니까 또 참 마음에 와닿네요.
1: 감동이 확.
0: 네. 네. 그냥 농촌 선교가 아니라 우리의 네. 부모님들을 살리는 사역이다. 저에게 또 도전이 되는 이 표현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3999번님이셨어요. 또 우리 5476번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한번 읽어주실까요?
1: 사마리아인 바나바하우스 오랜만이라 참 반갑네요. 바나바하우스의 농촌 선교가 꼭 선한 사마리아인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멈추어 함께하고 돌보는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5476번님처럼 이렇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 바나바하우스의 그 모습이 보입니다라는 이 마음. 오늘 방송을 또 함께 하시면 더욱더 그 마음에서 너무나 내가 이제 또 함께해야겠다라는 마음까지 전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달 만에 소소 프로젝트 바나바하우스 분들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로 하나님

0: 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 내가 또 놓치고 있진 않은지 그리고 지난 여름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사역을 꾸려가고 있는지까지 이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하우스가 농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특별히 또 마음에 남으셨던 또 순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경험들 혹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또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장로님께서 한번 나눠주실까요?
1: 네. 저는 저희 아버님께서 농촌교회 출석을 하셨는데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소천하시기 전 한 1년 전부터는 이제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그래서 침상에 이렇게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조금 이렇게 어렵고 그랬는데 제가 매주 한 번씩 아버님 찾아뵙고 함께 예배 드리고 그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님께서 이제 임종 전 이제 그 마지막 코어버의 그 순간에 제가 아버님의 그 환희에 찬 모습으로 그 부름을 받는 그 모습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영혼을 본향으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이 그 얼마나 마지막 순간에 평안 가운데서 환희에 차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지를 아버님을 통해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나누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까 댓글에 농촌교회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을 그렇게 돌보시는 그런 사역 이렇게 표현하신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그동안 불편하신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함께 예배하고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그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고 중요하고 귀한지 아버님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0: 네, 정말로 부모님을 위한 부모님을 살리기 위한 그 마음에서 시작한 이 농촌 선교네요.
1: 네.
0: 네. 아버지가 홀로 계실 때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같이 찾아가서 함께 예배 드리고 결국에는 마지막 호흡에 그 복음을 누리는 그 모습.
1: 네.
0: 그 모습을 품으면서 지금까지 이제 농촌 선교를 섬겨 오신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에 큰 감동과 또 도전이 됩니다. 정말로 이 문자가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문자가 아닌데 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한 사역이다라는 이 마음이 전해지네요.
1: 네.
0: 네. 우리 간사님은 어떠세요?
2: 아, 네. 저는 지난번 저희 대구 전도 집회 그때 오셨던 네네. 저희 딸 친구 어머니.
0: 맞아요.
2: 네. 그분이 드디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0: 할렐루야.
2: 등록해서 지금 계속 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제 수요예배도 처음으로 나오셨어요.
0: 네. 세상에.
2: 그래서 이분이 또 하신 말씀 중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목사님께서 말씀 듣고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그 순간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라는 걸 그런 걸 느끼겠다.
0: 아멘.
2: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0: 네.
2: 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또 이렇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런 시간들이 하나님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닫는 것을 본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네 그렇더라고요. 어떤 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래서 요즘 그분하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즐겁고 네. 행복합니다.
0: 아멘. 네. 참 귀한 전도의 열매고 복음의 열매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정말 한 생명이 살아난다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이 농촌 선교를 통해서 함께 누리고 있는 우리 두 분의 네. 이야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바나바하우스와 함께 하시면 된다.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네. 사실 꼭 아멘. 기억하시면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이 헌신하는 분들의 이야기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이제 함께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질 때가 있잖아요. 실은 저희 신앙생활도 그냥 익숙하게 일요일이 되면 주일이 되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다시 자각해서 처음에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한데 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면

0: 생기는 이 마음이 달라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도 솔직하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사님?
1: 네, 솔직히 제가 조금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운 게, 저는 일이 좀 있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 사역에 이번에 많이 참여도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참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 일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좀 못 살았던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동료한테 짜증을 내기도 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또 싸우기도 하고, 참 제가 부끄러웠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제가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게으르고 이런 모습을 좀 떠올리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이런 제 연약한 모습을 좀 나누고 또 삶의 방향을 다시 돌려서 힘을 내서 다시 살아가라고 저를 다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나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0: 네. 우리 지사님의 이야기 들으면서 박준 집사님만 그러는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방금 그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많은 분들 고개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래요 그랬지라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다시금 그 모습조차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떠세요?
2: 우리 박준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네.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0: 그렇죠.
2: 네.
0: 실은 짜증을 내셨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그게 다른 사람을 느꼈을 때 짜증이었을지 저도 궁금하긴 한데
2: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입니다.
0: 네.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검증해 주셨어요. 네. 우리 미소 선우님은 어떠세요? 이 질문 앞에.
3: 저는 사실 제 스스로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런 거를 깨닫는 요즘인데
0: 네.
3: 피디님은 그 게으름의 뿌리가 자기 사랑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저는 제가 힘들기 싫고 편안하고 싶어서 해야 할 일을 미루는 거를 이 게으름의 뿌리가 자기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제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오늘을 충실히 살아야 하는데 그냥 누워서 쇼츠 보다가 하루 보내고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한테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제 모습을 요즘은 반성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하루를 정말 충실하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미소 성우님의 이야기에서 굉장한 찔림을 제가 봤습니다. 자기 사랑이 바로 게으름의 시작이다. 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편하고자 하는 선택들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하는 것들도 있을 때가 있잖아요. 참 귀한 나눔에 제 모습을 오늘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2: 피디님, 네네. 우리 박민소 성도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 2년이 채 안 됐는데 이 농촌교회 선교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지금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와, 진짜 사람은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되겠구나. 네. 너무 놀랍고 맞습니다. 아름답다 생각이
0: 네.
2: 듭니다.
0: 그리고 더불어서 실은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장로님과 간사님과 집사님과 같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삶을 그 복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미소 선우님이 말씀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지금 뭐라고 할까요? 링겔을 지금 바로 맞아서 바로 이렇게 주입되고 있지 않나
3: 정확하십니다.
0: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간사님은 또 어떠세요?
4: 저는 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 이런 마음으로 늘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사명을 하나님께 주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바나바우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보급부대라는 그런 정체성이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보급병들을 모집하는 그런 사역들을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후원자들을 모집하고 사역을 알리고 교회를 찾아가고 또 저금통을 나누고 뭐 그런 사역들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이번에 방송을 또 준비하고 또 여름에 또 시간을 가지면서 이 사역들이 참 많이 이렇게 좀 소홀하게 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바쁘게 일도 하고 사역도 하면서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반성하게 되는 다시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후원자를 모집하는 그런 사역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농촌교회 선교하는 것도 또 이렇게 복음버스 전도 여행을 가는 것도 사실은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0: 네, 사역의 일에 힘쓰겠습니다.
1: 아멘.
2: 아멘.
1: 네, 우리 9509번님께서요. 제 이야기가 지금 라디오에서 나오고 있어요. 찔림을 주시는 귀한 고백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남겨주셨고, 또 3178번님 복음을 전하며 열매 맺는 간증들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입니다 라고 남겨주고 계세요. 저는 지금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가 경험했던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에 와닿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한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이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내 삶에서 하나님께 조금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나는 무엇을 드리고 싶을까요? 라는 질문 앞에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함께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드리고 싶다 하는 한 가지 지금 문자로 남겨주세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라고 보내시면 되고, 저는 저의 재능, 저의 달란트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재능, 저는 물질을 하시면 물질,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2호 4월 음성으로 내 삶의 이유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릴게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부산극동 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소속 프로젝트 바나바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것만큼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문자 받고 있는데요. 우리 9099번님께서 결정, 나의 결정을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라는 그 주권을 맡기는 마음 함께 나눠주셨고 3457번님은 재능이라고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4494번님, 우리 문점수 목사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통신 두절인 농장에 갔다가 급히 와서 성취합니다. 하반기에도 바나바하우스와 부산교통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응원의 문자 함께 나눠주셨어요. 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의 삶은 어땠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떠한 일을 많이 하느냐 뭐 적게 하느냐 이것보다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결단, 오늘 방송을 준비하시면서 마음에 품으셨던 결단들 이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사님부터 함께 나눠주실까요?
1: 네, 저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결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부터 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문제만 좀 매몰되어 있는 경우

0: 경우가 많은데요. 좀 방향을 전환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삶의 시선을 재설정하며 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1: 아멘. 네, 우리 간사님은요?
2: 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로 불러주셨을 때를 기억하고 또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충성.
1: 아멘.
3: 아멘.
1: 네, 그리고 미소 선배님은 어떤 결단하셨을까요?
4: 저는 진짜 말 안 듣는 청개구리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순종하는 효녀가 되고 싶습니다.
1: 아멘. 청개구리에서 순종하는 효녀로. 네, 우리 장로님은 또 어떤 결단하셨을까요?
5: 네,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살아야 할 삶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아름답고 선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며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서 제가 살아야 할 인생길을 묵묵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아멘. 네,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 그리고 순종하는 효녀가 되는 것,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 네 분의 결단을 함께 들으면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이 시간 함께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이제 더 뜨거운 하반기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결단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결단의 마음들 지금 함께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바나바하우스가 준비하고 있는 하반기 사역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5: 네, 저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감동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6: 네, 복음과 사랑을 싣고 달리는 버스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 하우스의 복음버스. 오는 10월 17일 고성으로 떠나는 특별한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복음버스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달려갑니다. 무엇보다 참가비 무료에 맛있는 식사와 간식,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는 완벽한 복음버스랍니다. 평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이웃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복음버스에 함께 초대해 주세요. 복음으로 마음을 채우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영육이 새롭게 충전되는 하루. 10월 17일 복음과 사랑을 싣고 달리는 복음버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네, 저희가 바나바하우스가 하반기에 이제 달리는 복음버스 준비하고 계세요. 실은 이 버스는 상반기에 우리 영남권 전도대회를 향해 달려갔던 복음버스에서 우리 바나바하우스 분들이 큰 도전을 받고 이제 하반기에 또다시 달리는 복음버스 이렇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이 복음버스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 제가 아직은 참여는 잘 모르겠지만 어떠한 건지 알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주시면 우리 간사님께서 직접 연락드릴 거니까요. 지금 바로 소소라고 남기시면서 달리는 복음버스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이렇게 준비한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은데 실은 날이 새도록 해도 부족한데 네.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장로님 어떠셨어요?
5: 아, 행복했습니다.
1: 아멘.
5: 네.
1: 네, 우리 간사님은요?
2: 아, 저희 나눔을 통해서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1: 네, 저 역시도 오늘 오랜만에 바나바하우스 분들과 함께하면서 다시금 저의 모습도 되돌아보고 또 다시금 또 열정을 품는 시간이었는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나는 뜨거운 여름 보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 뜨거운 하반기를 보내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놓치지 마시고 이 달리는 복음버스 함께 하시면서 또 바나바하우스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동역자를 일어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소소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는 지금이라고 외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 나누어 왔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개의 말씀을 하나로 묶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은 짧은 한 장의 이야기지만 그 안에는 신앙의 전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위기를 바라보는 시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준비,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의 신뢰, 이 세 가지는 다윗에게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크고 작은 골리앗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골리앗의 이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 앞에서 승리하는 원리는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섰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키가 거의 3m에 달하는 거인 골리앗이 걸어나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군대를 조롱했습니다. 사울과 온 군대는 그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마비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눈에 가득 찬 것은 오직 골리앗, 그 크기와 그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형들에게 줄 음식을 나르러 온 한 소년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미 왕으로서 기름부음을 받았고 왕궁에서 수금을 타던 자였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양을 치고 심부름을 다니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들었을 때 그는 온 군대와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군대는 골리앗의 크기를 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것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다르면 담대함도 다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윗이 그 자리에 서기까지의 시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사자와 곰을 물리친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그 사실을 몰랐지만

다윗은 내가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내게 익숙하지 못함이니라고 벗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이미 검증된 물매와 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준비된 그 모습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실제 전투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 곧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라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결국 물맷돌 하나가 큰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세 장면을 하나로 이으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고 그 시선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신실함으로 만들어졌고 마지막에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완성됐습니다. 시선, 준비, 신뢰 이세 가지가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빠졌다면 이 이야기는 아마도 다르게 끝났을 것입니다. 시선만 바뀌고 준비가 없었다면 다윗은 담대함만 있고 실력이 없는 소년으로 남았을 것이고 준비만 있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자신의 물맷돌 솜씨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세 가지가 함께 있었기에 그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같은 원리를 다른 곳에서도 보여줍니다. 사사기의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3만이 넘는 군사를 거느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숫자를 300명으로 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이 많으면 승리를 자신의 힘으로 돌리게 됩니다. 300명이 횃불과 화살과 나팔과 들고 나갔을 때 승리했다면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물맷돌과 기드온의 300명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일부러 적게 하셔서 승리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에게 달린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인맥, 더 많은 힘을 구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거꾸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약함 속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제가 아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청년은 2년 넘게 취업을 준비하며 30번 가까이 면접에서 낙방을 경험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둘 자리를 잡아갔는데 자신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청년도 통장 잔고와 이력서의 빈 줄들, 곧 자신의 골리앗만 바라보며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느 날부터 그는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력서가 아니라 주님이 저를 위해 예비하신 자리를 보게 하옵소서. 그때부터 그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청년은 눈에 띄는 성과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면접에 떨어질 때마다 낙심하는 대신 그 시간에 자신의 실력을 하나 둘더 다듬어 갔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저 반복되는 실패로 보였지만 그 시간은 다윗이 들판에서 사자와 곰을 상대하던 것 같은 그의 골방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회사의 최종 면접을 앞두고 그는 화려한 스펙이나 인맥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내세울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0: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합격했습니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0번의 낙방은 제게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 시선을 바꾸셨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준비시켰고 마지막에는 제 힘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세우셨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고 합니다. 합격 여부보다 먼저 이 시간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골리앗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든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문제의 크기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문제로 눈을 채우지 마시고 오늘 하루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러분의 골방은 골방에서 여러분들은 신실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기도와 순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일 여러분이 마주할 골리앗 거인 앞에 설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빌려입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신앙과 방식을 흉내내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만의 물매와 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칼과 창, 곧 재물과 권력과 인맥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여호와의 이름 하나로 나아갈 다윗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물맷돌 하나뿐이라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세 편의 말씀이 단지 흥미로운 옛 이야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이 세 가지를 각각 자신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에 뜰 때 문제부터 떠올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신뢰하십시오. 또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그 새벽에 기도와 말씀 앞에서의 정직함을 신실하게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키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은 스펙이나 인맥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시선을 바꾸고 신실하게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골리앗도 반드시 넘어질 것입니다. 아멘.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 김재익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5324-5958번 레디언트 처치 빛나는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2: FEBC 게시판입니다. 덕천교회가 9월 20일 주일부터 9월 22일 화요일까지 덕천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축의 부흥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일산 든든한 교회 원로 목사 장향희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338-910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서 10월 26일 월요일부터 10월 28일 수요일까지 제7회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회비는 무료이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문의 전화는 031-977-8383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금교회가 9월 4일 금요일과 9월 11일 금요일 저녁 8시 개금교회 본당 2층에서 가을 맞이

금요일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전도간증집회강사 홍공숙 장로와 예심전도사관학교 이희련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문의 전화는 051-893-019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가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수영로 교회에서 기독교마약중독연구소 9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선생 박주정과 707명의 아이들의 저자 박주정 교수가 강사로 나섭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6616-361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연합회가 9월 5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사상교회 본당에서 소금 소금 콘서트를 주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로와 호림 그리고 팀룩 워십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257-68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페이지 하단 시청자센터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유료 문자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게시판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하나님의 은혜로 달려온 70년, 이제 온 세상이 기쁨의 찬양으로 물듭니다. 1976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누적 관객 30여만 명, 누적 출연자 6만여 명, 대한민국 합창음악의 정수를 보여준 극동방송 전국대합창제가 부산에서 열립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국대합창제가 올해로 35회째를 맞습니다. 전국의 대표 성가대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역사적인 시간.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대합창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박신하 지휘자와 영락, 양산중앙, 사송영락교회 연합성가대, 밴쿠버 시온합창단, 대전 새로남교회, 대구 충성교회, 창원 양곡교회, 포도원교회 성가대,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까지 마음을 울리는 거룩한 목소리와 뜨거운 은혜의 현장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전국 대표 성가대가 펼치는 감격의 하모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전국 대합창제.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 콘서트홀. 여러분의 많은 기대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1: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찬양 가운데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 찬양이에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어떤 순간, 다른 순간이 아니에요. 예배라고 한다면, 예배 가운데, 그게 진짜 예배 드리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슬픔이 바뀌어 희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떤 죄에 눌려있던 어떤, 예, 죄에 담긴 어떤, 죄 같은 어떤 그런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나면 화관을 쓰고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기쁘고 즐거운 축제 같은 어떤 그런 심령으로 바뀌어야 돼. 근심 대신 찬송이 되고 찬송의 옷을 입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즐거움이고 예배는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즐거워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냥 뭐 조금 슬프게 드리면 안 되는가? 좀 낙심한 채 드리면 안 되는가? 왜 그렇게 축제가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기뻐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즐거워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그 억지로 그러는 것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예배가 기쁨이라고 했는데,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후유증은 크거든요. 예배 드리면 즐거움이라고 하고 기쁨이라고 했는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 그럼 이거 엉터리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 말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잘못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유증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축제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예, 그 도대체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서 이 새롭게 리모델링된 예배당에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새롭게 붙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배가 왜 그렇게 즐겁고 기뻐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유입니다. 예배드리러 간 사람이 예배드리러 가면서 가장 먼저 발견해야 된 게 뭐예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아버지 하고 들어오잖아요. 주님 하고 들어오잖아요. 직장에 나갔다가 멀리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뭐예요? 아버지 하고 들어오잖아요. 예. 물론 어머니 하고 들어올 때가 많지만 말이에요. 예. 아버지. 그때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가장 우리가 먼저 발견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는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어느 날 정말 힘들었는데 정서적으로 굉장히

굉장히 힘들었고,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는 어떤 입장에서 마음이 힘들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할수 있으면 제가 금요일부터 워밍업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쯤 되면 그야말로 제가 좀뭐 완전히 그럴 수는 없지만 할수 있으면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즐겁고 기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워밍업을 하는데 사실은 상황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갑자기 물밀듯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팍 밀고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눈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눈이 왜 뜨거워지겠어요, 여러분? 눈물이 이렇게 팍 쏟아지는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콧물도 같이 좀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예배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그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축제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었기 때문에.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사람들에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쉬운 성경입니다. 그리하여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유다 사람이 아닌 이웃 사람들도 그들의 부정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 유월절 음식을 먹었는가? 유월절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었는가? 보니까 뭐 물론 돌아온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그 땅에 살고 있는 포로로에서 돌아온 사람도 물론이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 과 갈라서서 나는 저들과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들과 갈라서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편이 되어서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들이 이 음식을 먹었다는, 함께 먹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난 날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확인이 되면 다 함께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이 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끔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듯이 감격스러울 그럴 때가 있죠. 육신의 아버지를 부를 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특별히 보고 싶었을 때라든지, 아버지가 몸이 아픈데 몸이 회복됐을 때라든지, 뭐 여러분 그럴 때가 막 가슴 미어지듯이 이렇게 좀 감격스러울 때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갑자기 좀 물밀듯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왔던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옛다 하고 용돈을 주어서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물밀듯 확 이렇게 밀고 들어온. 근데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그 사실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문득 가슴이 미어지도록 사랑이 느껴지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의 자녀이다. 아멘입니까? 예배 드리는 순간 이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분의 자녀이다.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사람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니까 그 예배가 축제이고 감사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인 것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동시에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움으로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쉬운 성경입니다. 그들은 7일 동안 무교절을 매우 즐겁게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시 아시리아 전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돕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도우시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됐을 수는 있어요. 내 계획대로 안 됐을 수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모르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순간 깨닫기 시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얼마나 돌보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기억하시는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만큼 돌보셨는지, 얼마만큼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내게 행하셨는지, 예배드리는 그 순간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순간 그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힘들었잖아요. 오죽했으면, 오죽했으면 힘들게 하셨겠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매를 드셨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게 하셨겠습니까? 근데 여하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힘든 시절을 지나게 하셨는데,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발견하는 기쁨이에요. 오늘 22절 말씀 가운데 정말 감동된 말씀이 그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즐겁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즐겁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즐겁게 하시는,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렵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틀림없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즐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예요.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결국은 나를 돌보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군요. 예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예배드리는 자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주님이 나를 돌보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눈동자처럼 살펴주신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깨닫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것을 붙들고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쁘고 즐거워할 이유는 승리하는 것 때문입니다. 승리. 승리. 예배는요, 예배가 축제라고 그랬는데 예배는 승리의 축제입니다. 예배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이긴 거예요. 예배에 왔다는 것만.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합시다. 잘 이기셨습니다. 네. 예배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이긴 거예요. 스룹바벨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뭐 기타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그 귀한 자들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예,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보통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적자들과 싸워 이긴 예배입니다, 여러분. 저 이역만리 저 멀리 살다가 그들이 결단하고 말이에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거기 자리 잡고 살고 있었거든요. 힘들었지만 거기에 좀 어느 정도 안정되게 살고 있었거든요. 재산도 어느 정도 모으고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내려놓고, 근데 그냥 오려고 하는데 쉽습니까? 못 가게 방해하고, 못 오게 방해하고, 예. 그 모든 대적자들과 힘겹게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 오늘 한우카, 하나님 앞에 지금 봉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힘든 분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몸이 아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토요일이니까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분은 찬양대에서 아름답게 목소리를 바라면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분인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지금 예배를 못 드리는데 집사님 힘내세요 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영적으로 긴 싸움을 싸우고 여기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갈지 말지 얼마나 치열한 고민을 하다가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요즘 마음들이 힘든지 말입니다. 왜 이렇게 요새 여러 가지가 어려운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드리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승리의 예배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어요. 지금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분들이 지금 봉헌식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무서웠거든요. 예. 불가능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다 이겼어요. 할렐루야. 다 이기고 지금 봉헌식을 할수 있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저희들도 막막했지 않습니까? 막막했잖아요. 근데 다 아름답게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네. 감사하면서 그 승리 때문에 감격하면서 예. 그 가운데 마음에 원망도 불평도 일어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왔다고 한다면 정말 승리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달려왔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사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세요? 갈보리 십자가의 역사가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갈보리에서의 어떤 그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믿으십니까? 어떻게 예수님 이름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승리 없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없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럴 수 없는 것이거든. 여러분 찬송가 중에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어떤 은혜를 찬양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갈보리에서의 십자가의 승리가 없으면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허밍만 하라고.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집사님은 허밍만 하라고 할 때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중창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예, 한 친구가 도저히 그할수 없는 친구인데, 자기를 그래도 자기 인물이 좋지 않느냐고 하면서 그래도 끼워달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그 단장인 친구가 그랬어요. 너는 좀 허밍 위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 갈보리의 십자가의 승리가 없으면, 예. 우리가 허밍, 혹은 뭐, 신음소리, 찬양인데 찬양이 아니고 신음소리인 어떤, 그것밖에 될수 없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어떤 승리 없이는 우리가 찬양할 노래도 없습니다. 찬양할 곡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껏 찬양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 위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대적이 살짝 와서 우리에게 속삭일지 모르겠어요. 너 안 돼. 너 힘

실패할 거야. 너 어려울 거야. 뭐 여러 가지 말로 우리에게 얘기할지 모르겠어. 뭐 예배 드린다고 별일 있을 줄 알아? 이러면서 말해. 안 가는 게 어떻겠어? 속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줄 믿습니다. 예배한다는 사실만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긴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예배를 통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계속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는요, 과거만 즐거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면 안 돼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염려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이 담대함으로 마치 여러분 막 화살이 한꺼번에 쏟아져 가는 것처럼 말이죠. 힘있게 나가야 돼요. 힘있게 달려가야 돼요. 예배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제 가라, 내가 너희를 이제 세상으로 보낸다라고 하실 때 여러분 그 느낌은 이제 맨손으로 그냥 뭐 주님 내가 뭐 아무것도 붙든 것도 없는데요 그냥 가라고 하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제가 뭐 들고 있는 게 깡통밖에 없는데 뭐 그냥 가라고 하십니까? 빈손인데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게 없는데, 자신이 없는데, 벌벌 떨면서 뭐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너 이제 그냥 가라. 밀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충분히 받았으니까, 가득하니까, 충만하니까 이제 가라. 그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너는 보냄 받았다. 할렐루야. 충분하니까, 이제 자신 있으니까, 힘과 능력을 공급받았으니까, 삶의 파도가 어떠할지라도 이길 수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배가 승리의 축제였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끝나고 가는 어떤 그 발걸음을 힘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과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축제가 있는지,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미나이에게 축제가 얼마나 많니? 일본에만 30만 개가 있다고. 뭐 세계적으로 리우 축제가 어떻고 뭐 뮌헨의 어떤 뭐 쾰른의 어떤 축제가 있고 뭐 삿포로의 뭐 눈꽃 축제가 있고 뭐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되니? 지자체에서 하는 큰 것만 1200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찾아보지 마세요. 1100개부터 1200개라고 했기 때문에 작은 단체에서 하는 거는 뭐 헤아리지도 않았어. 얼마나 축제가 많은지. 사람들은 거기 얼마나 목말라 하고 목숨을 걸고, 뭐, 지구촌의 축제, 뭐, 그래서 올림픽 축제, 월드컵 축제,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난리 나잖아요, 여러분. 난리 나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뭐, 그것 때문에 웃고, 막,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 죽고, 막, 이러더라고. 4년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뭐, 이러면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축제가 꼭 그렇게 꼭 반드시 즐겁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것이 지나고 나면 그 허무함, 그 어떤 그 허무함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어요. 예. 뭐 축제를 향해 막 갔는데 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은 은퇴하고 나서 전국 팔도에 있는 모든 축제를 매주일 가서 경험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힘도 좋습니다 하면서 왜또 가요? 거기 갔다 왔지만 또 목마르기 때문에 또 다른 축제를 또 가서 또 목마르고 또 가서 해야 되고. 예. 정말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축제에 목말라하고 기다리고 그거 지나고 나면 또 절망하고 허무해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매 순간마다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의 축제를 즐긴다는 사실을

0: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말미암는 어떤 그 감격.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축제입니다. 이걸 모르면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는 정말 기쁜 거예요. 이걸 모르면 마음껏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면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이미 이긴 승리의 역사를 가지고 힘을 얻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성큼성큼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축제입니다. 예배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것을 덧입고 힘을 얻고 혹시 힘든 자리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힘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이 축제를 축제의 어떤 예배를 여러분 평생 동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자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 다시금 이 리모델링한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를 쉬지 않겠습니다. 주님 만난 그날까지 끝까지 이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래서 축제 같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내 앞에 다가와 있는 어떤 문제들 다 물리쳐 이기고 담대히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가족이 모였으니 온 가족이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연제구 연산 2동에 위치한 신흥교회 정용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1677번 신흥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양에 있는 60분의 아침 묵상. 오늘도 샬롬.
1: 샬롬.
0: 안녕하세요. 차유미입니다.
1: 순복음 금정교회 김영근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와, 목사님 두 달 만에 뵈요.
1: 네.
0: 네. 아, 결실의 계절 9월의 초입입니다. 목사님 오랜만에 방송가족 여러분 만나셨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오신 소감 어떠십니까?
1: 네. 귀한 방송 가족분들 특히 정말 뵙고 싶고 목소리 나누고 싶었는데 스튜디오 마이크 앞에 서니까 마치 고향집에 온 것처럼 마음이 참 따뜻하고 설렙니다. 네. 모두들 다 잘 지내셨죠?
0: 네. 아니 목사님께서는 지난 두 달간 계속 보도 뉴스 이런 데 등장하셔가지고 얼마나 바쁘신지 체감을 했는데요. 여름 사역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 네. 우리 아이들과 또 청소년들, 청년들과 함께 수련회도 열심히 다니고요. 특별히 이번 여름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0: 해외 선교지를 여러 군데를 돌아보셨다면서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역시 이 뜨거운 여름 전혀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사역해 오셨습니다. 오늘 듣기만 해도 은혜가 가득 넘치는데요. 뜨거웠던 여름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김영근 목사님과 함께 오늘 아침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목사님,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룻기를 시작으로 성경 공부 오늘 4회차 목요일을 맞았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경인물 가장 좋아하세요?
1: 네, 아직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또 청취자들이 열심히 공부했던 그 다윗을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 슬픔을 솔직하게 고백했던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됩니다.
0: 그렇군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이야기 저희가 어제 사무엘 상하까지 함께 공부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잊지 못할 성경 인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야기 미션 여러분께 드릴 텐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인물 이름을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월 3일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인물 꼭 한 사람만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
1: 네.
0: 두 사람, 세 사람 보내주셔도 되니까 오늘 3일이니까 멀리 안 가고 13번째 오셔서 내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 이름 탁 보내주시는 분에게 무조건 선물 한 번을 추첨해서 드리고 오늘 이야기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가 룻 이야기 나누었는데요. 저도 룻이나 에스더 이야기가 참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1: 네.
0: 아마도 여성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성경 속 등장하는 여성들의 이야기.